맞아, 나는 오우야.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에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10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6: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7: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6: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8: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9: 만세!
10: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2: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6: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7: 더하기

0: 더하기 3?
1: 더하기 4는?
2: 바로 10! 오, 다음은 네 차례야. 5?
3: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0: 다시 시작하자. 1!
4: 이제 나야! 흥! 1 더하기 7은 바로
1: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오오오!
5: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3: 6!
5: 더하기 9는 바로
2: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6: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7: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2: 10!
5: 20!
0: 30!
1: 40!
0: 50!
4: 55! 바로 우주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8: 뭐 사실
0: 생각해보면
1: 1부터 시작해서
6: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4: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1: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5: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1씩 크다는 걸
2: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4: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0: 1에
8: 1을 더하면
0: 바로 3. 3을 또 더하면
3: 바로 6.
1: 4를 더하면
2: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3: 6을 더하면
2: 바로 21.
4: 7을 더하면
2: 바로 28.
1: 8을 더하면
8: 바로 36.
5: 9를 더하면
9: 바로 45.
2: 10을 더하면
4: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2: 10
5: 9
1: 8
4: 7
3: 6
2: 5
4: 4
0: 3
8: 2
0: 1
10: 발사!
4: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2: 10
5: 9
1: 8
4: 7
3: 6
6: 5
1: 4
0: 3
8: 2
0: 1 0 중력이 0
11: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4: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알파 브록스 에텐션.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Zoo.
1: Boom!
0: Stop sleeping. Start.

Fizz! Fizz! Fizz! Fizz! Fizz! Fizz! Fizz!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Up. Zap.
2: What fun! My turn!
3: Shoes.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순한.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정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꾸렁꾸렁 떠나요. 빅치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4: 얼굴엔
2: 순한 킹킹.
4: 눈물엔
2: 덥덥한
5: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재미도 두 배.
1: 또.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흥. 오호호.

0: 비가 스케이팅! 둘이 함께 비가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파리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4개면 사과 8개!

0: 차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2개.
1: 이가 16개.
0: 화가 8개. 파이 4개.
3: 16이 2개.
2: 32가 하나. 우후! 32.
4: 나랑 둘 사람 만들지 않을래?
2: 좋아!

잠깐 기다려.

0: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1: And we thud, thud, thud!
2: I think we should stop!
3: That way! Time for a nice cup of tea.
4: Don't know.
5: Shimmy, shimmy, shake.
1: Shh. P-sh. Oh. P-shop. Oh. Oh. Oh.
5: Cha-cha-cha.
1: Shh. Ch.
5: I.
1: P. Chip.
5: What's that? I didn't say a word.
1: Ship. Ship.
6: Oh.
1: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3: Anyone for tea?
7: Hooray.
3: All aboard.
7: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8: Kid and team.
9: Yay!
8: 정사각형팀?
10: 예!
8: 올해 계단팀 대 정사각형팀의 보물찾기 다들 준비됐어?
10: 예!
8: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11: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 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8: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12: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13: 정사각형 대회 가자. 쫓아가야지.
12: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8: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14: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8: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15: 방치바다가 큰 코다치지.
12: 잡아라.
16: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7: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15: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7: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5: 막 쏘서!
16: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12: 완벽한 의장술이야.
16: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13: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7: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16: 삐, 어.
17: 오.
16: 아.

0: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1: 보세요! 대단 분대가 최고야!
0: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2: 난 아무것도 몰라.
0: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3: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4: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3: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2: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1: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5: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Oh,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What have we here?

0: That's six.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래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7: 옳지.
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옳지.
6: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옳지.
8: 우리 모두
9: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0: 숨소리 가자
11: 꼬롱.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기질,
2: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월드 우주본부 착륙 대작전. 쉬는 날엔 역시 공놀이가 최고야.
5: 맞아.
0: 무슨 일이지? 어?
6: 호기, 마티, 비상 임무가 생겼으니 발사대로 와줘. 유성이 월드 우주본부에 충돌하면서 엔진이 작동을 멈췄어.
7: 지금 바로 갈게.

0: 위해 월드공항에 비상착륙을 해야 해.
1: 근데 거긴 우리가 착륙할 곳이 없어. 너희가 가서 만들어줄래?
2: 우리한테 맡겨.
0: 그럼 출동 준비.

0: 엘리트릭 파워 준비 됐다. 월계도망으로 출발.
1: 월드 우주본부가 오기 전에 착륙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야.
2: 호기랑 마티가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곧 올 거야.
0: 빛의 속도로 슛!

0: 소개! 도니, 레미, 안녕! 정말 오랜만이야. 우선 소개할게, 이쪽은.
1: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마티. 난 도니야. 뭐든 만드는 데 선수지. 힘이 세다니 잘 됐다. 내 조수가 돼줄래?
1: 조수라고? 사양할게. 나도 뭐든 만드는 데엔 자신 있거든.
2: 그치만 만들기는 내가 전문가야.
3: 난 너희들을 도와줄 트럭이야. 이름은 레미고.
4: 난 은하라고 해.
0: 은하야, 안녕. 우지 형의 동생이야.
4: 맞아. 그리고 내가 오늘 착륙장 공사의 감독을 맡게 됐어. 우리의 임무는 월드 우주본부가 비상착륙을 하기 전에 공사를 잘 끝내는 거야. 친구들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있거든. 다들 준비됐지?
5: 그럼!
4: 좋아, 빨리 시작하자! 우선 만들기 재료가 필요해. 가져왔지, 레미?
3: 당연하지.
2: 이제 재료는 챙겼으니까
1: 시작하자. 커다란 착륙장을 지어보자고.
4: 우와, 마티 진짜 멋지다. 엄청 크기도 하고.
0: 맞아, 월드 우주본부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어.
1: 뭐, 별거 아니야. 식은 죽 먹기지.
2: 월드 우주본부가 착륙할 만큼 튼튼하게 지은 거 맞아?
1: 튼튼? 당연하지. 다섯 대도 착륙할 수 있을걸?
2: 글쎄, 너무 좁아 보여. 착륙하는 중에 월드 우주본부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안전한 착륙장은 어떻게 짓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짜잔! 내가 만든 착륙장은 땅에 착륙할 때의 충격을 흡수해줄 거야. 레미! 거대한 트램펄린 부탁해!
3: 알았어!
4: 완전 착륙장도 정말 멋진데?
0: 그리고 더 안전해 보이고.
2: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1: 내 착륙장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강철빔을 좀 더 준비해 줄래?
3: 어, 알았어. 강철빔 나와라.
1: 마지막으로

0: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크고 넓고 안정적이고 강철처럼 튼튼하고.
1: 우와, 그래, 정말 멋지다. 그렇지, 여기?
0: 맞아, 최고야. 마티와 도니는 정말 만들기 선수라니까.
2: 좋아, 내 착륙장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개조해볼 테니까 다들 기대해. 잘 보고 논란 준비나 하라고, 마티. 트램펄린 더 부탁해.
0: 여기 바다.
2: 야! 됐어. 이제 깃털처럼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을 거야. 어때? 굉장하지?
3: 아. 우와, 착륙장이 둘 다 참 멋지다. 똑같이 멋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0: 그만해? 그치만 지금 끝낼 순 없어. 남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2: 맞아, 나도야. 아직 개조하고 싶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
0: 내가 개조할 게 훨씬 많거든.
2: 아니, 내가 더 많아.
0: 내 착륙장이 최고야.
2: 내 착륙장이 더 안전해.
4: 안녕, 은하야. 월드우주 본부는 지금 대기권에 진입해서 월드 공항에 접근 중이야. 착륙장 건설은 어떻게 될까?
1: 그게 진행 중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0: 내가 더 잘 만들어.
2: 아니, 나라고.
1: 그만해, 도니. 마티, 시간이 이제 없어. 착륙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저기 봐, 오고 있어.
0: 우와,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데.
5: 저런 속도라면 내 착륙장은 안 되겠어. 도니, 네 착륙장이 푹신해서 더 적당하겠는데.
2: 근데 내 착륙장이 저 속도를 감당할 만큼 튼튼할지 모르겠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0: 도니, 마티, 너희인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착륙장을 만들어줘. 난 날아가서 속도를 붙여볼게. 그럼 실력발이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3: 마티의 강철처럼 튼튼한 착륙장과 도니의 부드러운 착륙장을 합친 다음 공을 가득 채우는 거야. 볼풀처럼 말이야.
2: 우와,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그리고 나 볼풀 좋아해.
0: 나도야. 그렇게 하면 완벽한 착륙장이 될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2: 나만 믿어.

0: 되겠는데.
1: 그러게.

0: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1: 월드 우주로봇이라면 가능해. 하지만 변신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2: 그건 슈퍼인사트 맞냐? 일렉트릭 슈퍼 충전!
1: 충전 완료!
2: 월드 우주로봇 변신!

0: 고마워.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이제 됐어. 술이 다 끝났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2: 너희 도움이 없었으면 와일드 우주본부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3: 힘센 마티가 도와준 덕분이지.
4: 아니야, 도니. 네 아이디어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넌 정말 최고야.
3: 너도 최고야.
2: 너희 둘 다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됐지?
0: 그럼 우린 이만 떠날 시간이야.
2: 안녕, 슈퍼윙스. 또 보자.
1: 모두 잘 가.
5: 얼음 축제 소동!
0: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4: 어떤 모험이든 내 강력한 힘이 도움이 될 거야!
2: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가 열리는 곳이야. 매년 이 축제에선 거대한 얼음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전설의 손오공 조각상도 그중 하나지. 여의봉을 들고 있는데 정말 멋져.
4: 타오란 친구가 거기에서 엄마랑 조각상을 보고 싶어해. 근데 너무 추워서 힘이던데. 거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거든.
0: 엄청 춥겠는데.
2: 네가 가서 타오를 따뜻하게 해줘.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0: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중국 하얼빈으로 출발!
6: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오자꾸나, 타오.
3: 그치만 얼음 조각상을 꼭 보고 싶은 거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마티의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0: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 슈퍼 윙스. 난 타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니하오.
0: 니하오. 안녕하세요. 이게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타오.
3: 와,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0: 우와, 손난로잖아. 여기 받아.
3: 고마워.
0: 나 벌써 한결 따뜻해졌어. 엄마, 슈퍼윙스한테 빈 등대를 안내해줘도 돼요?
2: 그럼, 대신 호기랑 꼭 같이 다니렴.
0: 완전 재밌겠다.
1: 빨리 가서 멋진 얼음 조각상들을 보고 싶어.
0: 따라와.
2: 다녀오렴.
0: 정말 굉장하다.
1: 엄청나게 크네.
0: 얘들아, 여기. 그게 내 영웅 소나공이야.
4: 멋지다, 타오.
1: 어?
4: 어?
1: 어? 조각상에서 빛이 나.
0: 조각가들이 조각상 안에 LED 조명을 넣어서 만든 거야.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저기 봐, 조각가 아저씨가 계셔. 가보자. 니하오.
5: 어, 니하오.
0: 지금 무슨 조각상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5: 좋은 질문인데, 실은 아직 고민 중이란다. 올해의 주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 와! 저기 하얼빈 성도 있고, 수호사자도 있고, 대나무와 판다도 있지.
0: 진짜 귀엽다! 저 커다랗고 동그란 배 좀 봐.
4: 눈도 엄청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1: 이렇게 귀여운 판다는 처음 봐.
4: 게다가 꼭 진짜 같아. 안녕, 판다. 이런.
1: 왜 그래?
4: 손이 얼음 조각상에 붙어버렸어.
0: 당기지 마. 얼음에서 손을 안전하게 떼어내려면 주위를 따뜻하게 녹여야 해. 그치만 손을 어떻게 녹이지?
1: 네 손난로가 있잖아.
0: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거면 얼음을 녹일 수 있을 거야.
4: 휴, 고마워, 타오. 효과가 아주 좋은걸.
0: 우와, 얼음으로 만든 용 미끄럼틀이잖아.
1: 우리도 타볼까?
0: 가보자! 어서와! 준비하시고, 좋아, 간다!
4: 우리도 가자, 마티!
1: 좋았어! 조각용 마티의 미끄럼틀 장애! 우와! 우와!
0: 재밌다!
1: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0: 이제 다른 조각상을 보러 갈까?
6: 여기 정말 근사해, 골든 보이 오빠.
7: 그치? 네가 하얼빈 빙등제에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
6: 유후! 와! 손오공이잖아. 포즈가 정말 멋있는걸?
7: 더 멋진 포즈 보여줘.
6: 근데 이 여의봉 모양은 좀 잘못됐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하거든. 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지? 내 핑키봉!
7: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6: 핑키윙키팡! 너무 추워서 작동이 잘 안 되나 봐. 내 숨결을 불어넣어줘야지. 핑키 윙키 팡! 됐다! 훨씬 낫지?
7: 충분히 커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6: 핑키봉이 또 얼었나 봐. 멈출 수가 없어.
4: 큰일 났다!
7: 골든보이가 구해줄게요. 됐다.
1: 여의봉이 엄청 거대해졌어.
4: 이대로라면 축제가 엉망이 될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7: 누나 제발 좀 도와줘.
1: 나와라. 초강력 일렉트릭 브레인. 내가 초강력 힘으로 막아.

너희 몸을 멈췄어!

0: 있어.
1: 누가 도와줄게.
2: 여의봉을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 하는데 내 핑키봉이 작동을 안 해. 얼어버렸거든.
3: 그래! 내 손난로가 녹일 수 있을 거야. 여기! 됐다.
2: 와! 고마워! 이제 잘 작동하겠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하게
4: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우리 여행가자.
14: 들어갑니다.
15: 그럼 여기 출발.
16: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17: 기내식입니다.
18: 아, 맛있겠다.
19: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20: 뽀로로 떴다 비행기.
21: 아빠 저게 뭐야?
22: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3: 이게 뭐예요?
2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3: EBS IN 포키젤?
24: 네.
2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19: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진짜 호기 대 가짜 호기. 일렉트릭 파워 충전? 그럼 다녀올게 하늘이 누나. 일렉트릭 파워 준비 됐어. 티맵으로 출발.
6: 오, 슈퍼윙스 세번부 꽤 멋진데.
7: 나도 저렇게 재밌는 거 타고 지구에 가고 싶어 오빠.
6: 하지만 골든걸, 저건 슈퍼윙스 애들만 타는 거라고.
7: 어? 그럼 우리가 슈퍼윙스가 되면 되잖아.
6: 뭐? 잠깐만!
7: 탱키위 출발!
6: 골든걸, 난 슈퍼윙스 되고 싶지 않아.
7: 그러지 말고 가자. 저거 타면 무지 재밌고 신날 거야.
6: 기다려, 골든걸!
7: 우와!
8: 어? 벌써 돌아온 거야?
6: 아, 그게 임무가 생각보다 빨리.
7: 그 놀이기구 다시 탈 수 있어?
8: 놀이기구?
7: 내 말은 다른 임무 또 없냐고.
8: 어, 잘됐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브램이란 친구가 사는데 너희 도움이 필요해.
9: 브램이 오늘 유치원에서 쇼트브레드 요정 쿠키를 만드는데 깜빡하고 쿠키틀을 안 가져갔어.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이 안에 들어있어. 준비 완료.
7: 그럼 출동 준비. 야호, 와! 놀이기구 재밌겠다.

0: 일렉트릭 타워 출시 했다! 돌을 기급하고 에버든으로 출발! 우후! 오늘도 잘했어, 루시. 어? 와! 아, 뭐지?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확인해보자!
1: 이제 요정 쿠키를 만들 거예요. 다들 쿠키 틀 가져왔죠?
2: 네, 갖고 왔어요.
3: 저도요.
4: 전 깜빡했어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5: 신난다!
4: 슈퍼윙스?

0: 되게 재밌었어.
1: 세상에, 어? 진짜 왔네. 진짜로 와줬어. 어.
0: 난 브레미야. 여긴 내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이고. 안녕.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2: 뭐야, 어? 그거 내 대사거든.
0: 어? 어?
2: 잠깐, 넌 내가 아닌데? 대체 누구야?
0: 그게 난 호기야.
2: 아니야, 내가 호기야.
0: 내가 진짜 호기야.
1: 호기와 루시가 둘씩 있다고?
0: 두 명은 가짜란 소린데. 아, 택배를 가져온 슈퍼윙크가 진짜일 거야.
2: 난 방금 임무를 끝내고 와서 택배는 못 가져왔어.
0: 어, 그래, 택배 말이지? 내가 가져왔어.
1: 요정 포켓트리잖아.
2: 어?
0: 여기 받아.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네가 진짜 호기구나. 그리고 넌 진짜 루시고. 그래, 맞았어. 그럼 이제 쿠키 만들러 가자.
2: 잠깐만, 우리가 진짜 슈퍼윙스야.
0: 어? 어, 괜찮아. 진짜든 가짜든 모두 다 같이 쿠키를 만들면 재밌을 거야.
3: 하지만 우린 진짠데.
0: 들어가자.
4: 자, 여러분, 쿠키를 만들 반죽을 해볼까요?
0: 고마워. 나도 해보고 싶어.
1: 생각보다 어렵네.
2: 걱정 마. 진짜 호기가 반죽을 제대로 펴줄 테니까.
1: 우와, 우와. 최고.
0: 우와, 내 것도 커질 수 있어?
5: 내 골든 로켓 주먹으로 본때를 보여줄게. 아니, 파랑 로켓 주먹으로. 발사!
1: 너 진짜 잘한다.
2: 이게 무슨 일이야?
3: 날아다니는 주먹? 이거 좀 수상한데?
5: 진짜 루시는 어떻게 반죽을 펴는지 보여주지.
0: 내가 도와줄게, 오빠. 핑키, 핑키, 팡! 예! 짜잔!
1: 우와, 가까이 볼래! 멋지다, 대단해!
4: 잘했다, 호기. 이제 쿠키를 만들어 볼까요?
6: 네!
0: 이제 장식할게요. 이걸로 꾸미면 더 예뻐지겠지? 맛도 더 좋아지고. 짜잔, 요정이 완성됐습니다.
4: 이제 오븐 트레이에 올리세요.
0: 여기 내 거.
1: 내 것도.
0: 이건 내 거.
4: 전부 귀엽게 생겼다.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오븐에 넣어볼까요?
0: 도와드릴게요.
4: 곧 쿠키가 완성될 거예요.
0: 예! 정말 기대돼요.
1: 근데 내 핑키봉이 어디 갔지?
0: 호기, 너한테 핑키봉이라는 게 있었어?
3: 핑키봉이 날아다니는 주먹까지? 가짜 슈퍼윙스들의 정체는 골든보이와 골든걸이었어.
5: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0: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2: 가짜라는 게 밝혀졌군.
1: 와, 쿠키들이

0: 네 핑키봉 때문일 거야, 골든걸.
1: 너희는 가서 핑키봉을 찾아. 우린 쿠키를 잡을게.
2: 그럼 이걸 사용해. 고마워, 그래. 일렉트릭 부스터!

0: 긴급 상황 발생이야. 토끼들이 모두 합쳐져서 거대한 토끼가 됐어. 잘났다. 잡히면 안 돼. 이쪽이야. 쿠키를 어떻게 막지?
1: 나도 모르겠어.
0: 어? 우와, 엄청 크다. 얘들아, 어떻게 좀 해봐.
2: 아, 그래, 그래야지.
0: 어? 내 핑키봉! 핑키봉을 찾았어. 이제 내가 해결할게. 어? 그렇게는 안 되지. 이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
3: 정말 즐거웠어. 슈퍼빙스들은 역시 대단해.
4: 별 말씀을. 너희 둘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너희 둘 덕분에 잘 해결했어.
0: 완전 최고로 재밌었어.
2: 맞아.
4: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5: 안녕.
4: 티키랑 타키는 여전하네. 임무를 두 배로 재밌게 만든다니까.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호기가 이미 임무를 위해 가본 적이 있는 곳이야. 바로 우주 달기지지. 달은 태양계에 있으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야.
1: 네덜란드 소녀 카샤와 아빠가 그곳에 살고 있어. 저번에 슈퍼윙스가 배달해준 온실에서 채소를 수확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대.
2: 우와, 모니터로만 봐도 수확량이 정말 엄청난걸.
1: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카샤를 도와줄 멋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일렉틱 파워 충전! 일렉틱 파워 준비! 갑시다! 탈기지로 출발! 하나, 둘, 셋, 으쌰! 우와, 이게 마지막 당근이에요, 아빠!
1: 잘했구나. 그런데 수확한 채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거든.
0: 슈퍼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난 티키야.
1: 난 카키야. 우린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뭐든지 다 같이 해. 하지만 다 내가 더 잘해.
2: 안녕 호기, 티키랑 타키. 난 카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3: 할로 슈퍼윙스.
0: 할로. 채소 문제를 해결해줄 물건을 가져왔어.
2: 고마워.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한걸. 우와, 조리도구 세트네. 굉장하다. 이거면 남은 채소를 다 요리할 수 있겠어.
3: 그건 좀 힘들게.

0: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한단다.
1: 완전 맛있다.
2: 팬케이크 만드는 거 도와줘도 될까?
3: 그럼 같이 요리하자.
4: 내가 산소 헬멧을 쓰지 않고 요리할 수 있게 몸을 만들어줄게.
2: 멋지다.
0: 고마워 로보. 시작해볼까?
2: 우리 도구 준비.
1: 채소도 준비. 자르기 시작.
3: 이리 줘. 고마워.
2: 반죽을 하고. 여기 있어요.
0: 고맙다. 반죽을 펴서 팬 위에 올린 다음
3: 채소를 추가하고 케첩도 뿌려주면
2: 맛있다.
5: 그럼 샘플 하나 더 얻었고 팬케이크 냄새 같은데?
6: 어, 저기, 저기 봐! 어? 슈퍼잉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이야!
5: 가보자!
2: 어서오세요! 팬케이크 드세요!
3: 따뜻한 채소 팬케이크랍니다!
2: 드셔보세요!
6: 정말 맛있는데?
7: 최고야!
2: 가샤! 다들 팬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3: 어떻게 호기?
2: 채소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팬케이크를 나눠주는 거지.
3: 좋은 생각이야. 슈퍼맹스랑 다녀와도 돼요?
0: 그럼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3: 와! 고마워요.
4: 내 GPS로 친구들의 위치를 찾아볼게.
2: 저기 월드 우주본부다.
3: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
2: 물론이지. 저길 먼저 가자.
3: 가서 재밌게 요리해보자고.
8: 다녀올게요.
0: 그래, 잘 다녀와.
4: 꽉 잡아 카샤.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발사.
2: 우주 버프로.
8: 조심. 조금만 더 가까이.
2: 아, 다 됐다.
9: 고마워 마티.
2: 이제 여기 나사를 조이면 정비 완료!
8: 어, 안 돼! 필요한 본드!
9: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시간아, 멈춰라!
2: 고마워, 트레버.
9: 장난해. 그치만 힘을 쓰고 나니 배가 좀 고프네.
2: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9: 팬케이크? 어떻게 알고 왔어? 나 지금 엄청 배고팠는데.
2: 아우, 맛있다.
4: 아, 내 GPS에 따르면 팬케이크를 갖다 줄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2: 저건 화성에 사는 보잖아.
3: 좋았어. 지금 당장 가자.
2: 화성으로
10: 잘 가.
3: 난 물을 찾는 탐험가. 물 찾기는 어렵지. 아, 보 너무 피곤해. 이제 드릴도 잘 못 잡겠어.
2: 슈퍼윙스 스페이스 푸드 트럭 도착.
3: 기운이 넘치게 해줄 맛있는 팬케이크 먹을래? 보 먹을래. 여기 받아. 고마워. 음식 스캔 시작.

0: 고마워.
1: 전만의 보.
2: 어? 이거 봐. 보이저 1호야. 유명한 탐사선 말이야.
1: 팬케이크를 주면 좋아할 거야.
2: 그치만 보이저 1호는 카이퍼 소행성 벨트에 있어. 너무 멀어서 평생 날아가야 할걸?
0: 아, 그럼 못 가겠네.
1: 아니, 갈 수 있어.

0: 알파벳이니까 소행성이 엄청 많지.
1: 조심해! 거대한 소행성 두 개가 다가오고 있어! 빠르게 통과하면 돼! 오기! 일렉트릭 스피!
2: 유후! 후후! 간다! 후후! 진짜 빠르다!
3: 우와! 너희 누구야?
1: 슈퍼익스 스페이스 푸드트럭인데 채소 팬케이크를 가져왔어.
3: 팬케이크? 정말 맛있다.
1: 좋아해서 다행이야.
4: 맛있는 팬케이크를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다.
1: 어디로 가는데?
4: 저 멀리 있는 은하계로.
1: 내가 그 말 하려고 했거든.
5: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 거야?
4: 나도 몰라. 하지만 계속 이 팬케이크가 생각날 거야. 가장 먼 은하계까지 가는 동안 말이야.
1: 우리도 널 잊지 못할 거야.
5: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잘 가.
4: 안녕.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덕분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뽀르고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5: 어서오세요 공주님.
14: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11: 가자 얘들아,
1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열! 열하나? 열둘? 신디, 같이 하자뇨.
1: 그걸로 친다고?
0: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1: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2: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1: 고마워, 주주.
3: 어쩌다 이런 거냐, 뀨?
1: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3: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2: 자는 거였어?
4: 참나.
5: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6: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2: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1: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2: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3: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 뀨.
2: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1: 알았어.
2: 큐티 하트 파워로. 얍!
3: 정말 놀랍다, 큐.
2: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지링지링 매직 서브. 어때?
1: 조심해. 괜찮아, 주주?
3: 주주, 테니스 칠 줄 안다며, 뀨.
2: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3: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뀨.
2: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핫!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레인보우 스킨! 잘한다, 신디, 뉴! 너희들 언제 왔어?
6: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1: 이제 괜찮은 거야?
0: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2: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3: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뀨.
1: 둘 다 정말 고마워.
7: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8: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9: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10: 멋쟁이 리포터님.
8: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1: 네?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0: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1: 오,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2: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1: 아니요.
3: 이겨라, 신디!
4: 주주. 아, 미안.
3: 어머, 신디가 또 이겼다, 큐!
2: 날 이길 수 없어.
4: 어,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3: 당연하지.
1: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2: 실력을 좀 볼까?

0: 이런. 잘했어, 신이.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1: 어? 저거 봐라, 뷰. 어둠의 기운이다, 뀨.
2: 뭐라고?
3: 이게 뭐야?
2: 무서워. 어떡해.
0: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4: 대마녀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지링 지링 지리링 지링 슛.

0: 시크릿 매직 페이션.
1: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0: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 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즈들아, 이리 와.
3: 민트 비주부터 돌려줘라뇨.
1: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 비주,
3: 자.
4: 저 뭐야, 지저분하게.
3: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뮤.
4: 레드비즈!
0: 조심해! 스완 댄스 윙!
3: 고맙습니다, 뮤.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레인보우 스케치! 됐어!
1: 아, 아니야!
2: 주비즈를 데려와!

0: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자!
1: 아무것도 안 보여.
0: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0: 얼른 신기를 찾아야 하는데.
1: 아, 어디 가서 찾냐.
2: 나 때문에 신디가
0: 그만 울어 옐로비쥬.
3: 신디는 괜찮을 거다 뷰.
1: 언니들 무슨 일 있어?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3: 어? 아니야 아니야. 울긴 누가 울어.
1: 이상하네. 신디 언니는 어디 갔어?
4: 신디.
1: 이 소리 안 들려? 누가 울잖아.
5: 미아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1: 네, 엄마.
0: 신디가 어디 있는지 타로한테 물어봐야겠어.
6: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세요.
1: 뭐야, 안 받아.
7: 주주, 카이 요정님한테 가보면 어떨까?
8: 아, 그래, 요정님은 뭔가 아실지도 몰라.
9: 오늘도 반짝반짝 닦아줄게.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1: 카이 요정님.
3: 아, 저기예요. 카이 요정님.
9: 주주? 아침부터 여긴 웬일인가요?
10: 네?
7: 그렇게 신디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3: 요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11: 그러니까 뭔가 알면 빨리 말해.
9: 나의 프레셔스 신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을 텐데.
1: 이건 어릴 적 내 사진이잖아.
9: 뭐라고요? 이건 내 여동생 사진인데?
3: 지금 둘이 남매라는 거냐, 뀨?
8: 카이 요정님의 잃어버린 동생이 루시였어?
9: 루시, 내 동생아.
1: 카이, 오빠.
11: 말도 안 돼. 멍청한 요정이 내 오빠라니.
9: 귀여웠던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7: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는데?
3: 그러게. 왜 몰랐을까?
8: 저 빛은 뭐지?
9: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3: 그거 좀 위험한 물건 아니에요?
9: 신디님을 위해 살면 위험도 무릅써야죠. 자, 당장 신디님 있는 곳을 알려줘.
7: 저긴 동화나라 같은데?
9: 그렇군요. 눈과 얼음 때문에 엉망이 됐지만 동화나라네요.
3: 근데 이상한 탑이 있다 뿅.
8: 신디!
11: 당장 저기로 가자.
1: 하이 오빠, 머리가.
9: 어?

0: 어둠의 마법을 쓴 대가로군요.
1: 어떡해.
0: 난 괜찮다, 동생아. 넌 신디님부터 구해.
1: 레드비주, 가자.
2: 알겠습니다, 뮤.
1: 같이 가, 루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카이오정님.
0: 나 어떡해.
1: 준비됐지?
2: 응.
1: 시작하자, 레드비주.
2: 갑니다, 뮤.
1: 저기 얼음탑이 보여.
3: 조금만 기다려, 신디.
2: 얼른 가자, 뮤.
1: 잠깐. 더 빨리 가려면 이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얼음탑으로 출발.
3: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여긴 너무 높아.
4: 넌 절대 못 나간다.
1: 너는
4: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2: 넌 영원히 갇혔다, 치아.
1: 아니야, 친구들이 날 구하러 올 거야.
4: 주비주가 제발로 온다면 나야 좋지. 그럼 그때 보자.
1: 너무 추워, 주주.

0: 인디! 우리랑 너무 미끄러워! 신디, 거기 있어?
1: 신디! 신디!
2: 너희들 와줬구나!
3: 곧 올라갈게!
2: 같이 가, 로사!
3: 뮤직 슬라이드!
2: 스완 댄스 윙!
0: 인디!
2: 모두 고마워. 대마녀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0: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뷰. 예, 그렇게는 안 된다.
2: 레드비즈!
4: 드디어 주비즈가 내 손에 들어왔네. 넌 이제 내 부하가 되는 거야.
2: 안돼! 레인보우 립스틱! 레인보우 스틱! 이리 와!
4: 감히 날 방해해?
2: 주주! 레드비즈를 부탁해! 루시!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0: 조심해. 가서 주비주를 데려와.
1: 알았다, 자. 죽다니요. 이제 지금 오늘 노래를 불러줘.

0: 정신 차려, 민트 비즈. 뮤직 슬라이드. 어서 타.
1: 겁니다, 뮤.
0: 어딜 가려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주비즈는 내 거야. 위험해. 클링 클링 미라클.
1: 주주 제발.
2: 알았어.
0: 이대로 못 간다.
1: 이제 됐습니다, 뷰.
2: 저 구름은 뭐지?
0: 따라왔어. 각오해라. 미러 시드. 이런. 기다려라. 곧 찾아갈 테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긴긴.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6: 여긴 뽀로로가.
7: 안녕.
6: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젤?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길길.
13: 식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물러서지 못해. 이틀.

우측에 바다!

이건 해적들의 진짜 보물 신호잖아.

어쩌고라.

이거 진짜 화산이잖아? 이게 너야? 엄마, 너랑 아빠랑 하이킹 한 거야? 와, 정말 재밌었겠다. 와, 정말 대단해. 나도 하이킹 하고 싶었는데. 엄마, 왜 우린 항상 낚시만 하러 가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이킹 가자. 여기, 그때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봐봐. 나도 산에 가서 실제 화산을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어. 가서 사진도 찍는 거야. 앨범에 넣어야지. 멋지지 않아?

어디 있어? 아! 화상! 화상이다! 엄마,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괜찮은 거야? 깨어났네? 엄마, 이제 어디로 가야 해? 길을 잃은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없어 하나도. 고멍,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님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0: 내가 경고했지? 관측은 절대 안 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포.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0: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4: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0: 얼굴엔
8: 순한 킬킬.
0: 순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재미도 두 배.
1: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비교 스케이팅! 둘이 함께 비교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하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4개면 사가 8개!

0: 차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1개.
1: 이가 16개.
0: 차가 8개.
3: 다리 4개.
4: 16이 2개.
5: 32가 하나. 우후! 32.
4: 우후! 16.
3: 8. 4.
5: 나는 둘 사람 만들지 않을래?
2: 좋아!

Yeah.

0: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1: Shoo-wop, de-shoo-wop. Shoo-bop, de-shoo-wop. Shh-shh-shh. It's a soft shoe shuffle with a shimmy-shimmy shake. We thud, thud, thud.
2: Come on, everybody. And we thump, thump, thump, 'cause we're doing our thing.
1: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2: And we thud, thud, thud!
1: I think we should stop!
2: That way! Time for a nice cup of tea.
3: Don't know. Shimmy, shimmy, shake.
1: Shh. P-sh. Oh.
4: P-shop.
1: Oh. Oh. Oh.
3: Cha, cha, cha.
1: Ch.
3: Ch.
1: I.
3: P.
1: Chip.
3: Eh. What's that? I didn't say a word.
1: Sh-ip.
3: Ship.
1: Oh.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2: Anyone for tea?
5: Hooray.
2: All aboard.
5: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6: Kid and team.
7: 예!
6: 정사각형 팀?
8: 예!
6: 올해 계단팀 때 정사각형 팀의 봄을 찾기 다들 준비됐어?
8: 예!
6: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9: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6: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10: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11: 정사각형들 가자. 쫓아가야지.
10: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6: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12: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6: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13: 방치바다가 끊고 다치지.
10: 잡아라.
14: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5: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13: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5: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13: 막수사.
14: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10: 완벽한 위장술이야.
14: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11: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5: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14: 빛. 오.
13: 오.
14: 아.
11: 들키기 전에 어서.
14: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15: 도망쳐.
6: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이 얼음들을 부술 수 있는데.
4: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11: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6: 만세! 계단 분대가 최고야.
11: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6: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7: 난 아무것도 몰라.
8: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9: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15: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9: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7: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6: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다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16: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What have we here?

0: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1: Yay!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TV.

0: 모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호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3: 응, 물론이지. 응?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5의 베스트들이 원래 그래.
2: 5의 베스트들?
4: 우리는 5의 베스트들. 하이파이브.
2: 신나게 놀아볼까?

0: 높이 올라가죠.
1: 우리 따라가볼까 밴드의 리더니까 우와
0: 하이파이브.
1: 우두개면 여행 떠날 로켓선을 만들어 시
0: 발사.
1: 구구단 우단을 외워보자. 나를 따라 우회버스 계속 세어봐. 다음은 독특한 친구들 특수비 매분 다 소개해. 15
0: 70? 내가 독특하다고?
1: 우간 4개면 사중 창단. 이런 재주도 있다네. 20
2: 차트 차트.

15 나를 따라 계속해 5,4는 20 5,5는 25 5,6은 30 이렇게 계속해 5,7은 35 5,8은 40 5,9는 45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에 칠.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6: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10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7: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8: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7: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9: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10: 만세!
11: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2: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7: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8: 더하기 2
7: 더하기 3
11: 더하기 4는
3: 바로 10. 5, 다음은 네 차례야.
0: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7: 다시 시작하자. 1.
2: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11: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1: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0: 6.
1: 더하기 9는 바로
3: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0: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3: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1: 20
7: 30
11: 40
7: 50
2: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4: 뭐 사실
7: 생각해보면
11: 1부터 시작해서
0: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2: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11: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1: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1씩 크다는 걸
3: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7: 1에
8: 1을 더하면
7: 바로 3. 3을 또 더하면
0: 바로 6.
11: 4를 더하면
3: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0: 6을 더하면
3: 바로 21.
2: 7을 더하면
3: 바로 28.
11: 8을 더하면
8: 바로 36.
1: 9를 더하면
3: 바로 45.
0: 10을 더하면
2: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0: 7
1: 9
11: 8
2: 7
0: 6
3: 5
11: 4
0: 3
8: 2
7: 1
10: 발사!
2: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0: 10
1: 9
11: 8
0: 7 6
3: 5
11: 4
7: 3
8: 2
7: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2: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Up. Zap.
2: What fun! My turn!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8: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뽀롱뽀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지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워크.
6: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월드 우주본부 착륙 대작전. 쉬는 날엔 역시 공놀이가 최고야.
10: 맞아.
11: 무슨 일이지? 어?
12: 호기, 마티, 비상 임무가 생겼으니 발사대로 와줘. 유성이 월드 우주본부에 충돌하면서 엔진이 작동을 멈췄어.
13: 지금 바로 갈게.

0: 월드공항에 비상착륙을 해야 해.
1: 근데 거긴 우리가 착륙할 곳이 없어. 너희가 가서 만들어줄래?
2: 우리한테 맡겨.
0: 그럼 출동 준비.

0: 준비 출동! 월드 공항으로 출발!
1: 월드 우주본부가 오기 전에 착륙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야.
2: 호기랑 마티가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곧 올 거야.
0: 빛의 속도로 슈퍼 힌트 출동!

0: 저쪽은
1: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마티, 난 돈이야. 뭐든 만드는 데 선수지. 힘이 세다니 잘됐다. 내 조수가 돼줄래?
1: 조수라고? 사양할게. 나도 뭐든 만드는 데엔 자신 있거든.
2: 그치만 만들기는 내가 전문가야.
3: 난 너희들을 도와줄 트럭이야. 이름은 램이고.
4: 난 은하라고 해.
0: 은하야, 안녕. 우지영의 동생이야.
4: 맞아. 그리고 내가 오늘 착륙장 공사의 감독을 맡게 됐어. 우리의 임무는 월드 우주본부가 비상착륙을 하기 전에 공사를 잘 끝내는 거야. 친구들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있거든. 다들 준비됐지?
5: 그럼!
4: 좋아, 빨리 시작하자! 우선 만들기 재료가 필요해. 가져왔지, 레미?
3: 당연하지.
2: 이제 재료는 챙겼으니까
1: 시작하자. 커다란 착륙장을 지어보자고.
4: 우와, 마티 진짜 멋지다. 엄청 크기도 하고.
0: 맞아, 월드 우주본부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겠어.
1: 뭐, 별거 아니야. 식은 죽 먹기지.
2: 월드 우주본부가 착륙할 만큼 튼튼하게 지은 거 맞아?
1: 튼튼? 당연하지. 다섯 대도 착륙할 수 있을걸?
2: 글쎄, 너무 좁아 보여. 착륙하는 중에 월드 우주본부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안전한 착륙장은 어떻게 짓는 건지 내가 보여줄게. 짜잔! 내가 만든 착륙장은 땅에 착륙할 때의 충격을 흡수해줄 거야. 레미! 거대한 트램펄린 부탁해!
3: 알았어!
4: 만든 착륙장도 정말 멋진데?
0: 그리고 더 안전해 보이고.
2: 당연하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1: 내 착륙장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강철빔을 좀 더 준비해 줄래?
3: 알았어. 강철빔 나와라.

0: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크고 넓고 안정적이고 강철처럼 튼튼하고.
1: 우와, 그래, 정말 멋지다. 그렇지, 여기?
0: 맞아, 최고야. 마티와 도니는 정말 만들기 선수라니까.
2: 좋아, 내 착륙장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개조해볼 테니까 다들 기대해. 잘 보고 놀랄 준비를 하라고, 마티.

0: 됐어! 이제 깃털처럼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을 거야. 어때? 굉장하지?
1: 아, 우와, 착륙장이 둘 다 참 멋지다. 똑같이 멋져.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까?
2: 그만해? 그치만 지금 끝낼 순 없어. 남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0: 맞아, 나도야. 아직 개조하고 싶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
2: 내가 개조할 게 훨씬 많거든.
0: 아니, 내가 더 많아.
2: 내 착륙장이 최고야.
0: 얘들아, 더 안전해.
3: 안녕, 은하야. 월드우주 본부는 지금 대기권에 진입해서 월드 공항에 접근 중이야. 착륙장 건설은 어떻게 될까?
4: 그게 진행 중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2: 내가 더

0: 만들어.
1: 아니 나라고.
2: 그만해 도니. 마티, 시간이 이제 없어. 착륙장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3: 뭐? 어? 어?
2: 저기 봐, 오고 있어.
0: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데? 저런 속도라면 내 착륙장은 안 되겠어. 도니, 네 착륙장이 푹신해서 더 적당하겠는데?
1: 근데 내 착륙장이 저 속도를 감당할 만큼 튼튼할지 모르겠네.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
0: 도니, 마티, 너희인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착륙장을 만들어줘. 난 날아가서 속도를 낮춰볼게. 그럼 실력발이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글러브 액션!
2: 안전하고 폭신해서 고속 착륙을 버틸 수 있어야 해.
0: 그 많은 걸 다 해내야 한다고.
4: 좋은 방법이 있어. 마티의 강철처럼 튼튼한 착륙장과 도니의 부드러운 착륙장을 합친 다음 공을 가득 채우는 거야. 볼풀처럼 말이야.
1: 우와,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 그리고 나 볼풀 좋아해.
0: 나도야. 그렇게 하면 완벽한 착륙장이 될 거야.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 나만 믿어.
0: 착륙이 되겠는데?
1: 그러게.
0: 더 이상은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착륙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5: 월드 우주로봇이라면 가능해. 하지만 변신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0: 그건 슈퍼익스한테 맡겨. 일렉트릭 슈퍼 충전.
5: 충전 완료. 월드 우주로봇 다시

0: 고마워.
1: 일렉트릭 슈퍼윙스,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0: 이제 됐어. 소리 다 끝났어.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2: 너희 도움이 없었으면 와일드 우주본부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3: 힘센 마티가 도와준 덕분이지.
4: 아니야, 도니. 네 아이디어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넌 정말 최고야.
3: 너도 최고야.
2: 너희 둘 다 최고야. 그러니까 이제 됐지?
0: 그럼 우린 이만 떠날 시간이야.
2: 안녕, 슈퍼윙스. 또 보자.
1: 모두 잘 가. 슈퍼윙! 임무 완료!
5: 얼음 축제 소동!
0: 안녕, 마티!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4: 어떤 모험이든 내 강력한 힘이 도움이 될 거야!
2: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하얼빈의 빙등제가 열리는 곳이야. 매년 이 축제에선 거대한 얼음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데 전설의 손오공 조각상도 그중 하나지. 여의봉을 들고 있는데 정말 멋져.
4: 타오란 친구가 거기에서 엄마랑 조각상을 보고 싶어해. 근데 너무 추워서 힘이 든대. 거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거든. 엄청 춥겠는데?
2: 네가 가서 타오를 따뜻하게 해줘. 출동 준비!
0: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중국 하얼빈으로 출발!
6: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오자꾸나, 타오.
7: 그치만 얼음 조각상을 꼭 보고 싶은 거려.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그리고 난 마트의 최고로 힘센 비행기야.
0: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가워, 슈퍼윙스. 난 타오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2: 니하오.
0: 니하오. 안녕하세요. 이게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타오.
3: 아, 고마워.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0: 우와, 손난로잖아. 여기 받아.
3: 고마워.
0: 나 벌써 한결 따뜻해졌어. 엄마, 슈퍼윙스한테 빈 등자를 안내해줘도 돼요?
2: 그럼, 대신 호기랑 꼭 같이 다니렴.
0: 완전 재밌겠다.
1: 빨리 가서 멋진 얼음 조각상들을 보고 싶어.
0: 따라와.
2: 다녀오렴.
0: 정말 굉장하다.
1: 엄청나게 크네.
0: 얘들아, 여기. 그게 내 영웅 소나공이야.
4: 정말 멋지다, 타오.
1: 어?
4: 어? 어?
1: 조각상에서 빛이 나.
0: 조각가들이 조각상 안에 LED 조명을 넣어서 만든 거야.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다? 저기 봐! 조각가 아저씨가 계셔! 가보자! 니하오!
5: 어! 니하오!
0: 지금 무슨 조각상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5: 좋은 질문인데? 실은 아직 고민 중이란다. 올해의 주제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들이거든. 와! 저기 하얼빈 성도 있고 수호사자도 있고 대나무와 판다도 있지.
0: 진짜 귀엽다. 저 커다랗고 동그란 배 좀 봐.
4: 눈도 엄청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1: 이렇게 귀여운 판다는 처음 봐.
4: 게다가 꼭 진짜 같아. 안녕, 판다. 이런.
1: 왜 그래?
4: 손이 얼음 조각상에 붙어버렸어.
0: 감기지 마. 얼음에서 손을 안전하게 떼어내려면 주위를 따뜻하게 녹여야 해. 그치만 손을 어떻게 녹이지?
1: 네 손난로가 있잖아.
0: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거면 얼음을 녹일 수 있을 거야.
4: 휴, 고마워, 타오. 효과가 아주 좋은걸.
0: 얼음으로 만든 용 미끄럼틀이잖아.
1: 우리도 타볼까?
0: 가보자. 어서 와. 준비하시고 좋아 간다.
4: 우리도 가자, 마티.
1: 좋았어. 조각형 마티의 미끄럼틀 탕기.
0: 재밌다.
1: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0: 이제 다른 조각상을 보러 갈까?

0: 알았지? 네가 하얼빈 빙등재에 오면 좋아할 줄 알았어.
1: 유후! 와! 어? 선호공이잖아? 어? 포즈가 정말 멋있는걸?
0: 더 멋진 포즈 보여줘.
1: 근데 이 여의복 모양은 좀 잘못됐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하거든. 아, 나한테 좋은 해결책이 있지? 내 핑키봉!
0: 안 돼! 핑키봉은 쓰지 마!
1: 핑키 윙키팡! 너무 추워서 작동이 잘 안 되나 봐. 내 숨결을 불어넣어줘야지. 핑키 윙키팡!
0: 커질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1: 핑키봉이 또 얼었나 봐. 멈출 수가 없어.
0: 큰일 났다. 안 돼.
2: 저기 뭐지?
0: 걱정 마세요! 골든보이가 구해줄게요! 됐다!
3: 골든보이도 빨리
4: 뛰어! 무슨 일이지?
0: 도와줘!
4: 골든보이잖아! 또 사고를 쳤나봐! 올라타 타오! 맞아! 선호공의 여의봉이 엄청 거대해졌어! 이대로라면 축제가 엉망이 될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5: 초감력 일렉트릭 브레인! 내가 초감력 힘으로 막을게! 여의봉을 멈췄어! 이제 들어서 옮기면 돼!

보여줄게!

0: 있어.
1: 이거 도와줄게. 고마워 마티.
2: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3: 고마워 슈퍼윙스. 이제 여의봉을 원래 크기로 돌려놔야 하는데 내 핑키봉이 작동을 안 해. 얼어버렸거든.
4: 그래, 내 손난로가 녹일 수 있을 거야. 여기.
3: 됐다. 고마워. 이제 잘 작동하겠다.
2: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5: 잘 가!
3: 근데 골든보이 오빠는 어딨지?
2: 이런 핑키봉이 여의봉이랑 나까지 줄여버렸잖아. 도와줘!

0: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핑과 함께. 데일리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일리핑과 함께.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또래보다 크게 자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얼리도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 아이코 테스터.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만에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대기중지 기원의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땅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비빔밥을 하냐?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저 할머니
2: 건강하시죠?
0: 그런가? 네. 마리 아빠 안녕하셨어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 그래서 있잖아 좋아야. 이따가 있잖아 우리 아빠가.
4: 아, 저기 제가 저기 마리아. 아, 좋아 좀 그만 괴롭혀.
3: 싫어. 좋아는 나 좋아해. 꽃이 좋아야.
2: 아이 그럼 그럼. 좋아야. 너도 책 그만 좀 읽고 밖에 나가서 마리랑 놀아. 응?
5: 싫어요. 이것만 다 볼래요.
0: 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6: 별이 안녕.
3: 엄마. 하늘이 보래요. 김밥에서 시금치 다 뺐대요.
6: 아유 하늘아 시금치 먹어야 키 크지. 농구 선수 되려면 키 더 커야지.
5: 에이, 시금치 싫어.
6: 아유, 하리야, 다리 좀 오므리고 앉자.
3: 아, 싫어. 엄마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갈 거야.
6: 아이고. 정말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전 어릴 때 안 저랬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완전 얌전하고 또 시금치도 잘 먹고. 어쩜 저랑 이렇게 다른지.
7: 하늘이 왜 시금치 안 먹어요?
5: 사실은요. 전 시금치 먹는 게 좀 무서워요.
7: 왜요?
5: 시금치 열심히 먹어도 저만 키 안 클까 봐요.
7: 하리, 뭐 속상한 일 있어요?
3: 우리 엄마는요,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는 절대 안 혼내고 하늘이만 잘해주고.
4: 아니 우리 마리만 너무 조아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요. 맨날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만 찾고. 아유 조아는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던데.
3: 우리 아빠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조아는 엄마가 회사에 가셨대요. 그래서 조아가 속상해하니까 내가 조아 기분 풀어주려고 그런 건데. 아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8: 조아가 책 잘 읽는 건 참 기특한데 너무 책만 봐.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7: 조아는 왜 책만 보고 있었어요?
5: 그게요. 혹시 엄마가 이따 올 수도 있잖아요. 돌아다니면 엄마가 절 못 찾으시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8: 좋아야, 할머니랑 저기 가서 같이 축구할까?
5: 저 이것만 다 보고요.
3: 좋아야, 우리 아빠랑 같이 하자.
4: 정말 말이야. 좋아 귀찮아 하잖아.
3: 아빠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하리야, 이제 그만 뛰고 좀 쉬어. 쉬자.
3: 아이 싫은데.
0: 김하늘, 시금치 먹어.
3: 자, 자,
0: 아이 싫은데. 먹어, 먹어.
3: 자, 싫어요.
0: 별아, 풍선 좋아? 풍선?
3: 풍선!
0: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까? 저기 봐, 친구들 다 같이 공놀이 하는데.
9: 안녕하세요. 별이 엄마입니다.
7: 오늘 운동회 어떠세요?
9: 애들 잘 노는 거 보니까 좋네요. 별이도 같이 놀면 참 좋을 텐데.
7: 오늘 별이 기분은 좀 어때요?
9: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풍선이 너무너무 좋은지 풍선만 쫓아다녀요.
7: 아, 별이가 풍선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9: 글쎄요. 아무리 엄마라도 저도 다는 몰라요. 오늘따라 친구들도 잘 안 보고 제 말도 잘 안 들어주네요.
10: 다 같이 집중!
11: 집중! 네.
10: 지금부터 달리기를 할 거예요. 자, 저기 풍선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풍선을 한번 톡 치고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11: 네.
10: 준비됐지?
11: 네.
10: 좋아, 자, 준비.
1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3: 아이고, 잘한다.

0: 괜찮나요? 아이고.
1: 괜찮나?
0: 저기. 하늘아.
2: 네. 괜찮니? 아이, 네, 괜찮아요.
0: 미안. 미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별아. 별아. 이리 와.
3: 엄마.
0: 별아. 친구들 다칠 뻔했잖아. 풍선만 만지지 말고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와야지. 응?
3: 둥둥 풍선.
0: 별이 달리기 잘하잖아. 달리기야, 달리기. 응. 풍선 놀이 아니고 달리기.
3: 달리기. 아니야, 풍선.
0: 별이도 잘할 수 있잖아. 엄마랑 손잡고 해보자. 응?
3: 아니야, 아, 풍선. 아,
0: 별아.
3: 풍선.
0: 아니, 별아.
3: 풍선.
0: 우리 별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니?
3: 둥둥둥. 풍선! 풍선!
4: 여기는 별이의 마음속.
3: 재밌어! 둥둥! 풍선이 제일 재밌어! 툭 치면 둥둥 울려요! 재밌어!

0: 아이고.
1: 좋아야.
2: 좋아.
3: 별아, 뭐해?
4: 제대로 못하고.
1: 오, 뭐가 죄송해요. 애들 좀 보세요. 애들 완전 재밌게 놀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애들 저렇게 잘 노는데요, 뭘.
1: 주어가 원래 진짜 안 뛰는데 별이 덕분에 저렇게 신나게 뛰어노네요.
4: 주어가 그랬군요. 애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1: 아유, 아니 70년 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4: 얘들아, 이제 멈춰. 다들 재밌었어?
5: 네.
4: 풍선치기 놀이. 별이도 재밌었어? 풍선. 자, 풍선치기 놀이 오늘의 놀이왕은 별이! 별아, 잘했어. 우리 별이 놀이왕! 놀이왕, 놀이왕!
5: 왕!
4: 왕!
5: 별이 짱! 너무 재밌다! 우리 이거 또 하자.
4: 아유, 이렇게 재밌어, 좋아요. 아, 죽어.
0: 무슨 좋아하네.
4: 아, 진짜 잘 나온다.
0: 죽어,
5: 죽어.
0: 우리 마음이 잘한다.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뭘 그런 거야.
6: 하리야, 하늘아. 엄마는 너네 믿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아우야. 근데 시금치는 좀 먹어주라.
7: 응? 좋아야. 다음번에는 할아버지랑 엄마랑 다 같이 올게. 오늘은 할머니 만나서 미안해요.
0: 마리아.
8: 사랑해.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0: 별이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6: 별아, 엄마는 있잖아. 매일 잠잘 때마다 같은 꿈을 꿔. 별이가 엄마랑 눈 맞추고 엄마 하고 불러주는 꿈. 별이 눈동자 속에 엄마가 있고 엄마 눈동자 속에 별이가 있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쑥스럽네.
9: 엄마는 선우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줄래?
10: 선우가 잘하는 게 뭐고
2: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9: 그럼 선우는 엄마한테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10: 엄마가 화 안 내고 나한테 착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11: 아진아, 응. 혹시 엄마한테 바라는 점 한 가지 있어?
10: 응.
11: 그게 뭐야?
10: 엄마가 날 바라볼 때 항상 웃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내게 바라는 점이 뭐야?
11: 엄마가 아진이한테 바라는 점은 지금까지 밝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10: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엄마랑 저랑 부모님들 많이 있으면 좋겠어. 엄마는 저한테 바라는 점이 뭐예요?
12: 엄마는 서리가 모든 일을 행복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감기도 그만 걸려서 많이 건강하게 쑥쑥 컸으면 좋겠어요. I love you.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찾는다!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고.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4: 모두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둘, 셋.
1: 찾았다.
0: 야시 어딨니?

안녕하십니까. EBC 뉴스 행행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기자, 행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이나 해일정보가 나오면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해안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펜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펜빵!

0: 정성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눈 떠봐, 로빈.
7: 로빈, 괜찮니? 로빈.
6: 안 돼, 로빈, 정신 차려, 로빈.
8: 일시적인 쇼크입니다. 혈액, MRI, CT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왜 이런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6: 다른 병원에 가자. 다른 병원에선 치료할 수 있을 거야.
9: 여기가 열 번째 병원이잖아요. 선생님!
6: 우리 로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난 살 수가 없는데.
9: 누가 못 깨어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내야죠.
10: 옛날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뾰족한 침 하나로 병을 고치던데.
6: 옛날 의사? 그래, 그분이 계셨어.
11: 머리에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의원님의 집이다.
2: 네?
0: 허준 의원님이면 어이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 계신다고요? 설마, 선생님, 너무 급하게 찾아서 잘못 넘어온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여기가 맞아. 의원님 집이 이런 건, 그건 다 사정이 있어. 우선 로빈을 치료해야 하니 빨리 들어가 보자.
3: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새치기라뇨?
3: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진료 받으시려면 줄을 서십시오.
1: 죄송합니다. 우리 로빈이 너무 위독해서 그러는데 먼저 진료 받으면 안 될까요?
3: 저 사람들도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0: 저 아저씨는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좋아, 그렇다면 비장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2: 어? 비장의 방법?
0: 아이고! 아이고, 배야! 배가 너무 아파! 아저씨, 저 먼저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4: 아이고, 머리야! 아,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0: 그럼 아저씨,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먼저...
4: 아이고, 아저씨!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0: 이런, 안 되겠다.
4: 어이, 어이, 물러가라!
0: 아, 저기요! 방금 전까지 아프다면서요! 뭐예요?
4: 아하, 이놈! 썩 비키지 못할까?
0: 예? 아저씨,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4: 뭐라고?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0: 누군데요?
4: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보약 한 제 지으려 왔는데 일이 소란스러웠어요, 원.
0: 이거 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4: 뭐라고? 내 이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5: 그만하십시오.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4: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5: 약을 짓건 진료를 받건 줄을 서야 한단 말입니다.
4: 아하! 어찌 이런 천한 것들과 나란히 줄을 서란 말이오?
5: 사람 목숨에 귀하고 전함이 어디 있어? 내겐 영감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자일 뿐이요. 진료를 받고 싶거든 줄을 서서 기다리시오.
0: 벌써?
4: 이단 망신을! 예, 영감마님,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두고 보자!
5: 아,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소. 오늘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료를 못한다뇨?
5: 준비했던 약재들이 모두 바닥이 났어. 네, 내일 아침 최대한 빨리 약재를 구해볼 테니 그때 다시 오시오. 미안하오.
1: 허준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로빈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치료, 아니 상태만이라도 봐주십시오.
5: 약재가 없어 사람도 돌려.

0: 끌려보낸 마당에 어찌 강아지를 치료한단 말입니까? 어허, 이거 참.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희귀한 냉독에 중독됐군.
1: 역시 허준 의원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2: 의원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죠?
0: 글쎄다, 아주 고약한 맹독이라.
3: 우리 로빈 꼭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0: 우선 열을 내려야 하니 황금이란 약초가 꼭 필요한데.
4: 약재가 다 떨어져서 황금도 없습니다.
3: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0: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함께 찾기로 합시다.
3: 의원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0: 어허,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아니요. 괜히 밤에 나섰다가 환자만 더 만들려 하시오.
3: 하지만...
2: 앉았어?
1: 고백할 게 있어.
2: 고백? 갑자기 무슨...
1: 널 좋아해.
2: 뭐라고?
1: 널 좋아해. 널 좋아해.
2: 좋아.
1: 널 좋아해.
2: 온달아, 너 정말 나를 좋아.
1: 불고기. 널 좋아해. 피자, 치킨, 너희들도 정말 좋아. 뭐라고? 당장 나가! 선생님 찾아봐!
5: 쟤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지? 어?
6: 선생님, 여기 계세요?
0: 온달이구나. 일단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6: 선생님이 안 보이셔서요.
0: 이 방엔 안 오셨는데.
6: 어? 우와, 이게 다 뭐예요? 파, 마늘, 생강, 매실? 혹시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0: 야식이라니. 이 재료들을 이용하는 책을 쓰고 있었단다.
6: 책이요? 아, 요리책 쓰시는구나.
0: 요리책이 아니라 의서란다.
6: 정말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약이란 말이에요?
0: 오늘처럼 약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책을 쓰는 거란다.

0: 로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이곳에도 황금은 없구나. 좀 더 올라가 봐야겠어. 아이고, 허리야. 저건? 어? 찾았다!
1: 어? 의원님!
2: 어, 일어났느냐?
1: 커즈나 의원님,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2: 어제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약초들을 구해오는 길이란다.
1: 와.
2: 아참, 설 선생은 아직 안 돌아온 것이냐?
1: 네, 아마 혼자서 약초를 캐러 가신 것 같아요.
3: 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2: 어? 오호, 로빈은 어떠냐?
3: 다행히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약재는 다 구하셨습니까?
2: 다른 건 다 구했는데 황금은?
3: 우선 열을 내려야 치료를 할 터인데.
0: 제가 구해왔습니다! 어? 황금!
2: 어?
1: 선생님!
0: 로빈, 좀 어때?
1: 아직 열은 계속 있어요.
0: 의원님, 이건 맞죠?
2: 오, 맞소. 아, 고생하셨소, 선생. 이 구하기 힘든 걸 어찌 하룻밤 사이에 구해오셨소. 정말 대단하오.
1: 선생님!
2: 이런, 이런. 탈진한 듯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4: 이리 오너라! 어?

0: 아니, 어제 오셨던 영감 아니시오?
1: 어제 내가 당한 일은 넓은 나량을 베풀어 문제 삼지 않겠네. 대신 너는 가지고 있는 약초들을 모아 보약을 지어오게. 어?
2: 영감마님, 여기 약초들이 잔뜩 있사옵니다.
3: 안 돼요! 이 약초들은 선생님이 고생해서 힘들게 키우신 거라고요!
2: 비키거라!
0: 미안하오. 이 약초들은 어제 돌려보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고, 저 황금은 저자가 힘들게 구해온 것이라 드릴 수가 없어.
1: 에이, 또?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됐다! 여봐라! 약초를 가져와라!
3: 예! 왜 이래요?
0: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3: 회원님!
1: 귀향은 의원 주지. 골 좋구나! 가자!
4: 안 돼! 로빈을 살릴 약초가!
0: 이건 놔라! 약초를 놓고 가시오! 뭐 하는 거야!

0: 저게 뭐야?
1: 이 조그만 녀석이! 이 녀석!
2: 못 맞췄지!
3: 괜찮으십니까?

0: 같이 가요!
1: 의원님, 괜찮으세요?
2: 아. 독을 중화시키려면 유황과 오가페, 말린 포도가 필요하고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금은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탁월하기에 독을 중화시키기 전에 꼭 필요한 약재이다. 또한 나의 아픔보단 병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비로소 가장 알맞는 탄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약이 네 몸의 독을 중화시켜줄 것이다.

0: 로빈, 정신이 드니?
1: 자.
0: 로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로빈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2: 벌써 몇 번째 인사를 하는구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거늘. 그것보다 워낙 맹독에 중독되었던 터라 해독제 역시 독하게 써야 했소. 이후 강아지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는군요.
0: 살았으면 됐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0: 오늘의 위인 허준.
1: 와, 허준이다.
2: 너 허준이 뭐?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우리 로빈의 목숨을 구해주신 의원님이시잖아.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1: 아,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2: 아, 그래?
1: 그 방법을 써야겠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 배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2: 설마 너 게임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1: 아, 아니야.
3: 그러면 지금 당장 허준 의원님을 모셔올게요. 의원님께 침을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1: 침이요? 아, 죄송해요. 사실은 꾀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3: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을 세계적으로 집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저술한 의학서입니다.
2: 아, 그렇구나.
3: 동의보감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둘째, 많은 처방들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릴 것. 셋째, 백성들이 약초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이름을 작성할 것입니다. 약을 구하기 쉽지 않은 백성들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널리 쓰이는 약재를 고르고 채취 시기, 약초가 자라는 곳,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1: 우와!
3: 어때요? 백성들을 생각한 허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1: 네!
3: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허준카드 수집 성공!
1: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3: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5: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6: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질문엔
8: 덕분만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모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곱, 여덟.

나도 같이 놀아도 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 써니.
10: 써미? 써미? 써미?
8: 니니 키즈들이 오늘은 꽃을 구경하고 있나 봐요.
9: 써니.
8: 써니가 써미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10: 떠니 떠니 꺼니 꺼니
9: 떠니
10: 꺼니
9: 써니 써니
10: 꺼니 꺼니 꺼니.
8: 아하, 써니는 써미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9: 써니 써니
11: 찐니? 응? 찐니?
10: 응? 써미?
11: 찐니? 찐니?
8: 어? 찐니가 써미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찐니는 써니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여주려 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모르는 써미는 크게 오해할 것 같죠?
10: 써미!
8: 써미가 찐이에게 꽃 구경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역시 찐이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죠?
10: 써미! 써미!
9: 써니!
10: 또니!
8: 문제가 복잡해졌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소니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0: 이런, 써미는 아직 지니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니가 실수였다고 말하기 곤란한가 본데요.
1: 써니

0: 오! 소니가 용기를 내어 써미에게 고백했어요.
1: 써미?
2: 진니.
1: 써미?
0: 어? 진니가 아까 한 고백이 실수였다고 써미에게 말했어요. 써미가 충격을 받았네요.

0: 써니! 써니!
1: 써니!
2: 써니가 써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써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써미!
0: 써니!
2: 써미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써니의 마음을 받아주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걸까요?
0: 써니.
3: 꺼니, 꺼니. 써니.
2: 괜찮아, 써니. 솔직하게 말한 것만으로도 써니는 아주 멋졌어.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0: 써니, 써니. 써니.
1: 꺼니, 꺼니. 써니.
2: 써니가 기운을 차려서 다행이네요. 재밌게 놀아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0: 응! 써니!
1: 써니! 써니!
0: 써니!
1: 써니!
0: 써니!

jealous. Angry. Sad. Gloomy. Surprised.

Jealous. Angry. Sad.

0: Surprised.
1: Happy.

Yellow. Red. Blue.

0: purple, green, pink,
1: Ooh.

Elephant. Pig. Duck. Tyrannosaurus.

dog. Lion. Eagle. Crocodile.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짜?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like together.

0: Winnie! How's the weather?
1: Whoa, it's rainy!

0: All right, you guys. Great job, really. Yes!
1: Sunny!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순한 킹킹.
2: 술물엔
3: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뿌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화나라 키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꼬라꼬라 귀가 작다면 귀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도와주세요.
1: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워크.
5: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Hedgehog.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Blink Blink Spooky Concert!

scary, fun in the spooky house. Oh, it's spooky, spooky.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펑펑펑펑펑 버스가 갑니다. 펑펑펑. 어? 어떡해. 낭 떨어지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어떻게 건너가지? 아, 줄을 이용해서 건너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줄을 연결하면 출발. 우와, 줄에 매달려서 낭떠러지를 건너가고 있어. 우와, 버스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니까 마치 케이블카 같네. 어? 어? 진짜 케이블카다. 우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있어. 와, 나 진짜 케이블카 탈래.
4: 처음 타요 케이블카.
5: 우와, 케이블카. 안녕하세요. 어, 저도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6: 아, 오늘 오케이, 들어가세요.
5: 네.

0: 올게요.
1: 네.
0: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1: 신난 나 처음 타요.
2: 자, 출발.

0: 경영봐. 자, 어때? 멋지지?
1: 우와.
0: 케이블카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정사요, 놀마 놀마.
2: 깜짝이야!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네?

무섭지만 용기를 내보겠어. 우와! 무리를 거친 것 같다.

0: 오자. 와, 재밌다 재밌다. 성타의 신신신. 예. 와, 재밌다 재밌다. 우와, 재밌다 진짜 재밌네. 어, 사진 찾는 곳. 우와, 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어, 어, 어, 장난감 어디 갔지?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어, 어, 어, 내 장난감. 어, 아, 정지, 정지, 정지.
1: 어, 판사님 무슨 일이세요?
0: 어, 제가 장난감을 정지시켜야 돼요.
1: 아, 탄담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케이블카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탄담에 탑승한 케이블카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곧 도착을 할 거예요.
0: 아, 다시 돌아온다고요?
1: 오케이.
0: 어, 다행이다. 네. 아,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다행이에요.
0: 아, 케이블카는 돌아오는 거야. 케이블카는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언제 돌아오는 거지? 언제 돌아오는 거야? 아니야,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케이블 안에는 수많은 철사들이 모여 있어. 철사 하나보다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더 튼튼하겠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운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어도 끄떡없지.
0: 아, 그렇구나.
1: 이렇게 튼튼한 케이블은 케이블카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크레인, 짚라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색 구조 헬리콥터에서 봤던 호이스트. 모두 케이블을 사용하지.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철사로 확인. 여기 일반 철사 한 개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여러 번 구부렸다 펴볼게. 먼저 하나로 이루어진 일반 철사를 내가 구부렸다 펴면, 자,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 곧 끊어질 것 같아. 끊어졌어. 자, 다음은
2: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을 힘을 줘볼게.
0: 끄떡없어. 일반 철사 한 개보다 얇은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와이어 케이블이 훨씬 더 유연해. 케이블카의 케이블도 이런 거 맞지? 무겁고 흔들리는 케이블카를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닥이 모인 와이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 맞지?
1: 맞아. 바로 그거야.
0: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씽씽. 케이블카는 운전기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1: 케이블카 양 끝에는 엄청나게 큰 원판이 있어. 이 거대한 원판이 돌아가면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거야.
0: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돌을 해! 이게 바로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원리지. 자, 이걸 이렇게 세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고정 도르래와 모양이 같지? 케이블카는 양쪽에 누워있는 도르래의 원판이 돌아가면서 줄을 이동시키는 거야. 케이블카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도르래로 움직이는 튼튼한 케이블의 힘이야.
1: 바로 그거야, 탄다맨.
0: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튼튼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 움직여!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봐, 도도 탐정 머핀만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1: 어? 어디?
0: 저기 또 있어! 좋아!

0: 나도 찾고 있어.
1: 어디로 가야 할까?
2: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0: 버핀맨을 알아요. 바로 여기
1: 박사님이 버핀맨이에요?
2: 네, 맞아요. 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오늘은 바다 동물들 건강 검진 하는 날.
4: 아니, 심해하기 부인도 왔네.
3: 네. 근데 할아버지, 심해는 아주 아주 깊은 바다란 뜻이죠. 심해에도 아기가 사나 봐요?
4: 아니, 그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아귀는 색깔도 짙고 이빨도 더 날카로워 무시무시하지.
3: 아,
4: 작년에 결혼했다는데 아예 어느 날부터
5: 남편이 안 보인대.
3: 남편이요? 왜요?
4: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5: 실종됐다는데.
3: 실종요?
4: 아이, 암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지 뭐야.
3: 아, 심해 아기님, 문진표 작성하셨어요?
6: 네, 여기요.
3: 먼저 혈액검사부터 할게요. 진료실로 가세요.
6: 네.
3: 오늘의 관자, 심해 아기. 심해 아기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7: 평소 운동은 잘 하시나요?
6: 그다지.
7: 그다지. 식사는 잘 하시죠?
6: 그럭저럭.
7: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6: 네?
7: 텐데가로 사!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
8: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사실, 동물날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심해, 아귀, 남편분의 실종. 진짜 실종일까?
6: 글쎄요.
7: 텐데가노사?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검사 결과 특별한 건 없는데,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시고, 저런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다.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그러셔야 건강해.
8: 밖에 나오고 싶겠어? 남편이
7: 텐데 집.
6: 선생님, 저희가 사는 심해 모르세요?
9: 심해는 바닷속 깊고 깊은 햇빛이 닿지 않는 깜깜한 곳이죠.
7: 차차차. 그렇죠.
9: 그래서 심해의 동물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죠.
7: 알록달록. 신기하다. 창백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8: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불편하겠다.
6: 다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9: 전 잘 못 보지만 대신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죠. 제 친구 유령 상어도 눈이 퇴화되었어요. 그치만 반대로 빛이 거의 없는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게 눈을 아주 크게 진화시킨 대왕 오징어도 있죠. 눈 크기만 30cm가 넘는답니다.
8: 아니, 눈 크기가 30cm? 이만하다는 거잖아. 대왕 오징어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0: 동물이 많더라고요.
1: 심해는 햇빛이 없어서 추워요. 추위를 이기려고 몸집을 크게 만드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0: 우와, 진짜 크다.
2: 아니, 가뜩이나 남편도 사라졌는데 아우 너무 깜깜하고 춥고 외로울 것 같아.
1: 네?
0: 허팅댕!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눈치 챙겨.
2: 눈치 챙겨.
0: 건강 챙기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깜깜해서 먹이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1: 맞아요. 심해에는 물고기 떼도 없어서 먹이를 찾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2: 그래서?
1: 이 머리 위에 낚싯대가 있는 거죠.
2: 우와, 낚싯대! 오, 진짜 낚싯대같이 생겼다.
0: 그거로 물고기를 잡는 건가요?
1: 네. 그럼 문제 낼게요.
2: 문제?
1: 심해 아귀는 이 머리 위 낚싯대로 먹이를 어떻게 유인할까요? 1번, 머리 위 낚싯대로 냄새를 풍겨서 먹이를 유인한다. 2번, 빛을 내서 먹이를 유인한다.
2: 1번 아닐까? 심해 사는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닐까?
0: 심해 동물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간다고 했잖아. 난 왠지 빛을 낼 것 같은데.
1: 정답은 2번. 빛을 내서 유인한다. 머리에 달린 낚싯대는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거죠. 우린 이 끝에 달린 동그란 부분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하죠. 사냥 1단계. 불빛을 켜고 기다린다.
3: 너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우와, 깜깜한 어둠 속에 아름다운 불빛 하나. 예쁘다.
1: 빛에 현혹되어 물고기가 다가오죠. 조금만 더 가까이. 아우, 배고파. 못 참겠다.
2: 엄마야!
1: 서둘러서 사냥 실패. 아쉬워라. 사냥 2단계. 안 들키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3: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1: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금이야! 가까이 온 물고기를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 우린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죠.
0: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댕댕, 재채기했어?
2: 아니, 근데 재채기 소리가 어디서 난 거지?
1: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0: 담장 소리 같았는데.
2: 그치?
4: 심해 아기님, 아직 엑스레이 촬영 안 하셨죠?
1: 네네네네. 지금 갈까요? 가시죠. 얼른 가시죠. 엑스레이.

0: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직접 봐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1: 네. 아, 그냥 진찰하는 거니까 아이고, 긴장 푸시고요.
0: 이건 호흡이 커도 너무 커. 어서 떼어내야겠어.
2: 아니요. 안 그래도 되는데.
0: 무슨 말씀이세요? 더 커지기 전에 떼어내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빨리 지하 간호사 불러가지고 수술 준비 빨리 해주세요.
2: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0: 남편이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호기 봐, 호기 말을 한다. 호기,
0: 호기야.
1: 그럼 혹시 그 실종됐다던 그 남편분?
3: 실종이라뇨? 전 결혼하고 쭉 여기서 살았어요.
0: 아니 어쩌다가 무서워.
3: 우리 심해 아귀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엄청 작아요. 덩치가 거의 60배 차이 나죠.
0: 60배나요?
3: 우린 결혼하기 전 각자의 공간에서 외롭게 지냈죠.
2: 깜깜하고 넓은 심해에서는 심해 아기끼리도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3: 운명적으로 만나 우린 사귀기 시작했죠.
1: 좋아, 좋아.
2: 좋아.
1: 너무 좋아.
2: 행복해.
1: 내가 더 행복해.
2: 헤어지기 싫다.
1: 아이, 내일 또 만나면 되지. 잘 가.
2: 안녕.
3: 귀현 씨. 그런데 한번 헤어지면 깜깜한 심해에서.
2: 귀남 씨. 서로를 잘 못 찾고
3: 다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2: 귀남 씨!
3: 귀현 씨!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야. 잘 지냈죠?
2: 너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3: 이 깜깜한 심해에서 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 못 가! 나 그냥 네 옆에 딱 붙어서 살 거야.
2: 나도 큰 파도가 와도 무서운 적이 와도 절대 안 떨어질래.
3: 좋아. 그렇다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야.
2: 하나가? 어떻게?
3: 나를 녹여서 너에게 줄게. 이렇게? 수컷이 암컷을 물면 입주위 살이 합쳐지고 수컷 몸의 일부가 암컷에 흡수되며 한 몸이 되는 거죠.
2: 우리 심해 아귀는 이렇게 짝을 만나 하나가 되고 자식을 낳아요.
3: 깜깜한 심해에서 어렵게 만난 인연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심해 아기가 선택한 방법이죠.
1: 와우. 와우.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0: 그러니까 실종되신 게 아니었네요.
3: 네.
1: 근데 그 매일매일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3: 아니요. 전 편하고 좋죠.
2: 그렇겠죠. 편하게 매달려만 있으면 되니까.
3: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0: 자기는 뭐 불편하다는 거야?
1: 아니야 불편하긴. 그럼 여기서 문제.
2: 문제?
1: 심해 아기 암컷은 평생 한 마리의 수컷만 붙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3: 글쎄요.
1: 정답은 X. 암컷들은 여러 마리 수컷을 붙이죠. 소문에는 수컷을 8마리나 붙인 심해 아기도 있다나 봐요.
2: 8마리나요? 와우!
0: 자기야, 지금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야?
1: 이유는 무슨? 그냥 선생님들 알려드리려고 낸 거죠.
0: 아니, 나 말고 수컷을 또 붙이겠다는 거야? 자기야, 지금 말 잘해야 돼? 나 막 화날라고 해.
1: 아, 그냥 낸 거라고요.
0: 아, 언제는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다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1: 아, 선생님, 아까 확 빼버릴 수 있다고 했죠. 떼주세요, 얼른.
0: 안 돼. 농담이지?
1: 농담 아니야.
0: 너무해. 기람이 삐지.
1: 아유, 쭈쭈쭈, 삐지셨어요?
0: 몰라.
1: 아, 장난이야. 삐진 것도 너무 귀여워, 진짜.
2: 아니, 지금 건강검진 받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2: 저기, 나가주세요. 저기, 저기요, 나가주세요.
1: 것도 왜 이렇게
2: 아니요, 나가주세요.
1: 아니요,
2: 우리 집에 가지 마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케이크.
1: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9: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1: 정음아,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
2: 왜?
1: 우리 유치원은 월요일마다 체육하잖아.
2: 아! 나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
1: 왜?
2: 왜냐면
1: 시장!
2: 우리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잖아.
1: 맞아, 할아버지랑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지.
2: 시장에 뭐든 다 있지.
1: 시장은 정말 재밌지.
2: 시장에 매일매일 가고 싶다. 뭐든지 문장이야.
1: 나는 마다 시장에 가요. 저녁마다 시장에 가자.
3: 그래, 그게 좋겠다. 어서 뭐든지 문장에 말해보자.
4: 나는 저녁.
5: 아,
2: 안 돼!
5: 왜?
1: 슈. 뭐가 없어졌지? 친구들, 알려줘!
2: 악어가 한글 마다를 먹고 가버렸네.
1: 뭐든지 문장이 고장났어.
3: 한글 마다를 찾아야 해.
1: 응.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마다! 마다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8: 문!
9: 마다의 문을 찾자.
10: 여기야!
6: 마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9: 아이야가
8: 간다!

0: 시장이군. 이불 가게? 반찬 가게? 오! 떡도 있군.
1: 한글 용사, 이 떡 좀 드세요.
0: 이건 무슨 떡이죠?
1: 무지개 떡이에요.
0: 아니, 이건?
1: 왜요?
0: 찾았어요.
1: 뭘요?
0: 무지개 떡에 미음.
2: 소사사 한 달이.

0: 미음이 R을 만나 마. 마.
1: 이제 디귿을 찾아야 해. 음? 뭘 파는 곳이길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2: 우후! 맛있겠다.
1: 그건 뭐죠?
2: 도넛이요. 정말 유명해요. 이 도넛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1: 어떻게요? 아니, 저건 찾았어. 안 돼. 도와줘.
3: 멈춰라. 시공간.
1: 고마워.
3: 디귿을 부탁해.
1: 찾았어. 도넛의 디귿.
4: 수선아 핸들기.
0: 디귿이 알을 만나 다. 다.
1: 마. 다.
5: 마다.
6: 하체.
7: 저장 완료. 마. 다.
8: 훈민정음의 손으로.
9: 마다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0: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1: 어? 저녁이 됐네?
2: 훈민아, 정음아, 시장에 가자.
1: 소원이 이루어졌어!
2: 이제부터 저녁마다 시장에 가자.
1: 네, 우리도

0: 뭐 살 거야?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마다! 마다! 마다! 할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이건 아침마다 먹는 달걀. 이건 점심때마다 마시는 식혜. 비빔밥 만들 때마다 넣는 참기름. 세수할 때마다 쓰는 수건. 이건 등 간지러울 때마다 긁는 효자선. 아, 시원해.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끝.
2: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에서 시장에 가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에서 시장에 가요. 힛.
1: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우리는 일요일마다 시장에 가요. 시장은 정말 재밌어요. 저녁마다 시장에 가고 싶어. 어? 한글 마다가 어디로 갔지? 무지개떡의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도넛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마다가 나왔어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나는 저녁마다 시장에 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3: 집을 만들자. 무엇으로 만들까? 블록으로 만들까? 휴지심으로 만들까? 휴지로 만들까? 상자로 만들까? 상자로 만들자. 이제 집을 꾸미자.
4: 무엇으로 꾸밀까?
3: 색종이로 꾸미자.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자.
4: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그럼 무엇으로 꾸밀까? 뭘로 꾸미지?
0: 무지개다!
5: 우와! 무지개 너무너무 예쁘다.
0: 무지개 한 번만 만져봤으면.
6: 뭐든지 문장이다!
4: 우리는 로 집을 꾸며요.
3: 그래, 무지개! 어? 정음아, 무지개라고 말해보자! 그러면 저 무지개로 집을 꾸밀 수 있을 거야.
0: 무지개로 집을 꾸미면 정말 예쁘겠다.
3: 알록달록 예쁜 집이 될 거야.
6: 우리는 무지개.
2: 뿅.
0: 안돼.
2: 백.
4: 뭐가 없어졌지?
3: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로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어?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로! 로가 필요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4: 문!
1: 로의 문을 찾자!
0: 여기야! 로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4: 간다!

0: 쳐! 리을이 오를 만나 로! 로! 로! 로!
1: 저장 완료! 로!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로 한길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1: 우와, 무지개다.
2: 우와, 너무 예쁘다.
3: 예쁘다.
0: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휴지로 놀아요! 휴지심 심 휴지심로 놀아요. 휴지심으로 놀아요. 귀엽지? 피노키오 같지? 뚜뚜루뚜뚜. 어디쯤 보일까?
1: 한글 먹으러 왔지.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하! 이쪽으로! 슝!
0: 악어야, 안녕!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끝!
1: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만 집을 꾸며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만 집을 꾸며요.
0: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집을 꾸며요. 무엇으로 집을 꾸밀까? 무지개로 집을 꾸미자. 어? 한글 로가 어디로 갔지? 래퍼의 리을이 오를 만나 로.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로가 나왔어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우리는 무지개로 집을 꾸며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0: 얼리면 더 맛있어.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4: 얼굴엔
8: 순한 킬킬,
4: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0: 아이스크림 젤리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맛 좀 볼래?
1: 아이스크림 젤리? 우와, 맛있겠다.
0: 어때? 달콤하고 아주 시원하지?
1: 응, 정말 맛있어.
0: 드래콩, 생크마,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볼래?
2: 우와, 너무 맛있겠는걸?
3: 우와, 맛있겠다.
0: 이게 뭐야?
4: 아, 말랑말랑한 젤리잖아. 잘 먹을게, 사요.
0: 얘들아.
4: 젤리가 왜 이렇게 딱딱해?
3: 아파.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6: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 미션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 현재 세계 리그에서는 치치핑핑 팀이, 탐험 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는 에이스 엘리트 팀과 최고의 단합을 보여주는 치치핑핑 팀입니다. 다른 팀들도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6: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8: 세계 탐험 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6: 젤리섬을 녹여라!
7: 젤리섬이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서 젤리들이 집안에만 꽁꽁 숨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0: 젤리섬이 갑자기 추워지다니 무슨 일인 거죠? 불쌍한 젤리들. 여러분, 여러분이 빨리 가서 젤리들을 구해주세요.
8: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게 될게요. 안녕! 뿌뿌!
1: 로빔, 젤리섬에 대해 검색해줘.

0: 끼리끼리 아주 추운 곳에 위치한 젤리섬은 젤리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근처에 젤리신전에 있는 젤리심장이 섬 전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해 젤리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어서 가서 젤리심장을 되돌려야 합니다. 삐리삐리.
1: 좋아, 젤리들아, 이토케님이 간다. 기다려라. 좋아, 어서 출발하자.

0: 우와, 마을이 온통 젤리로 되어 있잖아.
1: 와, 젤리다. 탱크.
0: 그런데 너무 춥다.
2: 네, 젤리들도 많이 추울 거야. 봐, 거리에 아무도 없잖아.
3: 으악! 젤리 오세요!
1: 탱크미, 젤리 좋아.
0: 탱크마, 안 돼. 내려놔.
3: 미안해, 많이 놀랐지? 너희들은 또 누구야?
0: 아, 우린 재계 탐험대에 참가하고 있고 너희 젤리섬이 갑자기 추워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지.
3: 아까는 이상한 새들이 찾아오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4: 이상한 새들?
3: 그래! 세 마리나 왔다 갔는데

0: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리고 맘대로 우리 젤리 열매를 먹었다고. 어쨌든 우리 섬을 도와준다기에 바로 저기, 저기 보이는 게 젤리 신전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지.
1: 저기 젤리뚱처럼 생긴 게 신전?
2: 그렇다면 부리부리 팀이 먼저 신전으로 간 거잖아.
3: 응, 서둘러야겠어. 젤리야, 고마워.
0: 신전한 젤리 심장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
2: 걱정 말라고 꼬마 친구. 우리가 젤리 섬을 따뜻하게 돌려놓을 테니까 가자.
0: 난 꼬마 아니거든.
4: 여기 같은데?
3: 진짜 신전 맞아?
2: 와, 정말 젤리통처럼 생겼네.
4: 좋아, 나 먼저 들어간다.
1: 아치가 찢지.
0: 어우, 대장, 대장 말이 맞았어. 지친 녀석들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5: 신전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들어가다니.
0: 맞아 맞아. 치치가 위험을 제거하면 우리가 재빨리 나서서 먼저 미션을 완료하면 되는 거지.
5: 조용. 작전은 내가 세운다고 했잖아. 치치 핑핑팀이 위험을 제거하면 우리가 나서서 미션을 먼저 완료하면 되는 거다.
6: 잠깐!
5: 뭐야? 깜짝 놀랐잖아!
6: 잠깐이 치킨 좋아! 잠깐!
0: 대장, 우리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
3: 나도 모르겠다.
6: 잠깐이 치킨 좋아!
0: 이 벽화들은 누가 그린 걸까?
1: 아주 아주 먼 옛날 이곳에 살던 젤리들이 아닐까?
3: 무슨 소리지?
0: 무슨 소리?
3: 방금 조그맣게 무슨 소리가 들렸잖아.
2: 치치,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지금 겁먹은 거지?
3: 뭐라고? 누가 겁먹었다고 그래?
2: 무서우면 내 꼬리나 잡고 따라오는 게 어때? 자, 어서 날 따라오시지.
0: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1: 어디로 가야 할까?
2: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지. 하나, 둘, 셋.
0: 어지럽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쪽.
6: 세금.
2: 아이고, 그럼 그렇지.
1: 얘들아, 심장은 보통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길로 가는 게 어떨까?
2: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어? 또 소리가 들려.
0: 나도 들은 것 같아. 어? 나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어? 내 가방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3: 이건 존 선장님의 나침반이잖아.
0: 나침반에서 나는 소리였어.
2: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3: 이리 줘봐. 분명히 소리가 났어. 이것 봐, 소리가 나잖아.
0: 나침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0: 맞아. 나침반이 젤리 심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틀림없어.
1: 좋아. 나침반을 따라가 보자. 우선 한번 가보지 뭐.
2: 대장, 어떻게 해?
3: 뭘 어떡하냐? 작전대로 따라가야지.
4: 대장, 대장! 이 벽화 좀 봐.
3: 벽화가 왜?
4: 여기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심장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3: 맞아, 따비. 네 말에도 아주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추를 따라간다.
4: 어? 왜?
3: 저쪽으로는 네가 갈 거거든.
4: 나? 나 혼자?
3: 그래, 혹시 저쪽에 젤리 심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출발!

0: 설마 미로는 아니겠지? 난 복잡한 미로는 딱 질색인데.
1: 얘들아, 이거 어때?
0: 그게 뭔데?
1: 매직! 우리가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거야.
2: 오, 대컹! 굿 아이디어!
3: 좋은 생각인데? 길이 막혀 있어도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 없겠는걸?
4: 좋았어! 그럼 들어가 볼까?
5: 상큼!
2: 이 체코님이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되도록 놔둘 것 같냐? 빨리 안 따라오고 뭐해?
6: 대장, 내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
2: 뭐라고? 어휴, 저 녀석들이 길을 잃어야 우리가 미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6: 아, 맞다. 알았어, 대장.
4: 그나저나 먼저 출발한 부리부리 팀은 왜 안 보이지?
2: 미로 어디쯤 갇혀서 울고 있겠지.
4: 설마 젤리 심장이 있는 곳에 먼저 도착한 거 아니야?
0: 그럼 부리부리 팀이 이 미로를 통과했다고?
2: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3: 얘들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0: 안 돼! 여기서 꺼지면 안 된단 말이야! 소리가 갑자기 왜 멈춘 거야? 이제 어떡해?
4: 복잡해서 돌아가기도 힘들 텐데.
3: 아, 맞다! 드래콩, 네가 지나왔던 길을 표시해왔잖아.
1: 맞아, 맞아!
3: 얘들아, 돌아가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
2: 이 길이 맞는 걸까? 죽고 배도 고픈데.
7: 젤리로 된 동상이잖아.
2: 하나만 먹어볼까?
4: 나는 왜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지?
1: 걱정하지 마. 내가 표시한 방향대로 걷고 있는 걸.
2: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는 걸까?
0: 얘들아, 이것 봐! 누군가 표시를 지운 흔적이 있어!
4: 이게 왜 지워져 있지?
3: 이제

0: 슈퍼생큼이라고 해. 하하하하하.
1: 우와, 슈퍼생큼이다.
2: 생큼아, 우리가 이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
0: 하하하하. 이 슈퍼생큼에게 맡겨둬. 저쪽이요. 이쪽인가? 저쪽인가?
3: 생금 생금.
4: 안 되겠어. 나라도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
5: 저기로 올라간다고?
4: 지치, 나 좀 도와줘.
6: 응, 알았어. 자, 도켓.
4: 어허, 야. 자, 짜잔.
5: 우와. 역시 도켓이야.
4: 잠깐만.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좋았어. 얘들아, 나를 따라와. 자, 자, 자, 자,
7: 뭐야? 벽이를 걷는 건 반칙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 대장?
4: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어서 우리도 따라가야지.
7: 어디 갔지? 대장! 치치 핑핑팀이 안 보여!
4: 뭐라고?
7: 얘는... 에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드래코미안 표시를 보고 다시 나가는 수밖에.
8: 대장, 그건 우리가 이미 지웠잖아.
4: 우리 좀 구해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
5: 우와, 드디어 미로에서 탈출했어.
6: 도켓, 이번엔 좀 멋졌어.
4: 뭐, 이 정도 같고. 저긴 것 같아.
9: 이 황금 키는 존 선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설의 유물?
10: 그래, 생각났어.
9: 이 나침반도 이 황금 키도 할아버지 방에서 봤던 물건들이야.
3: 생금이 반짝반짝 좋아.
2: 생금아, 안 돼.

여긴 어디지? 저건 젤리 심장? 우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고! 흑자! 흑자! 흑자! 도저히 닿지가 않잖아. 하지만 이번 미션에 성공하면 대장도 분명 날 인정해 줄 거야. 아,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숲속에 가자.
4: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3: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5: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4: 얼굴엔
16: 순한 길길.
14: 중물엔
17: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링.
2: 주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함께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5: 데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어때? 블레이 오늘 찾을 수 있겠어?
10: 틀렸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밤이라 화면도 어둡고.
11: SNS에서도 눈에 띄는 소방차를 봤다는 글은 안 나오네. 팬텀폰의 보너.
9: 놀래요.
11: 이 아이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9: 너!
12: 기다려! 쫓아오지 마!
9: 불이야!
12: 괜찮아!
2: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12: 솔레이오는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만약 블레이온을 카드랑 봉인하고 다닌다면 찾기 힘들 테지.
10: 역시 그렇겠지.
6: 아, 다시 솔레이오를 찾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13: 경찰에 도움을 받는 건 일이 너무 커지려나?
11: 오늘처럼 또 방제무전기 사용은 안 돼. 나 아빠한테 엄청 혼났거든.
6: 죄송합니다.
12: 그러고 보니 안나는 시장님 딸이었지.
11: 응, 그렇긴 한데 왜?
12: 시장님에게 말해줘. 모타운 전역을 즉각 봉쇄하라고.
9: 뭐?
12: 그게 무슨 말이야, 메가앵글러?
6: 느닷없이 뭐야?
12: 느닷없기는. 팬텀 브레시 그 꼬마에게 봉인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잖아. 만약 녀석들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퍼뜨리기라도 했다간 우리도 너희와의 공전도 모두 끝장이라고. 감염된 메탈 카드봇들의 폭주 끝엔 전멸뿐이다.
9: 그건 큰일인데.
2: 솔레이유는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하지 않을 거야.
12: 어떻게 단언할 수 있지?
2: 블루캅을 고쳐줬잖아. 바이러스를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돕지도 않았겠지.
12: 순진하군. 어차피 와일드 카드봇들의 편에 선 녀석이야. 그들처럼 온갖 거짓말과 함정으로 우릴 위험에 빠뜨릴 거다.
2: 그런 억지는.
12: 그럼 왜 와일드 카드봇의 봉인을 갈아치고 도망간 거지? 대답해봐.
2: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11: 그만, 둘 다 진정해.
10: 자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얘들아.
12: 큰 소리 내서 미안.
6: 아니야, 나야말로.
12: 일단 와일드 카드봇에 대해선 동료들에게 말해둘게. 메탈 브레스의 주인이 한 명 더 나타났다는 것도.
14: 그래, 부탁하지.
13: 봉쇄령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여야 말이지.
10: 저렇게 흥분한 메가엠블러는 처음 봐.
15: 저래봬도 의사니까 와일드 카드봇한테 생명을 빼앗기는 걸 많이 봐왔어. 예민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10: 마키나 행성도 수명이 닿을 때까진 평화로운 줄 알았어.
11: 멀리 떨어진 별도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나 봐.
6: 아저씨 잠깐만요. 어?
13: 왜? 아야야 쓰레기통에 있던 걸.
2: 생각났어요. 솔레이유를 찾을 방법.
15: 사람 찾는 기사를 실어달라고?
11: 솔레이유라는 애가 행방불명이.

0: 빨리 그 애를 찾아야 해요.
1: 어, 안 돼,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0: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함께 세상을 구한 동료잖아요.
2: 아저씨가 포르카카에서 찍은 사진들 덕분에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잖아요.
3: 저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존 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1: 아유, 너희한테는 뭐 여러 가지로 신세진 것도 있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긴 한데.
4: 말 굴대고 있어, 짐! 달아나기 전에 어서 가지 않고!
1: 네! 네!
4: 너희도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에헤,
0: 무슨 일 있어요?
1: 30호 매립지에 문어 괴물이 나타났대.
5: 문어?
6: 30호 매립지 교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거대한 문어 괴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동을 벌인 미확인 메탈 카드봇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1: 어? 아, 저기! 뭔가 보였어!
7: 어디?
0: 어때요? 보여요?
1: 나타났어! 근데 문어가 아니라 탱크 같은데?
0: 탱크요?
3: 메탄가스가 풍부한 매립지에 홀로 와 있는 탱크. 에너지를 얻으러 온 메탈 카드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1: 그러니까 너희도 모르는 메탈 카드봇이란 말이지?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메탈 카드봇은 이제 인류의 친구 아니었어?
2: 아마 저건 메탈 카드봇이 아니라...
0: 안 되겠어. 메립지로 들어가자.
3: 응?
0: 어서 피해!
2: 쭉!
0: 온다!
3: 꽉 잡아! 있지?
0: 조심해, 블루카.
4: 너 메탈 카드봇이지?
0: 블루카, 뒤로 가, 뒤로!
3: 하고 있어! 넌 누구지?
4: 난 이름하여 파이간. 아키라 행성 최강의 와일드 카드봇이라 할 수 있지.
3: 역시 그랬군.
0: 아유, 그놈의 지겨운 최강.
4: 어, 멋이나?
0: 마키나 행성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런 명칭은 여기선 의미 없으니까 지구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강은 너 말고도 많거든.
3: 최악도 있지.
0: 누구 말하는 거야?
4: 이 몸에게 건방지게 설득하니 대장도 좋구만.
0: 역시 말로 설득할 상대는 아닌 것 같지?
3: 기대도 안 했어.
0: 블루탑 와일드 대답!

0: 뭐야 너? 와이드 카드봇이냐 메탈 카드봇이냐 어느 쪽이야?
1: 준이 가르쳐줬어. 여기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블루카, 지구에 사는 자다.
0: 뭐라는 거야?
2: 메가 엠블러, 피닉스 파이어.
3: 블루카는?
2: 다리 너머에서 탱크와 싸우고 있어.
3: 탱크?
1: 이번에도 와일드 카드봇인가?
4: 와일드 카드봇? 플래터제트가 아니네.
1: 예감이 좋지 않아.
0: 너도 이 지구에서 살면 이곳의 생명을 존중해. 그럼 모두들 날 받아줄 거야. 그딴 건 잘 모르겠고 한 마리 고독한 야수에게 우리 같은 건 필요 없지. 제법인데.
5: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0: 웃기지 마. 누가 그러고 싶대.

0: 꽤나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1: 어느새 동료를 불렀지?
0: 뭐야? 나 몰라, 쳤다 녀석! 싸움의 향기에 이끌리는 건 당연한 본능 아니겠나?
2: 블루카! 울프 하운드!

0: 쟨 또 대체 뭐냐고. 스카이 갤럽이랑 똑같이 생겼네.
1: 우아하게 놀아볼까.
0: 알파 볼트 캐논. 루카! 괜찮아?
2: 이 정도 상처쯤은.
1: 이상도 하셔라. 내 크림슨 랜스에는 비스트 바이러스를 심어뒀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 아, 선한 인상 뒤에 날뛰는 짐승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0: 너도 와일드 카드 보시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1: 나의 이름이 나이트 그리폰이란 것만 알려드리지. 이런 솜씨가 야 우아하지 못하군. 적과 아군을 구분해서 조준하는 게 어떠신가?
3: 그딴 건 모르겠고 난 그저 싸움의 본능을 따를 뿐이다.
0: 블루캅, 일단 투표하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
3: 알았어, 줄.
1: 도망치게 놔둘 리가 없잖아.
3: 거기서!
4: 어? 어? 블루캅이다! 왜?
2: 저 녀석은 모든을 다리에서 벗어나!
1: 자, 도망은 거기까지! 가!
0: 뭐지?
4: 딥파이트!
3: 채, 닭다리 맛이 연결로군.
1: 뭐라고?
5: 시로 세덤!
6: 얼쿠! 머리 조심!
5: 딥파이트 세덤!
3: 어이! 선수가 늘었네. 트라이던트 서브마리!
1: 이런, 보통 방해꾼이 아니신 모양이군. 흥이 떨어졌어. 다음을 기약하지!
3: 좋으면 과이드 치킨 만들어주마!
0: 딥파이트! 페로르! 시에로!
7: 안녕, 준.
5: 등장 타이밍 나쁘지 않았지?
8: 다 내 덕분이지 않겠어?
7: 루카, 잠깐 안 본 사이에 살 좀 빠진 것 같다.
2: 다이어트 좀 했지? 근데 너희 언제 모터에 온 거야?
9: 내가 불렀어.
5: 크레스트!
0: 뭐야, 미리 말해주지, 크레스트.
9: 미안, 뭘 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너희들이랑 딥바이트와 함께 와일드카드봇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
3: 이런, 흠뻑 젖어서 안 쏴지잖아. 배치고라서 또 보자고.
5: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10: 물론이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네가 갖고 온 샘플 덕분이야. 고마워, 솔레이유. 정말 훌륭해.
5: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부탁이라면 뭐든 다 해드릴게요.
0: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5: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11: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5: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9: 고마워, 페로로.
5: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12: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13: 취지열이!
5: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0: 매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5: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0: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9: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0: 충치? 분명 애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14: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3: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9: 와일드 카드봇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5: 네.
9: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12: 이건...
9: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렉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0: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9: 기간트렉스의 사고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12: 뭐라고?
2: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15: 어쩐지

0: 무섭게 생겼다 했어.
1: 얘들아, 편견은 안 돼.
2: 빅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3: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4: 장하다!
5: 하지만 넌 와일드카드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웨폰카드도 그렇고.
6: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2: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4: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블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1: 이해한 거 맞지?
7: 그럼 딥화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6: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3: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6: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5: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3: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6: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5: 뭐라고?
6: 메가인 불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5: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6: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4: 어? 너희도 파이팅!
3: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4: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7: 솔레이유랬나?
1: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8: 모두 만만찮은 상대였어.
0: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9: 너 좀비영화 그만 보랬지.
4: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0: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8: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4: 블루캅, 테이크 백.
0: 잠깐.
8: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4: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8: 알겠어.
1: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7: 휴식도 중요해.
8: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3: 네.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나? 아,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응?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죽방 버텨보자고.
4: 어서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0: 네, 알겠습니다.
11: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8: 무슨 일 있으신가요?
11: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8: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1: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0: 여기 커피랑 루카츠 도넛 3개예요.
11: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4: 어떡해요?
11: 걱정 마. 우리 모탕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4: 얼마. 안나, 너야?
7: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꿰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1: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7: 그치.
1: 그러니까.
2: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7: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4: 벌써?
7: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4: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7: 그럼 딥화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4: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2: 그래, 걱정 마.
10: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8: 조심히 가.
7: 잘 먹겠습니다. 시로, 잘 봐줘.
12: 계속 직진.
10: 어서 오세요.
13: 백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1: 솔레이유?
4: 무슨 일로 온 거야?
10: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3: 포장해 주세요.
10: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4: 아이고, 엄마! 너희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3: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4: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0: 여기 있습니다.
13: 감사합니다.
7: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4: 맞아!
13: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블레이온?
14: 서북부에 위치한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5: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보십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 보십니다.
4: 저 녀석!
15: 탈거리자!
14: 소방대원 캐스파이어를

0: 주세요. 솔레이유!
1: 준! 가자!
2: 우리도!
3: 태오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0: 좋아. 플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0: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1: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국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4: 보통 목포가 아닌가 본데.
1: 준, 어떡하지?
0: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1: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0: 미안. 집중할게.
4: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0: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4: 좋았어.
1: 타이거는 어딨지?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5: 여기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1: 네, 날 따라와.
6: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1: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6: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보드의 본능이라고.
1: 이런 곳에서 볼을 쐈다가
0: 블루탑!
6: 자!
1: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도 순 없어, 타이건!
6: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따르면 되지! 한 번 더!
0: 딥바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6: 아님
1: 테마!
6: 그럼 뿅 망치로
1: 거기 가만히 있어!
0: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6: 뭐냐 시키샤!
1: 지원인가?
6: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될 것 같은데, 준!
0: 응! 블루캅 마무리야!
6: 응! 이것들이 물놀이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다! 물놀이!
0: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6: 모르겠는데, 진짜냐?
0: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노키.
1: 좋았어.
2: 어? 펜터머는
1: 와일드 카드본.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세지길.
3: 펜터머는 세다.
1: 디파이트 세다.
3: 테너스티.
1: 디파이트야. 놀래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블레이어 세다.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1: 이러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단 내 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3: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1: 나 군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글레이온.
1: 알겠어. 오메가 힌지.
3: 빛은 괜찮아?
4: 딥파이트.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덕분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8: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8: 호비는 아프대요.
7: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7: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진정한 마법.
6: 스타스톤의 흑마법에 물들었고 우린 바랄라 마법을 쓸 수 없어. 어떻게 바랄라 별빛섬을 구하지?
5: 스피커에겐 더 큰 음모가 있을 거야.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7: 아, 스타스톤은 참 아름답군. 스타스톤이 어둠을 퍼뜨려라. 강하니니 드디어 내 것이 됐어. 이제 온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들은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거야. 흑마법에 물든 스타스톤이여, 너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

0: 어?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일찍 왔네.
2: 아니, 저게 뭐지?
0: 어? 어?
3: 괜찮아. 루루링.
4: 스피카의 지시야.
3: 시간이 없어. 스피카가 스타스톤의 힘을 사용하고 있어.
4: 나한테서 떨어져 이 겁쟁이 녀석.
5: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4: 뭐라고?
5: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 가.
6: 흑마법으로 인해 세상의 아름다운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이기심과 질투, 분노, 거짓, 증오만이 존재할 거야.
3: 흑마법이 오고 있어.
4: 친구들이 지켜야지.
2: 대체 뭐야?
4: 스피카의 흑마법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3: 이제 흑마법이 세상 곳곳으로 퍼지게 될 거야, 뮤.
7: 큰일이네. 모두가 위험해.
4: 어서 교실로 가자.
1: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수업 시간에 늦는 학생이 어딨어? 너희 셋 다 반성문 10장씩 써와. 어서 앉아. 빨리 움직여!
4: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7: 웬디야, 괜찮아?
4: 너, 이게 무슨 짓이야?
1: 떠들지 말고 빨리 앉아!
4: 하지만 얘가 방금!
1: 너희들 이번 성적도 완전 엉망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다니 공부는 한 거야?

0: 수업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1: 공부할 자세가 안 됐잖아. 각자 공부해.
0: 저 문제는 못 푼다고요.
2: 저것도 못 푼다니 바보냐?
0: 너도 맨날 2등만 하잖아.
1: 뭐가 어째?
3: 어? 아무래도 스피커의 흑마법 때문인 것 같아. 어서 바랄라 별빛 섬으로 가자.
4: 겁도 없이 돌아오다니.
3: 스피카,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이젠 그만해.
4: 날 막을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3: 바랄라 마법.
4: 바랄라 마법.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라 마법은 없어. 겁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지. 스피카 어둠의 마법 발사. 바랄라 마법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됐지만 사라져줘야겠어. 그동안 날 골탕 먹였겠다. 잘 가라 바랄라 페어리즈. 스피카 여왕 임명한 스타스톤의 힘이여 모두 나에게 와라!
3: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랄라 마법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야. 마지막 희망이 있어.
5: 마지막 희망?
6: 맞아. 너희 마음속 별빛 에너지야. 너희가 우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며.
3: 자신 있어?
6: 맡겨줘.
7: 우리도 너희를 믿어. 다시 힘을 내보자. 으잉!
3: 뮤뮤링!
8: 포프링!
6: 누르링!
3: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프링! 스윗하트!

뮤뮤뮤 블링블링 파랄라

친일파

0: 스타스톤의 힘을 보여주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 바타 춤춰라 나비들아.
1: 사랑의 마법 대박 빌미 가라.
2: 스타스톤을 손에 넣었다 해도 우린 물러나지 않아. 우리에겐 지켜야 할 친구들이 있어.
0: 친구? 아끼는 친구를 잃게 만들어주겠어.
2: 꿈 깨시지?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모든 세상을 끊임없는 외로움에 빠뜨려라.
2: 스피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맛있는 음식, 예쁜 꽃, 음악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잖아. 난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도대체 왜 모든 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0: 아름답다고?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해봤을 것 같아? 예전에 난 바랄라 별빛 섬의 나비 여왕이었어. 내 임무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거였지. 예쁜 꽃.
3: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2: 울지 마. 넌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받아. 고마워. 잘 키울게. 응?
0: 맛있는 음식.
3: 아침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다. 어? 하나 더 있네. 우리 같이 먹자.
2: 응. 고마워.
0: 아름다운 음악.
4: 조율이 안 됐어. 큰일 났네. 곧 공연이 시작되는데 어떡하지?
5: 진정해. 방법을 생각해보자.
4: 이럴 수가. 기적이 일어났어.
0: 난 사람들의 우정을 지켜줬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아름다운 우정을 가져보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려 했는데 나를 가둬버릴 뿐이었어. 난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과 우정을 지켜줬지만 나에게 돌아온 건 끝없는 외로움과 상처였어. 그때 깨달았지. 세상은 아름다울 필요가 없다는 거. 맛있는 음식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음악은 계속되지 않아. 우정은 무슨.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이야. 우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야. 넌 누구지? 난 바로 너야. 네 마음속의 어둠이라고 하지. 내가 겪은 이 지독한 감정을 모두가 겪게 만들겠어. 난 이제 스피커 여왕이야. 스타스톤을 빼앗아서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고 어두운 감정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할 거야. 흑마법이 온 세상에 퍼졌으니 이제 곧 내 계획이 실현될 거다.
2: 이렇게 될 순 없어.
0: 기다려. 이제 너희 차례야. 흑마법의 위력을 맛보게 해주마.
1: 바랄라 마법 강화.
2: 스피커의 마법이 너무 강력해.
3: 이럴 수가. 마지막 바랄라 마법이 사라졌어.
2: 레나, 그동안 참았는데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3: 그러는 넌 어떻고? 매번 덤벙대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잖아.
2: 뭐가 어째? 그만해! 너희는 왜 항상 싸우기만 해? 너희를 화해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제는 둘 다 보기 싫어. 눈앞에서 사라져!
0: 바랄라 페어리즈도 서로 다투다니 정말 재밌네. 너희가 말하는 우정도 곧 사라질 거야.
2: 조용히 해! 이 못된 나비야!
0: 뭐야? 헷! 어서!
2: 예!
0: 어?
2: 아니, 다들 날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왜 날 구해준 거야?
5: 나도 몰라. 몸이 먼저 움직였어.
3: 맞아. 마치 본능처럼.
2: 어?
3: 영원히 기억할 거야. 우린 좋은 친구잖아.
6: 기념사진 찍자.
2: 대여사를 멋지게 잘했어.
6: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 더 이상 겁나지 않아.
2: 마음을 이어주는 우정의 연결고리야.
3: 삼각형은
2: 역시 바랄라 페어리 중에 최고야. 방금 우리 왜 그런 거지?
0: 어떻게 이럴 수가.
6: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니까.
3: 우리의 우정에 너의 흑마법 따위 절대 통하지 않아.
0: 그깟 우정이 흑마법을 이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야.
2: 스피카, 우정은 네 생각처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야.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연결고리라고.
3: 억지로 우정을 쌓을 수 없고 강제로 우정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
6: 맞아. 마법의 힘은 바로 우리들의 우정이야. 별빛 에너지가 돌아왔어.
2: 우리가 함께 쌓아

0: 우정이 있으면 바랄라 마법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1: 포포링!
2: 뮤뮤링!
3: 루루링! 이럴수가!
1: 다행이다.
2: 어? 엄청난 에너지야, 폴! 너희의 우정 에너지가 흑마법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1: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어.
0: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자.
1: 응!
4: 바랄라 마법!

0: 가지고 바랄라 별기쌈을 다시 번지게라!
1: 어떻게 이럴 수가!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진정한 우정은 존재하지 않나. 모두 다 거짓말이야!
0: 스피커, 넌 진정한 친구가 없어서 우정이 강력한 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겠지?
1: 모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겠어.
0: 슈퍼스타!

0: 뭐지?
1: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 주제를 가져왔어요. 바로 시작할까요?
2: 나 책 가지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1: 선생님, 시험 범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어디 말해보렴.
3: 혹시 방금 우리 왜 싸운 거야?
4: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5: 응? 또 너무 힘들다.
3: 다신 싸우지 않을 거야.
4: 저것 봐! 마법의 성이 다시 반짝여! 모든 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6: 고마워. 덕분에 진정한 우정을 알게 됐어.
4: 넌 나비 여왕이구나.
3: 나비 여왕?
6: 미안해. 내 안에 나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임무를 잊었어. 너희가 바랄라 마법으로 내가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으려는 걸 막아줬지.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계속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3: 스피가 여왕님.
5: 우리 곁을 떠나실 것 같죠.
6: 얘들아,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5: 아름다운 날개다.
6: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떠날 거야.
3: 스피카 여왕님, 저희 여왕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7: 떠나지 마.
6: 고마워. 너희 덕분에 어둠에서 벗어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4: 우리 친구하자. 그럼 너도 외롭지 않을 거야.
6: 우리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5: 스피카 여왕님! 같이 가요!
7: 너무 예쁘다.
4: 로얄 스타스톤이야. 로얄 스타스톤은 아름다운 우정을 상징해.
8: 앞으로도 계속 바랄라 페어리즈가 되어줄 거지?
7: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이 생길 거야.
9: 그럼 물론이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10: 얼굴엔
9: 순한 길길,
10: 줄무랄
9: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12: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엄마랑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0: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9: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눈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5: 고양이 카니발에 입고 갈 건데 내 의상 어때?
6: 글쎄, 수많은 고양이 중에 널 찾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이건 필요 없어. 이것도, 이것도 좀 빼고. 됐다! 완벽해!
5: 근데 이건 평소랑 똑같은데. 난 새롭게 쿨한 컨셉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다들 내 실체를 모르니까 멋져 보이게 말이지.
6: 마일로, 그런 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게다가 쿨한 척하는 게 쿨한가?
5: 떠보는 질문이야?
6: 가자! 우리의 첫 축제가 기다려!
5: 우와!
6: 우리의 생애 첫 고양이 축제야!
5: 진짜 멋지다! 먹을 것도 있어?
6: 페스티벌 때 쓰려고 했던 음식은 다 사라졌다고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5: 어떡해!
6: 하지만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기증했어.
5: 대단한데?
7: 조심해!
6: 샘슨!
8: 예. 안녕, 샤샤.
5: 멋지다.

0: 우와.
1: 마일로, 옌 샘슨이야.
0: 안녕. 이야, 멋진데?
2: 어, 마일로? 그 정도 실력이면 너도 가장 멋진 고양이 경연대회에 참가해야겠는데?
0: 뭐, 그게 뭔데?
2: 우리가 매년 여는 행사인데 어떤 고양이가 가장 멋진지 경쟁하는 거야. 일종의 자기소개랄까?
1: 얘가 좀 멋져. 어?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0: 그래, 내가 뭐 널빤지 좀 타지. 그거 있잖아, 그 바퀴 달린 거.
1: 근데 뭘 잘못 먹었는지 목소리도 좀 이상해.
2: 보드 타는 고양이가 나 말고 또 있어? 어디 실력 한번 보여줘봐.
0: 보통 난 두 발로 서서 타.
2: 인간처럼? 멋진데?
0: 그래.
2: 슬로프를 거꾸로 내려가게?
1: 난 유나를 찾아볼게.
2: 마일로 정말 멋진데?
1: 유나!
3: 샤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기억 안 나? 내 첫 고양이 축제잖아. 여기서 같이 놀 수 있을 때만을 평생 기다렸어.
3: 그래. 하지만 네가 인간 세계에서 살기로 결정한 후부턴 많은 게 달라졌어. 이만 가봐.
1: 응? 방금 도착했는데 나랑 같이 놀기 싫어.

0: 착지까지 완벽하다니. 넌 진짜 멋진 고양이야.
1: 아, 정말? 아, 그래? 그래. 아, 뭐 이 정도야.
0: 가자. 넌 대회 무조건 나가야 해. 가서 발도장만 찍으면 신청 끝이야.
2: 예! 나한테 늘 그랬잖아. 진짜 멋지면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3: 샤샤, 한마디만 할게. 그냥 가.
2: 아니, 싫든 좋든 우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아우!
3: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2: 자꾸 왜 이러는 건데, 유나.
4: 환영합니다. 가장 멋진 고양이 선발대회 오신 걸. 루카의 부하들이야.
5: 우와, 이 고양이 통역기 최고인데 고양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6: 저 고양이 의상 입은 어설픈 인간 좀 봐.
5: 야.
1: 아니, 무슨 일이지?
2: 잘 모르겠어. 뭔지 바로 확인해봐야겠어.
4: 작년 대회 우승자는 바로 나야.
2: 정말?
4: 그래, 정말이야. 멋진 고양이가 되려면 세 가지 과제에 도전해야 해. 제일 먼저 민첩성, 용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지?
5: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4: 그 얘긴 비밀이야. 만약 너희 중 누구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너희는 공식적으로 가장 멋진 고양이란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야.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5: 그럼 첫 번째 과제, 땅을 밟지 않고 숲을 통과하기.
4: 우승하려면 저 덤불까지 먼저 가야 돼. 꼴찌 두 명은 바로 탈락이야. 자, 그럼 준비 출발.
7: 같이 가.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에서 가장 안 멋진 고양이가 되기는 싫단 말이야.

0: 고마워.
1: 이러다 탈락하겠어.
0: 그건 안 멋져. 오 예.
2: 가장 멋진 고양이는 너희야. 거기 너희 둘은 탈락이군요. 두 번째로 도전해볼 과제는 바로 담력 테스트야.
0: 그냥 집에 가야겠다.
3: 제군들,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를 맞이할 차례다. 우리다. 하나, 둘, 셋, 출발!
2: 아님 말고 마음대로 그래.
0: 하하, 누가 알았겠어?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덕에 멋진 고양이가 될지.
1: 어, 또 자랑 꽤나 하겠네.
0: 아니, 싫어!

0: 마일로 우승. 그렇다면 누가 탈락할까? 오, 누가 탈락할지는 뻔한데.
1: 우리 엄마 보고 싶어.
2: 대체 무슨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돕겠다고 돌아가?
3: 멋진 고양이가 그러지.
1: 마일로, 난 실패했지만 넌 정말 멋졌어. 고마워.
4: 에이, 이 정도야. 그냥 약간의 용기와 균형 감각만 있으면 돼. 난 괜찮아. 그래, 맞아. 일부러 그런 거야. 난 멋지니까.
2: 마지막 도전 과제는 너희의 멋진 반사 신경을 확인하겠다.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지만 아무렴 어때.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아, 좋아. 마음대로 해. 출발!
4: 뭐야? 생각보다 재밌는데?

0: 축하한다, 젊은 고양이여. 네가 우승했다.
1: 루카잖아!
2: 그래! 올해 페스티벌을 개최한 분이거든. 훌륭한 분이야. 모든 고양이의 영웅이라니까?
3: 영웅이라고? 누가?
1: 사실 마일로는 반칙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0: 1등이야. 그러니 네 타이틀을 받는다.
1: 어차피 멋진 고양이로 사는 것도 지겨웠어요.
0: 마일로, 상품을 주겠다. 썬데이 대신 내 부하가 되게 해주마.
1: 네?
2: 와, 마일로, 정말 잘 됐다.
1: 마일로가 우릴 대신할 순 없어요.
4: 그런 말 없었는데, 우리라니.
0: 너흰 한 쌍이니까.
3: 샤샤, 이거 봐! 가장 멋진 고양이가 됐어!
1: 이래서 우리한테 가라고 했구나.
5: 아깐 말해줄 수 없었어. 사방에 루카의 스파이가 있으니까. 루카는 공짜로 음식을 나눠주면서 고양이들의 환심을 샀어. 다들 루카를 좋아해.
1: 근데 너는 왜 참가했어?
5: 루카의 조직에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마일로는 그럴 수 없잖아. 하, 너희 둘이 없으면 안 돼. 가디언즈가 필요해.
1: 이제 어떡하지?
5: 이봐, 썬데이. 설마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고.
0: 고양이 여러분, 소개하겠다. 최후의 결전이다. 먼저 물에 빠지는 자가 패배다. 참가자들은 준비됐나?
1: 마일로, 무조건 져야 해.
3: 다들 날 멋있게 보는데?
1: 저게 멋져? 저게 멋진 것 같아? 저게 멋지냐고!
3: 그래, 그래, 알겠어.
5: 네가 루카의 부하가 되면 넌 더 이상 가디언즈가 못 돼. 그럼 샤샤도 마찬가지고. 처참히 쳐.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0: 이 게임의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멋진 고양이 마일로가 승리하길.
1: 난 어딘가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 주특기잖아.

0: 마일로스! 썬데이, 넌 탈락이야. 반칙도 제대로 못하는군.
1: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청년은 어떻게 이겼겠어요? 아이고.
2: 내가 이겼어. 너무 끔찍해.

0: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없었으면 이 고양이들은 올해 축제에는 음식 구경도 못했어!
1: 뭐?
0: 물론 애초에 내가 축제 창고에 있던 걸 훔치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
1: 네가 뭘 했다고?
0: 그래! 루카님이 시켰어. 이봐 루카! 네가 기부한 음식들이 정말 다 훔친 거야? 우리 고양이들한테서?
2: 루카님이 그랬을 리 없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3: 좋은 분이다 마다. 그냥 무시해.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야. 내 멋진 고양이 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0: 말로 말해줘.
3: 앞으로 우리랑 멋지게 일하고 싶다면 누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명심해.
0: 말로.
4: 난 이삼의 모든 고양이들을 위해 일해. 그래, 잠깐이나마 멋지게 살았네. 샤샤마리 오라! 루카는 틀렸어! 루카는 못됐고 이기적이고 또!
5: 변덕스럽고?
4: 샤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0: 진짜 훔쳐갔다니까. 내가 잘 알아. 나한테 훔쳐오라고 했거든.
3: 마일로, 넌 해고야. 저 말을 믿는 거니? 저 녀석은 아무것도 아니야. 멋지지도 않고.
6: 아니, 마일로는 멋져. 친구들 곁을 지키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그게 멋진 거야.
3: 이 섬에서 고양이를 위해 싸우는 건 나 하나뿐이야. 너희 날 섬길 자격이 없어.
6: 우리도 하기 싫거든.
3: 음망덕한 배신자 고양이들 같으니 날 섬기지 않겠다면 너희 박살내버리겠다. 전부 다 크리스탈 워리어를 소환해.
7: 어떤 워리어로요?
3: 당연히 고양이만한 워리어지.

0: 고양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나 본데요.
1: 어? 다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오 예!

0: 시원! 실컷 뛰었더니 배가 더 출출하군. 먹을 걸 더 가져와.
1: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음식은 다 훔친 거였는데 전부 페스티벌에 기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찾아왔는데요?
0: 어, 너희들이군. 다시 내 부하가 되려고 왔나. 누구 마음대로. 난 너희 절대 내 부하로.
2: 음식을 다시 훔쳐왔다면요?
0: 사실 너희가 없으니 허전했다. 캔 땅에 가져와.
3: 그래서 너희 첫 축제는 재밌었어?
4: 진짜 대단했어.
2: 내년 페스티벌은 두 배 더 멋질 거야.
3: 하지만 가장 멋진 고양이 대회엔 아무도 안 나갈 거지, 그치?
4: 난 이미 멋지니까 안 나갈래.
2: 쌤쌤! 가장 멋진 고양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4: 아, 우리 춤추자!

0: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0: 짜잔! 생일 축하해!
2: 어,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2: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2: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0: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2: 아, 그래? 어디 있는데?
0: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2: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0: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2: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0: 어?
2: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0: 화 안 났어?
2: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정말 최고의 생일이야.
0: 어? 어, 사실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둥글둥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옳지.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옳지.
5: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옳지.
7: 우리 모두
8: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진동.
16: 얼굴엔
17: 순한 길길
16: 진물엔
17: 덤덤한
18: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탈출했어. 헤더, 조심해.
1: 어려워.
0: 미안, 헤더.
1: 멍청한 잡종 같으니. 입마개를 해야겠네. 혈통서도 없지. 우리 랜슬롯은 안 그래. 동물보호 패쇼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거든.
0: 그게 무슨 패쇼야. 이 지역 동물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는데.
1: 그럼 왜 나한테 트로피가 있는데?
0: 그야, 네가 트로피를 가져와서 경연대회를 열라고 부추겼잖아.
2: 뭐가 사실이든 세 번째 우승은 어려울 거야. 올해는 봉봉이가 우승할 테니까. 응? 우린 봉봉이의 특별한 재능만 찾아내면 돼. 그게 뭐가 어렵겠어. 물어와! 아니, 씻지 말고! 봉봉아, 물어와! 아, 어쩌지? 너무 어렵잖아. 하긴, 나도 길고양이일 때 그랬어. 난 고양이들 사이에선 잡종이었거든. 뭐, 봉봉이가 잡종일지는 몰라도 잡종한테도 전성기는 있잖아.
0: 혹시 재능이 먹는 건가?
2: 아니면 타고난 천재 가수인가?
0: 이상하네. 한 번도 저런 적은 없었는데.
3: 어제 내가 찍은 거야. 어때?
0: 잠깐. 저기. 어? 저 벤. 확대해봐.
4: 썬데이랑 캐시잖아.
2: 쟤네가 노래하게 만들었나?
3: 맞네. 무슨 일종의 음파 장치 같아. 저 음파 보여? 오직 개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2: 근데 왜 개들을 노래하게 하는데? 악당의 계획치곤 좀...
5: 이상하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더 멍청하게 만들었군. 가디언즈의 텔리지먼을 빼앗는 거랑 뭔 상관이지?
1: 이번 실험은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이 장치가 다른 타깃에게도 먹히게 개조했거든요. 가디언즈한테도요.
5: 그러니까 가디언즈한테 노래를 시키겠다.
1: 또 다른 일도 하고요.
5: 보여다오.
1: 아직 다 완성된 게...
5: 당장! 오, 어서 빨리 이 장치를 써봐.
1: 아직 버그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모금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가디언즈가 나타날 테고 그런 캣과제가 바로
5: 다 안 돼. 난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 이후로 난 초콜릿 쿠키가 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다.
1: 쟤들은 장치 쓸 줄도 몰라요. 또 시몬은 걔를 무서워하고요.
6: 난 무서운 게 없거든. 있다고 해도 절대 개 따윈 무서워하지 않아.
5: 베라와 시몬을 보내겠다. 개들의 난장판이 되면 가디언즈가 오겠지. 그러면 놈들을 조종하는 거야.

0: 이게 정말 봉봉이의 재능이 맞을까?
1: 아, 당연하지. 봐, 얼굴부터 조각같잖아. 또 악당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여기로 올 거야. 봉봉이를 핑계로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어.
2: 나만큼 참신한데? 난 음향 데스크를 맡을게.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 테니까. 어? 로미오? 네가 여기서 뭐해?
3: 그냥 도와줄까 했어. 내가 좀 하거든. 내가 말 안 했나? 전에 음향 기술자로 일했다고? 그것도 세계의 유명 밴드에서. 그것도 하룻밤에. 난 사운드의 왕이야.
4: 사운드의 왕이라고? 쟤를 이용하면 되겠어. 이 장치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거든.
5: 썬데이가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서 음향 데스크에서 스피커를 켜라고.
4: 좋아. 네가 이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 난 더 중요한 걸 맡을게. 음향 데스크 말이야.
5: 왜 내가 음향 데스크를 맡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맡아도 되잖아.
4: 그야 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왜? 문제 있어?
1: 이거면 패쉬가 난장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랜슬롯이 이길 거고 이번에도 우승은 우리 해도? 어?
6: 거기서 뭐해?
1: 뭐 다른 개들을 방해하려고 간식을 숨기는 짓 같은 건 안 하거든?

0: 운명의 썬데이의 장치였어.
1: 꼭 부숴버려야 해.
0: 트로피 근처엔 얼씬도 못하겠어. 개가 있거든. 엄청 큰 경비견이 있어. 하지만 봉봉이가 이기면 돼.
2: 샤샤, 그런 긍정적인 자세는 좋지만 봉봉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0: 혼자 힘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고양이가 있다면, 봉봉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고양이라면.
3: 네가 바로 사운드의 왕이라고?
4: 어? 네, 전데요.
3: 그럼 네가 만약 이 음향장치를 연결해야 한다 치면 이 커다란 스피커랑 어떻게 할래?
4: 그럼 그냥 이 슬라이더라, 맞죠? 그리고 여기 이 다이얼이랑 저거를 돌리고 당연히 버튼도 좀 눌러줘야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쉽죠?
3: 딱 내가 알고 싶던 거였어.
4: 난 여기 있을게. 혹시나 사운드의 왕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3: 설마 지금 개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
4: 절대 아니거든.
3: 다행이네.
5: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요?
4: 난 유명한 개 훈련사였어요. 아깐 사운드의 왕이라더니 이젠 개들의 왕이라고?
5: 내가 재능이 많죠.
6: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샤샤와 봉봉이 그리고 스타일로.
0: 가자 봉봉아.

너희 진짜 좋아하는데?

0: 지나는군요.
1: 이 로미오 내 말 들어. 네 프리스타일이 그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 맡겨.
2: 사운드의 왕은 나거든.
1: 음향 담당은 나니까 대장은 나야.
2: 난 대장 같은 거 안 키우거든.
0: 팀입니다. 물론 이 대회를 만들자고 우겨서 우승했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헤더와 헤더의 살루키 하운드 랜슬롯입니다.
3: 문제가 생겼어.
1: 로미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4: 뭐?
3: 이건 내

0: 멋진 동작이군요.
1: 로미오가 이상해. 그것도 아주 많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2: 베라잖아.
3: 로미오를 잘 감시해. 아니 베라인가? 너무 가까이 가진 마. 베라가 저 장치를 켤 줄 몰라서 다행이야. 알아내기 전에 서두르자.
2: 그럼 봉봉이는? 저 장치에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
3: 아! 이 강아지 귀마개를 씌우고 펫시터랑 있게 하는 거야.
2: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마일로, 주의를 끌어야 하는데 이건 어때? 고양이들이 무대를 장악해서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3: 좋아.

와우, 특별 게스트가 있었군요.

0: 난 개들이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넌 개들의 왕이니까 누군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참고로 난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까?
1: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0: 난 안 두려워.
1: 바로 그런 자세예요. 끝까지 서기는 가죠.
2: 이건 너무 불공평해.

0: 뭐하는 거야?
1: 이만 가봐야 해. 널 납치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2: 나 같은 인질은 없었죠? 그쵸?
1: 그래, 넌 인질의 왕이야.
2: 어?

0: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1: 빌라이.

넌 봉봉이를 구해.

0: 잘했어. 이젠 무사해. 기다려.
1: 빨리 그 장치를 찾아야 해.
0: 어? 어.
2: 찾는 게 이거야?
0: 베라, 빨리 꺼!
1: 그래!
2: 어우, 그래, 그러지.

0: 쉽게 끝났는데?
1: 너무 쉬웠어.
2: 이제 그 트로피 내놔!
3: 한번 와서 뺏어가 보시든가. 어디가 아파?
0: 이게 뭐란?
3: 루카님이 겨우 개들만 다스리길 원하셨을 것 같아? 가디언즈를 조종할 완벽한 신호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내 찾으셨군, 안 그래?
2: 못 버텨! 신호를 못 버티게 했어!
0: 버텨! 진호를 버텨!

그 탈리즈먼은 내가 가져가지.

자, 멍멍이들아, 누가 간식 먹을래?

0: 난 두렵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난 두렵지. 끝까지 못 속이겠어.
1: 포기해봐라. 빨리 포기해.
2: 누가 날 포기시킬 건데?

0: 와?
1: 어?
0: 트로피도 없고 탤리즈만도 없고 심지어 짝꿍도 없네.
2: 어디 갔지?
0: 그럼 이쯤에서 그만. 어? 그거 알아? 이번에도 우리가
3: 크로썸!
0: 뭐, 이번 승리는 모든 잡종들의 승리라 할 수 있겠지?
4: 최신 뉴스가 올라왔어!
0: 마일로랑 봉봉이가 장애물 넘는 사진도 있어?
1: 여전히 안 웃기거든. 아,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5: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6: 저기요, 제가 인질의 왕이긴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요. 저기요. 난 탈출의 왕이다.

0: 냥이. 개. 냥이. 개는 물건을 잘 물어와 동물 중에 가장 잘해. 고양이 멋지고 발톱이 뾰족해 네 발 동물 중에 단연 최고.
1: 개. 냥이. 개. 냥이.
2: 둘 다는?
0: 둘 다?
2: 개는 재밌고 냥이는 멋져. 하나를 고르는 건 어리석은 짓.
0: 하지만 개는?
2: 짖고 고양인 게르릉.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아?
0: 뭔데?
2: 둘 다!
0: 둘 다?
2: 둘 다!
0: 고양이는?
2: 나무 타고 개는 땅을 파. 둘 다 동그란 밥그릇을 쓰고. 때론 괴롭도 생기고.
0: 개? 고양이?
1: 개! 냥이!
2: 넓고 넓은 세상에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돼. 둘 다!
0: 둘 다?
2: 둘 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아.

0: 사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4: 얼굴엔
6: 순한 킬킬
4: 줄무랑
6: 덤덤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칠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Bling bling spooky go.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더운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펑펑펑펑펑 버스가 갑니다. 펑펑펑.
3: 어? 어떡해. 낭떨어지라 앞으로 갈 수가 없네. 어떻게 건너가지? 아, 줄을 이용해서 건너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줄을 연결하면 출발. 우와, 줄에 매달려서 낭떠러지를 건너가고 있어. 우와, 버스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니까 마치 케이블카 같네. 어? 어? 진짜 케이블카다. 우와, 줄에 매달려서 이동하고 있어. 와, 나 진짜 케이블카 탈래.
4: 처음 타요 케이블카.
3: 우와, 케이블카. 안녕하세요. 저도 케이블카 타고 싶어요.
5: 아, 우리 오케이, 들어가세요.
3: 네.

있네. 무섭지만 용기를 내보겠어. 우와! 무리를 걷는 것 같아.

0: 진짜 재밌네. 어? 사진 찾는 곳? 우와! 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어? 어? 어? 장난감 어디 갔지?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어? 내 장난감! 어? 정지! 정지! 정지!
1: 어, 탐사장 무슨 일이세요?
0: 어, 제가 장난감을 보고 내렸어요. 네네네네. 이거 정지시켜야 돼요.
1: 아, 탄담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케이블카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탄담회에 탑승한 케이블카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에 곧 도착을 할 거예요.
0: 아, 다시 돌아온다고요?
1: 오케이.
0: 아, 다행이다. 네. 아,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다행이에요.
0: 케이블카는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0: 게임을 가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줄에 무거운 케이블카가 여러 대 매달려 있으면 엄청 무거울 텐데 대체 어떤 줄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씩씩! 씩!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케이블에 매달려 사람을 태우는 케이블카! 길이 없어도 경사가 급해도 케이블카는 쉽게 운행할 수 있어. 유리창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하면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많이 사용하지. 케이블카가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케이블에 있어. 케이블카의 케이블은 강철로 만든 선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들어.
0: 왜 힘들게 꼬아서 만들어?
1: 여러 개의 강철로 만든 선을 꼬아서 사용하면 케이블을 더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케이블 안에는 수많은 철사들이 모여있어. 철사 하나보다 여러 개가 모여있으면 더 튼튼하겠지? 그래서 여러 사람을 태운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어도 끄떡없지.
0: 아, 그렇구나.
1: 이렇게 튼튼한 케이블은 케이블카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크레인, 짚라인, 엘리베이터, 그리고 수색 구조 헬리콥터에서

0: 모두 케이블을 사용하지.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철사로 확인. 여기 일반 철사 한 개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여러 번 구부렸다 펴볼게. 먼저 하나로 이루어진 일반 철사를 내가 구부렸다 피면, 자,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져. 곧 끊어질 것 같아. 끊어졌어. 자, 다음은 가는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케이블을 힘을 줘볼게. 끄떡 없어. 일반 철사 한 개보다 얇은 철사 여러 개가 모인 와이어 케이블이 훨씬 더 유연해. 케이블카의 케이블도 이런 거 맞지? 무겁고 흔들리는 케이블카를 버티기 위해서 여러 가닥이 모인 와이어 케이블을 이용하는 거 맞지?
0: 맞아. 바로 그거야.
1: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 씽씽. 케이블카는 운전기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0: 케이블카 양끝에는 엄청나게 큰 원판이 있어. 이 거대한 원판이 돌아가면서 케이블을 이동시키는 거야.
1: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고를 해! 이게 바로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원리지? 자, 이걸 이렇게 세워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고정 도르래와 모양이 같지? 케이블카는 양쪽에 누워있는 도르래의 원판이 돌아가면서 줄을 이동시키는 거야. 케이블카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도르래로 움직이는 튼튼한 케이블의 힘이야.
0: 바로 그거야, 탄다맨.
1: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튼튼한 케이블에 매달린 케이블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덮어놓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0: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0: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0: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0: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0: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0: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뽀르고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아나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눈물엔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오늘은 바다 동물들 건강 검진 하는 날.
5: 아니 심해하기 부인도 왔네.
6: 근데 할아버지, 심해는 아주아주 깊은 바다란 뜻이죠. 심해에도 아기가 사나 봐요?
5: 아이, 그럼.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아귀는 색깔도 짙고 이빨도 더 날카로워 무시무시하지.
6: 아...
5: 작년에 결혼했다는데 아예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보인대.
6: 남편이요? 왜요?
5: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실종됐다는데.
6: 어? 실종요?
5: 아이, 암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참 안 됐지 뭐야.
6: 아. 심해 아기님, 문진표 작성하셨어요?
7: 네. 여기요.
6: 먼저 혈액검사부터 할게요. 진료실로 가세요.
7: 네.
4: 오늘의 감자 심해아기. 심해아기 부인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8: 평소 운동은 잘 하시나요?
7: 그다지.
8: 그다지. 식사는 잘 하시죠?
7: 그럭저럭.
8: 남편분은 어디 계시죠?
7: 네?
8: 텐데 간호사!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
9: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사실 동물날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 심해 아귀 남편분의 실종. 진짜 실종일까?
7: 글쎄요.
8: 탱탱 간호사. 검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검사 결과 특별한 건 없는데,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시고. 저런,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다. 밖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그러셔야 건강해.
9: 밖에 나오고 싶겠어? 남편이
8: 텐데 윗윗.
7: 선생님, 저희가 사는 심해 모르세요? 심해는 바닷속 깊고 깊은 햇빛이 닿지 않는 깜깜한 곳이죠.
8: 아, 차차차. 그렇죠.
7: 그래서 심해의 동물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가죠.
8: 알록달록. 아, 신기하다. 아, 창백한 이유가 다 있었네요.
9: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불편하겠다.
7: 다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죠. 전 잘 못 보지만 대신 냄새를 아주 잘 맡을 수 있죠. 제 친구 유령 상어도 눈이 퇴화되었어요. 그치만 반대로 빛이 거의 없는 깊은 바다에서도 잘 보게 눈을 아주 크게 진화시킨 대왕 오징어도 있죠. 눈 크기만 30cm가 넘는답니다.
9: 아니, 눈 크기가 30cm? 이만하다는 거잖아. 어, 대왕 오징어 크기도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8: 심해엔 큰 동물이 많더라고요.
7: 심해는 햇빛이 없어서 추워요. 추위를 이기려고 몸집을 크게 만드는 동물들도 있는 거죠.
8: 우와, 진짜 크다.
9: 아니, 가뜩이나 남편도 사라졌는데 아우 너무 깜깜하고 춥고 외로울 것 같아.
7: 네?
8: 허탱댕! 너 오늘 뭐 잘못 먹었니? 눈치 챙겨.
9: 눈치 챙겨.
8: 건강 챙기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깜깜해서 먹이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7: 맞아요. 심해에는 물고기 떼도 없어서 먹이를 찾는 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9: 그래서?
7: 이 머리 위에 낚싯대가 있는 거죠.
9: 우와, 낚싯대! 오, 진짜 낚싯대같이 생겼다.
8: 아, 그거로 물고기를 잡는 건가요?
7: 네. 그럼 문제 낼게요.
8: 문제?
7: 심해 아귀는 이 머리 위 낚싯대로 먹이를 어떻게 유인할까요? 1번, 머리 위 낚싯대로 냄새를 풍겨서 먹이를 유인한다. 2번, 빛을 내서 먹이를 유인한다.
9: 1번 아닐까? 심해 사는 동물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닐까?
8: 심해 동물은 스스로 빛을 내며 살아간다고 했잖아. 난 왠지 빛을 낼 것 같은데.
7: 정답은 2번. 빛을 내서 유인한다. 머리에 달린 낚싯대는 지느러미가 변해서 생긴 거죠. 우린 이 끝에 달린 동그란 부분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하죠. 사냥 1단계. 불빛을 켜고 기다린다.
3: 너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깜깜한 어둠 속에 아름다운 불빛 하나. 예쁘다.
7: 빛에 현혹되어 물고기가 다가오죠. 조금만 더 가까이. 아우, 배고파. 못 참겠다.
10: 엄마야!
7: 서둘러서 사냥 실패. 아쉬워라. 사냥 2단계. 안 들키려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다.
3: 나는 물고기, 나는 귀여운 물고기.
7: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금이야! 가까이 온 물고기를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 우린 뾰족하고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죠.
8: 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셔야겠는데.
11: 아이쥬!
8: 댕댕, 재택이었어?
9: 아, 아니! 근데 재채기 소리가 어디서 난 거지?
7: 응? 에이,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8: 남자 목소리 같았는데?
9: 그치?
12: 심해 아기님, 아직 엑스레이 촬영 안 하셨죠?
7: 네네네네, 지금 갈까요? 어, 가시죠 가시죠, 얼른 가시죠. 엑스레이.
9: 수상하다 말이야. 자, 엑스레이 촬영 사진 나왔습니다.
8: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응? 응? 어, 잠깐, 잠깐. 어, 심해 아기님 배에 달린 저게 뭐지?
9: 어, 글쎄, 그 종기가 나신 걸까?
8: 아니야, 아니야. 종기치고는 너무 커. 혹인가? 직접 봐야 알겠는데?
7: 안 그래도 되는데.
8: 안 그래도 되긴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직접 봐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9: 네. 아, 그냥 진찰하는 거니까 긴장 푸시고요.
8: 이건 혹이 커도 너무 커. 어서 떼어내야겠어.
7: 안 그래도 되는데.
8: 무슨 말씀이세요? 더 커지기 전에 떼어내야 합니다. 댕댕 간호사, 빨리 지하 간호사 불러가지고 수술 준비 빨리 해주세요.
7: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8: 남편이요?
13: 선생님 안녕하세요.
9: 호기 호기 말을 한다. 호기
8: 무슨 말이야?
9: 그럼 혹시 그 실종됐다던 그 남편분?
13: 실종이라뇨? 전 결혼하고 쭉 여기서 살았어요.
8: 아니 어쩌다가? 무서워.
13: 우리 심해 아귀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엄청 작아요. 덩치가 거의 60배 차이 나죠.
8: 60배나요?
13: 우린 결혼하기 전 각자의 공간에서 외롭게 지냈죠.
7: 깜깜하고 넓은 심해에서는 심해 아기끼리도 만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13: 운명적으로 만나 우린 사귀기 시작했죠.
9: 좋아, 좋아.
12: 좋아.
9: 너무 좋아.
12: 행복해.
9: 내가 더 행복해.
12: 헤어지기 싫다.
13: 아이, 내일 또 만나면 되지. 잘 가.
12: 안녕.
13: 귀현씨! 귀현씨! 그런데 한번 헤어지면 깜깜한 심해에서
7: 귀남씨! 어디에 있는 거야? 서로를 잘 못 찾고
13: 다시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7: 귀남 씨!
13: 귀현 씨!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서야. 잘 지냈죠?
7: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3: 깜깜한 심해에서 짝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나 못 가! 나 그냥 네 옆에 딱 붙어서 살 거야.
7: 나도 큰 파도가 와도 무서운 적이 와도 절대 안 떨어질래.
13: 좋아. 그렇다면 우리

0: 자식을 낳아요.
1: 깜깜한 심해에서 어렵게 만난 인연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심해 아기가 선택한 방법이죠.
2: 와우, 와우, 정말 대단한 사랑이네요.
3: 그러니까 실종되신 게 아니었네요.
1: 네.
2: 아, 근데 그 매일매일 붙어있으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1: 아니요, 전 편하고 좋죠.
0: 그렇겠죠. 편하게 매달려만 있으면 되니까.
1: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뭐 불편하다는 거야?
0: 아, 아니야, 아니야. 불편하긴. 그럼 여기서 문제.
2: 문제?
0: 심해 아기 암컷은 평생 한 마리의 수컷만 붙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3: 글쎄요.
0: 정답은 X. 응? 암컷들은 여러 마리 수컷을 붙이죠. 소문에는 수컷을 8마리나 붙인 심해 아기도 있다나 봐요.
2: 8마리나요? 와우!
1: 자기야, 지금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야?
0: 아, 이유는 무슨? 아, 그냥 선생님들 알려드리려고 낸 거죠.
1: 아니, 나 말고 수컷을 또 붙이겠다는 거야? 자기야, 지금 말 잘해야 돼? 나 막 화나려고 해.
0: 아, 그냥 낸 거라고요.
1: 아, 언제는 나랑 하나가 되고 싶다고 하다니.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0: 아, 선생님, 아까 확 떼버릴 수 있다고 했죠? 떼주세요, 얼른.
1: 안 돼. 농담이지?
0: 농담 아니야.
1: 너무해. 기남이 삐치.
0: 아유, 쭈쭈쭈, 삐지셨어요?
1: 몰라, 몰라.
0: 아, 장난이야. 아, 삐진 것도 너무 귀여워, 진짜.
2: 아니, 지금 건강검진 받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3: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세요.
2: 저기, 나가주세요. 저기, 저기요, 나가주세요.
0: 삐진 것도 왜 이렇게
2: 아니요, 아니요, 나가주세요.
0: 우리
2: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이스크림 젤리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맛 좀 볼래?
1: 아이스크림 젤리? 으흠, 맛있겠다.
0: 어때? 달콤하고 아주 시원하지?
1: 응, 정말 맛있어.
0: 드래콩, 생크마, 얼른 와서 이것 좀 먹어볼래?
2: 우와, 너무 맛있겠는걸?
3: 우와, 맛있겠다.
4: 이게 뭐야? 말랑말랑한 젤리잖아. 잘 먹을게, 사요.
0: 얘들아.
4: 젤리가 왜 이렇게 딱딱해?
3: 아파.
5: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6: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 미션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 현재 세계 리그에서는 치치핑핑 팀이, 탐험 리그에서는 에이스 엘리트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는 에이스 엘리트 팀과 최고의 단합을 보여주는 치치핑핑 팀입니다. 다른 팀들도 분발해 주시길 바랄게요.
6: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8: 세계 탐험 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6: 젤리섬을 녹여라!
7: 젤리섬이 갑자기 엄청 추워지면서 젤리들이 집 안에만 꽁꽁 숨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해요.
0: 젤리섬이 갑자기 추워지다니 무슨 일인 거죠? 불쌍한 젤리들.
6: 여러분이 빨리 가서 젤리들을 구해주세요.
8: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게 될게요. 안녕! 뿌뿌!
1: 로빔, 젤리섬에 대해 검색해줘.

0: 우리끼리. 아주 추운 곳에 위치한 젤리섬은 젤리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근처에 젤리 신전에 있는 젤리 심장이 섬 전체의 일정 온도를 유지해 젤리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동이 멈췄다고 합니다. 어서 가서 젤리 심장을 되돌려야 합니다. 미리미리.
1: 좋아, 젤리들아, 이 토켓님이 간다. 기다려라.

0: 어서 출발하자.
1: 응.

0: 우와, 마을이 온통 젤리로 되어 있잖아.
1: 와, 젤리다. 탱크.
0: 그런데 너무 춥다.
2: 네, 젤리들도 많이 추울 거야. 봐, 거리에 아무도 없잖아.
0: 으악! 젤리 오세요!
1: 탱크미, 젤리 좋아.
3: 탱크마, 안 돼. 내려놔.
4: 미안해, 많이 놀랐지?
0: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우린 세계 탐험대에 참가하고 있고 너희 젤리섬이 갑자기 추워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지.
4: 아까는 이상한 새들이 찾아오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야?
5: 이상한 새들?
4: 그래! 세 마리나 왔다 갔는데 어찌나 시끄럽던지. 그리고 맘대로 우리 젤리 열매를 먹었다고. 어쨌든 우리 섬을 도와준다기에 바로 저기, 저기 보이는 게 젤리 신전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지.
2: 저기 젤리뚱처럼 생긴 게 신전?
3: 그렇다면 부리부리 팀이 먼저 신전으로 간 거잖아.
0: 응, 서둘러야겠어. 젤리야, 고마워.
4: 신전한 젤리 심장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는데.
0: 걱정 말라고 꼬마 친구. 우리가 젤리섬을 따뜻하게 돌려놓을 테니까 가자.
4: 난 꼬마 아니거든.
5: 여기 같은데?
0: 진짜 신전 맞아?
3: 와, 정말 젤리통처럼 생겼네.
5: 좋아, 나 먼저 들어간다.
2: 아치가 짖지.
4: 대장 말이 맞았어. 지친 녀석들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0: 신전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들어가다니.
4: 맞아. 지치가 위험을 제거하면 우리가 재빨리 나서서 먼저 미션을 완료하면 되는 거지.
0: 조용! 작전은 내가 세운다고 했잖아. 지치 핑핑팀이 위험을 제거하면 우리가 나서서 미션을 먼저 완료하면 되는 거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1: 탱크미 치킨 좋아. 탱크.
4: 대장, 우리 얘기를 들은 건 아니겠지?
0: 나도 모르겠다.
1: 탱크미 치킨 좋아.
4: 이 벽화들은 누가 그린 걸까?
2: 아주 먼 옛날 이곳에 살던 젤리들이 아닐까?
0: 와, 무슨 소리지?
4: 무슨 소리?
0: 방금 조그맣게 무슨 소리가 들렸잖아.
3: 지치,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해. 지금 겁먹은 거지?
0: 뭐라고? 누가 겁먹었다고 그래?
3: 무서우면 내 꼬리나 잡고 따라오는 게 어때? 자, 어서 날 따라오시지.

0: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1: 어디로 가야 할까?
2: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지. 하나, 둘, 셋. 어지럽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쪽.
3: 세금.
2: 아이고, 그럼 그렇지.
1: 얘들아, 심장은 보통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길로 가는 게 어떨까?
2: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어? 또 소리가 들려.
4: 나도 들은 것 같아. 어? 나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어? 내 가방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0: 이건 존 선장님의 나침반이잖아.
4: 나침반에서 나는 소리였어.
2: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0: 이리 줘봐. 분명히 소리가 났어. 이것 봐, 소리가 나잖아.
4: 나침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
1: 맞아, 나침반이 젤리 심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틀림없어.
2: 좋아, 나침반을 따라가 보자. 우선 한번 가보지 뭐.
5: 대장, 어떻게 해?
2: 뭘 어떡하냐? 작전대로 따라가야지.
4: 대장, 대장! 이 벽화 좀 봐.
2: 벽화가 왜?
4: 여기 그림을 보면 오른쪽에 심장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 길로 가야 하는 게 아닐까?
2: 맞아, 따비. 네 말에도 아주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치를 따라간다.
4: 왜?
2: 저쪽으로는 네가 갈 거거든.
4: 나? 나 혼자?
2: 그래, 혹시 저쪽에 젤리 심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출발!

0: 설마 미로는 아니겠지?
1: 난 복잡한 미로는 딱 질색인데.
2: 얘들아, 이거 어때?
1: 그게 뭔데?
2: 매직! 우리가 가는 길을 표시하는 거야.
3: 오, 대컹! 굿 아이디어!
4: 좋은 생각인데? 길이 막혀 있어도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 없겠는걸?
5: 좋았어! 그럼 들어가 볼까?
6: 상금!
3: 예, 체코님의 너희들이 바라

0: 뭐? 빨리 안 따라오고 뭐해?
1: 대장, 내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
0: 뭐라고? 저 녀석들이 길을 잃어야 우리가 미션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1: 아, 맞다. 알았어, 대장.
0: 그나저나 먼저 출발한 부리부리 팀은 왜 안 보이지?
2: 미로 어디쯤 갇혀서 울고 있겠지.
0: 설마 젤리 심장이 있는 곳에 먼저 도착한 거 아니야?
3: 그럼 부리부리 팀이 이 미로를 통과했다고?
2: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고.
4: 얘들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3: 안 돼! 여기서 꺼지면 안 된단 말이야! 소리가 갑자기 왜 멈춘 거야? 이제 어떡해?
0: 복잡해서 돌아가기도 힘들 텐데.
4: 아, 맞다! 드래콩, 네가 지나왔던 길을 표시해왔잖아.
5: 맞아, 맞아!
4: 얘들아, 돌아가면서 다른 길을 찾아보자.

0: 이 길이 맞는 걸까? 죽고 배도 고픈데.
1: 우와, 젤리로 된 동상이잖아.
0: 하나만 먹어볼까?
2: 나는 왜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지?
3: 걱정하지 마. 내가 표시한 방향대로 걷고 있는 걸.
4: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는 걸까?
2: 어?
5: 얘들아, 이것 봐. 누군가 표시를 지우는 적이 있어.
2: 어? 이게 왜 지워져 있지?

0: 난 슈퍼생큼! 슈퍼생큼이라고 해! 하하하하하!
1: 우와! 슈퍼생큼이다!
2: 생큼아, 우리가 이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
0: 하하하하하! 이 슈퍼생큼에게 맡겨둬!
3: 알겠어. 나라도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
4: 저기로 올라간다고?
3: 지치, 나 좀 도와줘. 응, 알았어. 자, 도켓. 어허, 야. 자, 짜잔.
4: 우와, 역시 도켓이야.
3: 잠깐만.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좋았어. 얘들아, 나를 따라와. 자, 자, 자, 자, 뭐야? 벽이를 걷는 건 반칙이라고.
5: 이제 어떻게 해, 대장?
3: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어서 우리도 따라가야지.
5: 어디 갔지? 대장! 지치 핑핑팀이 안 보여.
3: 뭐라고? 얘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드래곤이안 표시를 보고 다시 나가는 수밖에.
5: 대장, 그건 우리가 이미 지웠잖아.
3: 우리 좀 구해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자.
4: 우와, 드디어 미로에서 탈출했어.
3: 도켓, 이번엔 좀 멋졌어.
6: 뭐, 이 정도 같고 저긴 것 같아.
7: 이 황금 키는 존 선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설의 유물?
8: 그래!

0: 이 나침반도 이 황금키도 할아버지 방에서 봤던 물건들이야.
1: 색감이 반짝반짝 좋아.
2: 색감이 왔네.
3: 너무 움직이고 있어.

어디지? 저건 젤리 심장? 우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고! 흑자! 흑자! 흑자! 도저히 닿지가 않잖아. 하지만 이번 미션에 성공하면 대장도 분명 날 인정해 줄 거야. 흑자!

0: 여기가 어디야?
1: 젤리 신전 입구 같아.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2: 탱금! 탱금이 젤리 맛있어!
3: 할아버지도 황금배를 찾아다니셨던 게 분명해.
0: 그런데 미션! 미션은 어떻게 된 거야?
1: 아무래도 이번 미션은 부리부리 팀이 승리한 것 같아.
0: 부리부리 팀에게 승리를 뺏기다니.
4: 예, 그래도 얘들아, 젤리섬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그렇지?
1: 맞아. 이제 젤리들이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걸?
3: 좋아. 다음 미션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다.
0: 당연하지. 자, 가자.
4: 벌써 두 개나 구했어.
5: 전설의 유물을 다 모으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는걸.
6: 그렇게 열심히 모아봤자 결국 우리 차지가 되겠지 뭐.
7: 파이팅!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4: 얼리면 더 맛있어.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데일리 케어.

0: 보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여기 뭐야?
1: 술.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에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쥐썰, 마데카 썰.
2: 화려한 게 좋아.
3: 렉스.
4: 안녕. 너희 왔구나.
3: 응. 어? 이 하트는 뭐야?
4: 아, 어? 수컷 파라사울롤로푸스가 암컷에게 구애하는 시기라고 알려주는 표시야.
3: 구애? 뭘 구애?
4: 구애가 아니라 구애라고 해. 공작 같은 동물들은 꼬리 깃털을 활짝 펴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걸 구애한다고 표현해.
3: 아, 그렇구나. 난 처음 들었어.
5: 파라는 꼬리 깃털이 없는데 어떻게?
4: 파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어.
3: 우와, 정말 궁금하다. 나도.
4: 안 그래도 구애를 할 때 파라사울 롤로푸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너희도 같이 가볼래?
3: 좋아.

0: 우린 파라를 보려고 왔는데 근처에서 본 적 있어?
1: 어, 파라?
2: 응. 어? 어?
3: 저쪽에 보이는 게 파라들 같은데?
0: 정말?
1: 응.
4: 저기 봐! 파라사울 올로프스들이 많이 있어!
0: 우와! 저 수컷 파라는 정말 멋지게 생겼다!
4: 알록달록하고 볕도 정말 길어!
3: 파라사울 올로프스들은 볕이 길수록 멋있다고 생각한대.
4: 와, 소리도 엄청 큰데?
3: 파라들한테는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0: 응? 뭐지? 저기 좀 봐! 어?
4: 혼자 어울리지 못하고 있어.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걸까?
0: 다른 파라들이 같이 안 놀아주는 것 같은데?
3: 아마 저 파라는 다른 파라들보다 볕이 짧고 색깔이 덜 화려해서 그럴 거야.
4: 정말? 너무 안 됐다. 그러게, 너무 외로워 보여. 렉스 형, 우리가 도와주자.
3: 도와준다고?
4: 응! 저 파라를 아주 멋지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다른 공룡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3: 글쎄... 그래, 일단 한번 해볼까?
4: 좋아!
1: 뭔가 좋은 게 없을까?
4: 우와! 예쁘긴 한데 절벽이라 좀 위험해 보여. 어떡하지, 렉스?
3: 렉스! 레드포 변신! 렉스! 슈퍼 갈고리!
0: 정말 재밌어. 어? 저기도 있다.

0: 높이 갈고리 발사! 안녕! 괜찮아. 널 도와주려는 거야. 다 됐다.
1: 우와, 장식이 정말 화려한데?
2: 응, 너무 멋져.
3: 맞아, 맞아.
2: 자, 너도 한번 봐봐.
4: 하나도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0: 어서 친구들한테 가봐. 얼른.
5: 힘내, 힘내. 할 수 있어.
0: 작전 성공인가?
2: 내가 다른 공룡들도 좋아할 거라고 했지.
0: 그러게.

0: 이제 어쩌지?
1: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시 해보자.
0: 로키, 이걸로 정말 될까?
2: 로키, 팔아도 이 방법은 싫을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렉스 형. 천연색소니까 물로 다 지워진다고.
3: 그래, 렉스. 팔아도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0: 그러니까 하게 해줘.
2: 아, 알았어. 대신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지워주는 거다.
1: 맡겨두라고. 다 됐다. 어때, 비키 누나, 렉스 형?
3: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 타라야, 넌 마음에 들어?
4: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1: 그럼 다시 출동해 볼까? 이번엔 성공하겠지?
4: 그럼 확실해. 갑자기 왜 비가 오는 거야?
5: 안 돼!
0: 아, 어떡해! 지워졌어!
1: 파라야! 어딜 가는 거야?
2: 안 되겠어. 비키, 쫓아가 보자. 파라야!
5: 다들 조심해!
1: 기운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게.
4: 분명 너의 매력을 알아줄 좋은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3: 그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6: 맞아. 포기하면 안 돼.
2: 어? 아, 암컷 파라잖아.
0: 정말? 아, 어쩌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는데.
4: 나뭇잎이라도 붙여볼까?
0: 어?

0: 저기 빨간색 꽃도 있어.
1: 얘들아, 어? 잠깐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 그러게. 암컷 파라가 수컷 파라한테 반했나 봐.
3: 우와, 정말 잘됐다. 그치?
4: 응.
3: 어? 렉스, 저것 좀 봐. 우와, 하트 모양 같아.
2: 그러게, 너무 잘 어울린다.
1: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줄 친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3: 정말 잘됐어.
1: 다들 수고했어. 자, 파라사우 롤로프스 카드야.
2: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3: 맞아, 파라가 자기 짝꿍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0: 그러게.
5: 내 땅콩을 돌려줘.
1: 알았어, 계속 수고해줘.
0: 렉스, 어떻게 된 거야?
1: 우르르 행성에 산불이 났는데 불길은 거의 다 잡힌 것 같아. 아무래도 가서 살펴봐야겠어. 너희도 같이 가볼래? 좋아, 가자.
0: 응.

0: 어? 너희 왔구나. 큰 불은 모두 잡았어.
1: 정말 다행이다. 렉스 형! 공룡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
2: 너희들 모두 수고했어. 아, 안기팀. 너희는 다른 피해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우린 작은 불씨가 남은 곳이 있는지 더 찾아볼게.
0: 알았어.
1: 내가 루키랑 함께 갈게.
2: 좋아. 조이랑 루카스는 나랑 가자.

0: 어? 이건 뭐지? 어? 어? 공룡 알이야.
1: 알이 나뭇잎에 쌓여 있잖아. 다치지는 않았어. 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자.
0: 앤디, 저쪽엔 남은 부시가 없는 것 같아. 이쪽 도야. 어? 로키, 얼굴에 검댕이 묻었어. 앤디, 너도야. 이제 돌아가자. 로키, 너 배고프구나? 잠깐만. 자, 우리 이거 같이 먹자.
2: 우와, 땅콩이잖아.
0: 고소해. 이것 봐라. 자, 잘하지?
2: 오, 나도 해볼래.

간다. 쇼! 성공! 이번엔 앤디 네 차례야. 좋아. 가더라. 쇼! 어? 어? 앤디, 왜 그래? 건너봐라, 건너봐라.

0: 저기 앤디와 로키잖아. 아스토로들이 왜 따라가고 있지? 땅콩 때문에 그렇구나.
1: 힘들어. 이러다 우리 곧 잡힐 것 같아.
0: 앤디, 땅콩 봉지를 던져.
2: 어? 핑!
0: 어서 땅콩 봉지를 던지라고.
2: 뭐?
3: 우리를 공격하려고 쫓아온 줄 알았는데
1: 땅콩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쫓아오다니.
0: 이상하네. 가스토르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닌데.
3: 혹시 가스토르니스들에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1: 한번 가보자. 응.

0: 아, 새끼들한테 주려고 그런 거였구나.
1: 그러게, 혼자서 전부 먹으려고 욕심을 부린 줄 알았는데.
2: 근데 왜 땅콩을 빼앗으려고 한 걸까?
0: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견과류 나무잖아. 산불 때문에 견과류 나무들이 전부 타버렸나 봐. 가스토르들이 먹어야 했는데.
1: 그럼 다른 가스토르들도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2: 어? 맞아. 어서 렉스에게 알리자.
3: 그런 일이 있었구나.
2: 배고픈 가스토르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0: 응. 먹이를 구해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응. 아, 그리고 견과류 나무도 새로 심어주자. 응.

0: 당분간 먹을 나무들을 많이 심어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1: 우리가 심은 작은 나무들도 얼른 자라서 열매가 가득 열리면 좋겠어.
2: 맞아. 열심히 심었으니 그렇게 될 거야.
0: 다 너희들 덕분이야. 모두 수고했어.
3: 어? 아참! 가스토르들이 배고플 텐데 어서 열매를 나눠주러 가자. 어? 너 새끼들부터 먼저 먹이는 거야? 자, 이건 엄마 가스토르가.
0: 엄마 가스토르니스가 아니라 아빠 가스토르니스야. 가스토르니스는 아빠가 새끼들을 키우거든.
3: 아, 그런 거구나.

0: 자, 가스톨은 이스 카드야.
1: 고마워, 맥스.
0: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지. 어? 자.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이잖아. 아까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잘 봐.
1: 나도 해볼래. 나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3: 얼굴엔
1: 순한 길길,
3: 눈물엔
1: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눈 떠봐 로빈.

0: 로빈!
1: 괜찮니?
0: 로빈!
2: 안 돼! 로빈! 정신 차려! 로빈!
3: 일시적인 쇼크입니다. 혈액, MRI, CT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왜 이런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 다른 병원에 가자. 다른 병원에선 치료할 수 있을 거야.
4: 여기가 열 번째 병원이잖아요. 선생님!
2: 우리 로빈,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난 살 수가 없는데.
4: 누가 못 깨어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내야죠.
5: 옛날 드라마 보면 의사들이 뾰족한 침 하나로 병을 고치던데.
2: 옛날 의사? 그래, 그분이 계셨어.
6: 머리에

0: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1: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 의원님의 집이다.
2: 네?
0: 허준 의원님이면 어이까지 하신 분인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 계신다고요?
3: 설마, 선생님, 너무 급하게 찾아서 잘못 넘어온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여기가 맞아. 의원님 집이 이런 건, 그건 다 사정이 있어. 우선 로빈을 치료해야 하니 빨리 들어가 보자.
4: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 예? 새치기라뇨?
4: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입니다. 진료 받으시려면 줄을 서십시오.
1: 죄송합니다. 우리 로빈이 너무 위독해서 그러는데 먼저 진료 받으면 안 될까요?
4: 저 사람들도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3: 저 아저씨는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 좋아, 그렇다면 비장의 방법을 쓰는 수밖에.
0: 어? 비장의 방법?
3: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저씨, 저 먼저 치료받으면 안 될까요?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고.
5: 아이고, 머리야. 아, 나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3: 그럼 아저씨,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먼저.
5: 아이고, 온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3: 이런, 안 되겠다.
5: 어이, 어이, 물러가라!
3: 아, 저기요! 방금 전까지 아프다면서요! 뭐예요?
5: 아하, 이놈! 썩 비키지 못할까?
3: 예? 아저씨,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5: 뭐라고? 너,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3: 누군데요?
5: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보약한 제 지으려 왔는데 일이 소란스러웠어요, 원.
3: 이거 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5: 뭐라고? 내 이놈!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6: 그만하십시오.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5: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6: 약을 짓건 진료를 받건 줄을 서야 한단 말입니다.
5: 아하! 어찌 이런 저런 것들과 나란히 줄을 서란 말이오?
6: 사람 목숨에 귀하고 전함이 어디 있어? 내겐 영감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자일 뿐이요. 진료를 받고 싶거든 줄을 서서 기다리시오.
3: 벌써? 오,
5: 오. 이런 망신을! 예, 영감마님,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두고 보자!
6: 아, 미안한 말씀 하나 드려야겠소. 오늘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1: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료를 못한다뇨?
6: 준비했던 약재들이 모두 바닥이 났소. 네, 내일 아침 최대한 빨리 약재를 구해볼 테니 그때 다시 오시오. 미안하오.
1: 허준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로빈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치료, 아니 상태만이라도 봐주십시오.
6: 약재가 없어 사람도 돌려보낸 마당에 어찌 강아지를 치료한단 말입니까? 어허, 이거 참... 일단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주 희귀한 맹독에 중독됐군.
3: 역시 허준 의원님은 아실 거라 생각했어요.
0: 의원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거죠?
6: 글쎄다, 아주 고약한 맹독이라.
1: 우리 로빈 꼭 살려주십시오.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6: 우선 열을 내려야 하니 황금이란 약초가 꼭 필요한데.
4: 약재가 다 떨어져서 황금도 없습니다.
1: 제가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6: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함께 찾기로 합시다.
1: 의원님, 한시가 급합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6: 어허,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가 아니요. 괜히 밤에 나섰다가 환자만 더 만들려 하시오.
1: 하지만...
0: 앉았어?
3: 고백할 게 있어.
0: 고백? 갑자기 무슨...
3: 널 좋아해.
0: 뭐라고?
3: 널 좋아해. 널 좋아해.
0: 아, 좋아.
3: 널 좋아해.
0: 온달아, 너 정말 나를 좋아.
3: 물고기. 널 좋아해. 피자, 치킨, 너희들도 정말 좋아. 뭐라고? 당장 떠나! 나가서 선생님 찾아봐!
2: 쟤는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 선생님은

0: 어디 계신 거지? 어? 선생님, 여기 계세요?
1: 온다리구나. 일단 들어오너라. 무슨 일이지?
0: 아, 선생님이 안 보이셔서요.
1: 이 방엔 안 오셨는데.
0: 어? 우와, 이게 다 뭐예요? 파, 마늘, 생강, 매실? 혹시 의원님 혼자 야식 드시려는 거예요?
1: 야식이라니. 이 재료들을 이용하는 책을 쓰고 있었단다.
0: 책이요? 아, 요리책 쓰시는구나.
1: 요리책이 아니라 의서란다.
0: 정말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약이란 말이에요?
1: 오늘처럼 약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병을 치료할 책을 쓰는 거란다.

0: 로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황금을 찾아서 갈게. 이곳에도 황금은 없구나. 좀 더 올라가 봐야겠어. 아이고, 허리야. 소건? 어? 찾았다!
1: 어? 의원님!
2: 어, 일어났느냐?
1: 커즈너 의원님, 아침부터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2: 어제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약초들을 구해오는 길이란다.
1: 와.
2: 아, 참. 설 선생은 아직 안 돌아오시냐?
1: 네. 아마 혼자서 약초를 캐러 가신 것 같아요.
3: 의원님, 다녀오셨습니까?
2: 어? 오호, 로빈은 어떠냐?
3: 다행히 심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열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약재는 다 구하셨습니까?
2: 다른 건 다 구했는데 황금은...
3: 우선 열을 내려야 치료를 할 터인데...
0: 제가 구해왔습니다! 어? 황금!
1: 선생님!
0: 로빈, 좀 어때?
1: 아직 열은 계속 있어요.
0: 의원님, 이건 맞죠?
2: 오, 맞소. 아, 고생하셨어, 선생. 이 구하기 힘든 걸 어찌 하룻밤 사이에 구해오셨소. 정말 대단하오.
1: 선생님!
2: 이런, 이런. 탈진한 듯하니 어서 안으로 모시거라.
4: 이리 오너라! 어?

0: 아니, 어제 오셨던 영감 아니시오?
1: 어제 내가 당한 일은 넓은 나량을 베풀어 문제 삼지 않겠네. 대신 오늘은 가지고 있는 약초들을 모아 보약을 지어오게. 어?
2: 영감마님, 여기 약초들이 잔뜩 있사옵니다.
3: 안 돼요! 이 약초들은 선생님이 고생해서 힘들게 키우신 거라고요!
2: 비키거라!
0: 미안하오. 이 약초들은 어제 돌려보낸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고 저 황금은 저자가 힘들게 구해온 것이라 드릴 수가 없어.
1: 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됐다! 여봐라! 약초를 가져와라!
3: 예! 왜 이래요?
0: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4: 회원님!
1: 귀향은 의원 주지. 골 좋구나! 가자!
5: 안 돼! 로빈을 살릴 약초가!
0: 이건 놔라! 약초를 놓고 가시오! 뭐 하는 거야!

0: 저게 뭐야?
1: 이 조그만 녀석이! 이 녀석!
2: 못 맞췄지!

0: 괜찮으십니까?
1: 같이 가요!
2: 의원님, 괜찮으세요?
3: 아. 덕을 중화시키려면 유황과 오가피, 말린 포도가 필요하고 아주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황금은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탁월하기에 덕을 중화시키기 전에 꼭 필요한 약재이다. 또한 나의 아픔보단 병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비로소 가장 알맞는 탄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약이 네 몸의 독을 중화시켜줄 것이다.
4: 로빈! 로빈, 정신이 드니?
3: 자.
4: 로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로빈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3: 벌써 몇 번째 인사를 하는구요.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거늘. 그것보다 워낙 맹독에 중독되었던 터라 해독제 역시 독하게 써야 했소. 이후 강아지에게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되는군요.
4: 살았으면 됐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0: 당연하지. 우리 로빈의 목숨을 구해주신 의원님이시잖아.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0: 아, 어떡하지?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 그 방법을 써야겠다.
2: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 배가 아파서 빨리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3: 설마 너 게임하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2: 아니야.
1: 그러면 지금 당장 허준 의원님을 모셔올게요. 의원님께 침을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2: 침이요? 아, 죄송해요. 사실은 꾀병이었어요. 죄송합니다.
1: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을 세계적으로 집필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25권, 25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의서를 집대성하여 저술한 의학서입니다.
3: 아, 그렇구나.
1: 동의보감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 치료보다 예방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둘째, 많은 처방들 중에서 요점만을 간추릴 것. 셋째, 백성들이 약초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글로 이름을 작성할 것입니다. 약을 구하기 쉽지 않은 백성들도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널리 쓰이는 약재를 고르고 채취 시기, 약초가 자라는 곳, 복용 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2: 우와!
1: 어때요? 백성들을 생각한 허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나요?
2: 네!
1: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허준카드 수집 성공!
0: 옛날에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대.
5: 단군 신화를 말하는 거니?
6: 단군 왕검은 우리 엑스맨님이라니까.
7: 단군 왕검은 우리 온달님이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3: 가자 얘들아,
1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7: 옳지.
16: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7: 옳지.
1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7: 옳지.
18: 우리 모두
1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어? 어? 어? 자, 링 앞에 서봐요.
1: 네!
0: 하나씩 나눠줄게요.

0: 하나씩.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0: 친구의 하나씩.
1: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2: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2: 사과! 나 사과 좋아.
1: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Hedgehog.

colors. All the colors in our world are so beautiful.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의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0: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림책 뽕뽕뽕.
1: 흥부와 놀부 아람.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 둘은 형제지만 닮은 곳이 하나도 없었지.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데 형 놀부는 소문난 욕심쟁이에다 심술만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 항아리에 돌 던지고
2: 신난다.
1: 가난한 사람 밥 빼앗고
2: 재미있다.
1: 똥 싸는 놈 주저앉게 하고
2: 고소하다.
1: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2: 시원하다.
1: 그런 놀부인이 추운 겨울날 동생 흥분의 식구들을 내쫓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몽땅 차지한 것도 당연했어. 하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흥부가 놀부를 찾아왔어.
3: 형님, 농사지어 갚을 테니 쌀 좀 빌려주소.
2: 내다 버릴 쌀은 있어도 너 줄 쌀은 없다. 썩 물러가거라.
1: 쫓겨나던 흥부는 밤냄새

0: 제가 폴폴 나는 부엌을 기웃거렸지. 그러자 밥주걱을 든 놀부의 아내가 흥부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 철썩!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먹으며 다른 쪽 뺨도 내밀었어.
1: 형수님, 이번엔 우리 아이들 중에 이쪽 뺨도 때려주소.
0: 그 소리를 듣고 놀부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어.
2: 그게 소원이면 내가 때려주마.
0: 흥부는 놀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 흥부네 처마 밑에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집을 지었지.
1: 좋은 집도 많은데 하필 허름한 우리 집에 집을 짓느냐? 오뉴월 장맛비에 무너지면 어쩌려고.
0: 흥부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제비는 알까지 낳았어. 제비 부부와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은 점점 흥부네를 닮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요란스레 울기에 나가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겠어?
1: 구렁이 이놈, 어딜 넘보느냐?
0: 흥부는 장대로 구렁이를 쫓아냈지. 그 사이 새끼 한 마리가 땅에 툭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
1: 여보 마누라, 명주실 좀 가져오소.
0: 흥부는 새끼 제비를 손에 들고 다급하게 말했어. 없는 살림에 명주실이 어디 있을까 싶더니 그래도 이리저리 뒤지니 몇 가닥 있었지. 흥부는 부러진 제비 다리를 정성스레 동여매 주었어. 흥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제비는 금세 나았지. 그리고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어. 이듬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
3: 여보, 이리 나와보세요. 제비가 돌아왔어요.
0: 흥부가 맨발로 달려나와 반기자 어디서 물고 왔는지 제비가 박씨 하나를 흥부 발 앞에 톡 떨어뜨렸지.
1: 어이쿠, 웬 박씨지?
0: 제비의 마음이 고마운 흥부는 담장 아래에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파릇파릇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박꽃이 피더니 달덩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
1: 배고픈데 잘 되었구나. 저 박을 타서 죽이라도 끓여 먹자.
4: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0: 흥부의 박이 쫙 갈라지더니 귀하디 귀한 비단이 와르르. 때깔 좋은 음식이 그득그득.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떠. 옷가락지 금비녀가 철철철. 청자 백자 살림살이가 우르르르. 금전은전의 보석까지 차르르르. 흥부네 집은 어느새 비단 옷과 좋은 음식으로 넘쳐났어. 소문을 들은 놀부가 냉큼 달려왔지.
2: 이놈 흥부야, 네 형님 놀부가 왔다.
0: 흥부네 살림살이를 요것저것 훑어보고 이것저것 들춰보던 놀부가 냅다 호통을 쳤어.
2: 도둑질을 한 개로구나, 천벌을 받을 놈.
0: 깜짝 놀란 흥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
2: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0: 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그날부터 놀부는 처마마다 제비 집을 지어놓고 제비가 날아들기를 기다렸어. 따뜻한 봄이 되자 놀부네 처마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놀부는 둥지에서 제비 한 마리를 꺼내어 다리를 똑 부러뜨렸지.
5: 아이고, 가엾은 제비야. 어쩌다 다리가 부러졌느냐. 내 얼른 고쳐주마.
0: 놀부는 너스레를 떨며 준비해둔 명주실로 제비 다리를 꽁꽁 묶었어. 열흘쯤 지나자 제비 다리는 용케 나았어. 그리고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지.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
2: 왔구나, 왔어. 제비가 왔어.
0: 놀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제비가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지 뭐야.
2: 옳거니, 박씨야 박씨.
0: 마음 급한 놀부는 당장 처마 밑에 거름 듬뿍 넣고 박씨를 심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파릇파릇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박꽃이 피더니

0: 둥글둥글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1: 열렸구나, 열렸어. 금은 보화 가득 찬 박이 열렸어.
2: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0: 놀부의 박이 쫙 갈라지더니,
3: 이놈, 이 고얀 놈, 네 조상이 빌려간 돈 3,000냥 내놓으렸다. 도깨비굿 구경한 거 1,000냥을 내놓으렸다.
1: 흥겹게 놀아준 값 10배로 쳐 내놓으렸다.
3: 저승가는 노자 1,000냥을 내놓으렸다.
4: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서 도망갑시다.
1: 여보 마누라, 잠깐 이것 좀 보시오. 이 박은 누런 걸 보니 틀림없이 황금이 들었을 것이오. 어서 빨리 타봅시다.
0: 놀부는 남은 박 하나를 서둘러 탔어. 슬근슬근, 슬근슬근. 쫙! 박이 갈라지더니 똥이 철퍽철퍽, 와르르르, 와르르르르.
1: 아이고, 놀부 살려!
0: 놀부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달음에 달려왔어.
5: 형님, 너무 마음 아파 마소. 형제라고는 달랑 우리 둘인데 의지하며 함께 살면 좋지 않소?
0: 흥부의 말에 놀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 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 놀부와 착한 흥부는 서로 아끼며 의좋게 살았지. 내일 장사의 모험 아람. 기가 막히게 신통방통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때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짝 어느 마을에 허허허 호호호 늘 사이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평화롭게 살았지만 딱 한 가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란다.
6: 아들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누.
0: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런 바람을 하늘이 들었던 걸까? 어느 날 할머니의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차고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좋아했지.
1: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우리 집에 큰 경사가 났네.
0: 그런데 기쁨도 잠깐. 이 아이가 글쎄 첫돌이 지나도록 엉금엉금 기기만 하더니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어기적어기적 걷더래. 4살이 되어서는 아바바바 옹알이만 하더니 5살이 되어서야 겨우 아빠 엄마를 부르더란다. 6살이 되어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7살이 되어도 글 한자를 못 읽었어. 그러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어느 날 아이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4: 하늘로 솟았누, 땅으로 꺼졌누.
0: 온 집안을 뒤지고 온 동네를 다 찾아도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한숨을 폭. 바로 그때 뒷산에서 시커먼 것이 흔들흔들하지 뭐야. 자세히 보니 아이가 산더미만한 바위를 들고 내려오네.
4: 여보, 우리 아이가 천하장사인가 봐요.
0: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아이를 바위손이라고 불렀지.
1: 장사 났네, 장사 났어. 우리 집안에 천하장사가 났네 그려.
0: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큰 난리가 났어.
5: 아버지, 어머니, 산의 대장부가 가만히 앉아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외적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0: 바위손이는 부모님께 넙죽 절을 하고 길을 떠났어. 할아버지는 늠름한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울고, 할머니는 아들이 혹시 다치면 어쩌나 걱정스러워 눈물을 흘렸지. 성큼성큼 얼마나 걸었을까? 바위손이는 이상한 나무를 보고 우뚝 멈춰섰어.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러는 거야. 바위손이는 한달음에 산 중턱까지 올라갔어. 알고 보니 웬 사내가 코를 골며 자는데, 코를 푹 골면 나무가 벌러덩 눕고, 코를 드르렁 골면 나무가 벌떡 일어나네. 바위손이는 사내를 흔들어 깨웠어.
5: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넌 누구냐?
7: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0: 둘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가는데 눈앞에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솟았다 사라졌다 솟았다 하는 거야. 둘은 산을 향해 달려갔지. 알고 보니 웬 사내가 고무레질을 하고 있는데 쭉 밀면 높은 산이 스르르 사라지고 쓱 당기면 높은 산이 우뚝 솟네. 바위손이가 산을 등을 툭 쳤어.
5: 난 힘이 장사라 바위손이다.
7: 난 콧바람이 세서 콧바람손이다. 넌 누구냐?
3: 난 고무레질을 잘해서 고무레 손이다.
0: 그리하여 셋은 금세 친구가 되어 함께 외적을 물리치기로 했지. 새 장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밑으로 콸콸콸 콸콸콸 물이 쏟아지지 뭐야? 셋은 얼른 물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어. 알고 보니 한 사내가 오줌을 누고 있네.
5: 우리는 바위손이, 콧바람손이, 고무레손이다. 넌 누구냐?
7: 난 엄청난 오줌을 눈다 해서 오줌손이다.
0: 그리하여 친구가 된 네 명의 장사는 싸움터에 나서게 되었어. 싸움터에는 외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어.
5: 자, 슬슬 시작해볼까?
0: 제일 먼저 바위손이가 나섰어. 바위손이는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며 바위란 바위는 죄다 들고 왔어. 그러고는 산과 산 사이에 바위를 척척척 쌓아 올렸지. 결국 골짜기란 골짜기는 모두 막아버린 거야.
3: 슝! 쿵! 쿵! 쿵!
8: 길이 막혔잖아! 여기도 막혔어!
0: 다음은 오줌손이 차례. 오줌손이는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바지를 쓱 내렸어. 그러고는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지. 순식간에 쏟아지는 오줌에 외적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
7: 쏴! 콸콸!
8: 꿀깍! 꿀깍! 아프! 아프! 꿀꺽! 꿀꺽!
7: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인가?
0: 콧바람 손이가 코를 한번 핑 풀더니 신나게 콧바람을 불어제쳤어. 콧바람에 오줌물이 꽝꽝 얼고 외적들은 꽁꽁 얼어붙은 채 눈만 끔뻑거렸지.
7: 사람 살려!
9: 아이고, 추워. 오들오들.
0: 이번에는 고무레 손이가 고무레를 쿵쿵 치며 나왔어.
3: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0: 고무레 손이는 얼음판 위로 고무레를 쭉 밀고 쓱 당기고 쭉 밀고 쓱 당겼어. 결국 외적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어.
10: 항복! 항복! 야! 항복!
0: 이렇게 해서 내 장사는 순식간에 외적을 모두 물리쳤어. 그 뒤로도 내 장사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더구나. 정말 신통방통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이지?
11: 은혜 갚은 두꺼비 아람. 옛날 어느 마을에 꽃처럼 곱고 예쁜 덕이라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버지뿐인데 병이 들어 늘 누워만 있었어요. 덕이가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라 아버지의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죠. 덕이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하루는 늦은 아침을 먹으려는데 바싹 여윈 두꺼비 한 마리가 어기적어기적 기어왔어요. 부엌 문턱을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뒤로 자빠지고 앞으로 고꾸라지더니 큰 눈만 껌뻑껌뻑할 뿐이었죠.
12: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11: 덕이는 밥 한 숟가락을 수북이 떠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밥을 다 받아먹은 두꺼비는 뒤뜰로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남긴 밥으로 아침을 먹으려는 덕이 앞에 두꺼비가 또 나타났어요. 문턱도 단번에 뛰어넘고 제법 기운을 차린 듯 보였지요.
12: 신통하기도 하지. 이제 힘이 나나 보구나.
11: 이번에도 덕이는 두꺼비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덕이는 두꺼비와 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0: 그러다 문득 두꺼비를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1: 아, 너처럼 우리 아버지도 얼른 기운을 차리셨으면.
0: 덕이의 보살핌으로 두꺼비는 제법 큰 왕두꺼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예 부엌 한쪽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었죠. 형제가 없어 외롭던 덕이는 두꺼비에게 정이 들었어요.
1: 두꺼봐, 너 내 동생하자. 떡두꺼비 같은 내 동생.
0: 두꺼비도 덕이를 누이로 여겼는지 덕이가 가는 곳마다 홀짝홀짝 따라다녔죠. 새 원님 구함. 누구든지 원님이 되어 동원해서 하룻밤을 지내면 금화 백냥과 쌀 세가마니를 주겠음.
2: 어휴, 무서워라. 이번에 오신 원님도 하루 만에 죽었대요.
3: 벌써 죽은 원님이 여섯 명이래.
4: 그래서 누구든 원님이 되겠다고 하면 원님 자리를 준다는구먼.
3: 누가 목숨과 원님 자리를 바꾸겠어? 난 천금을 준다 해도 싫으이.
0: 어느 날 덕이가 동원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1: 누구든 원님이 된다고 하면 돈과 곡식을 준다고? 내가 원님이 되면 우리 아버지 약을 지어드릴 수 있어.
0: 덕이는 무턱대고 동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1: 제가 원님이 되겠어요. 아프신 아버님을 위해 꼭 원님이 되고 싶어요.
4: 뭐? 네가 원님이 되겠다고?
1: 예, 부디 저를 원님으로 써주세요.
4: 그리 소원이라면 한번 해보거라. 내일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동원으로 나오너라.
1: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0: 덕이는 너무나 기뻐 몇 번이나 절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돈과 곡식을 싣고 가는 덕이의 뒷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죠.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항아리 가득 쌀을 채우고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았어요. 밤이 깊도록 약을 다리던 덕이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1: 두꺼비야,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면 병이 낫겠지? 나 대신 네가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렴.
0: 다음 날 아침, 덕이는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동원으로 향했어요. 두꺼비도 덕이를 바짝 뒤따랐지요.
1: 두꺼비야, 이제 그만 따라와.
0: 두꺼비는 한사코 덕이의 뒤를 쫓아갔어요. 동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두꺼비는 덕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실바람에 떨리는 촛불처럼 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쉭쉭 너덧발이 좋게 넘는 지네가 도끼를 뿜으며 스스슥 다가왔어요. 지네가 덕이의 목덜미를 물려는 순간 두꺼비가 독을 뿜으며 펄쩍 뛰어올랐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원님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4: 어찌 되었을까?
3: 말해 무엇하나? 장정들도 죽어나가는 판에 어린 원님이 무슨 도리가 있었겠나?
4: 어서 문이나 열어보세.
0: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 어린 원님이 아니라 지네였어요.
4: 아니, 원님! 살아계셨군요!
0: 덕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1: 두꺼비가 나를 살렸어요. 내 동생 두꺼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0: 덕이는 두꺼비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덕이는 자기를 구하고 죽은 두꺼비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은혜 갚은 두꺼비라 귀하게 여기고 정성껏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덕이를 하늘이 내려주신 원님이라며 깍듯이 모셨어요.
5: 청개구리 아람.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하라는 것은 뭐든 다 거꾸로만 하는 이상한 개구리였어요. 엄마 개구리가
6: 아래로 내려와라
5: 하면 위로 풀쩍,
6: 위로 올라와라
5: 하면 아래로 폴짝,
6: 물속으로 들어가라
5: 하면 풀쩍.

0: 숲으로 풀쩍 풀숲으로 가라 하면 물속으로 폴짝, 또 노래를 불러라 하면 부르던 노래도 뚝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게다가 조용히 하고 자거라 하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개굴 개굴 하라고 하면
1: 굴게 굴게
0: 하고
2: 안녕하세요
0: 하고 인사를 시키면 글쎄
1: 요새 안녕한
0: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2: 벌레를 잡아와라
0: 하면 잡아놓은 벌레를 몽땅 날려보냈지요.
2: 겨울잠을 자야지
0: 하면 말똥말똥 깨어나 밖으로 뛰쳐나가고,
2: 이제 일어나야지
0: 하면 드르릉 쿨쿨 코를 골며 잠만 잤어요. 하루는 엄마 개구리가 아침부터 타일렀어요.
2: 제발 오늘은 강가에 가지 마라.
0: 하지만 청개구리는 벌써 강가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그때 저만치 긴 부리를 딱딱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는 백로들이 보였어요.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입술이 바짝바짝,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간 백로 한 마리가 후드덕 후드덕 콕! 청개구리를 구한 엄마 개구리는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결국 깊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하루가 다르게 병이 깊어지자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를 불렀어요.
2: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저 앞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0: 엄마 개구리는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야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산에 묻어주려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청개구리는 뭐든지 거꾸로만 했던 지난날을 뒤늦게 후회했어요.
3: 엄마! 엄마의 마지막 말씀은 꼭 들어드려야지.
0: 청개구리는 물이 흐르는 냇가에 엄마 개구리를 묻었어요. 이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에서 개굴개굴 목 놓아 울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무덤이 냇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울었어요.
4: 그림책 뽕뽕

0: 녀석이 움직이면 모두가 숨을 죽인다. 녀석이 노리는 건 단 하나.
1: 부추 괴롭히면 안 돼. 미호 대답해. 부추 괴롭히면 안 돼.
2: 얘만 눈에 나타나면 아주 쏜살같이 기가 막히게 쫓아가요.
0: 후추의 그림자와도 하루도 못 살겠다는 비호와 비호 때문에 벼랑 끝에 매달린 후추. 도대체 둘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길.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0: 집사님 반갑습니다. 마침 거실에선 낚시놀이가 한창인데요.
2: 아이죠, 아이죠.

0: 좋아. 비오? 응? 얘는 12살 비오이고요.
1: 뚱한 시선이 매력적인 비오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후추까지 냥이 두 마리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오한테는 문 여는 개인기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혼자 심심했는지 후추랑 놀려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0: 안 돼! 안 돼!
1: 비오야? 갑자기 너 왜 그러니?
0: 이거 봐. 안 돼! 비오 안 돼!
1: 계속 위협하는 비오. 다행히 집사가 비오를 말리며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0: 얘가 얘가 무서워서 난리가 났어.
1: 집사를 꽉 잡은 후추. 자리를 뜨지 않는 비오.
0: 안 돼. 제 눈빛 봐.
1: 일단 화장실로 후추를 임시 대피시켰습니다.
0: 화났구나. 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
2: 나도 저 아저씨 안 봤으면 좋겠다.
0: 아, 비오가 후추를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생활한 지가 4개월 좀 넘었어요.
1: 12살 한참 형인 비오가 한 살 후추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 한숨 돌린 집사 비오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는데요.
0: 어디?
1: 그러나 녀석의 온 신경이 안방에 있는 후추에게 쏠려있는 상황.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건지 또 안방 침입을 시도하는데요. 집사님, 비오 좀 말려주세요.
3: 거기 걸센데.
0: 비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손잡이가 닿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발견한 건데 문이 조금 열린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문마다 다 걸쇠를 했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애가 불안해할까봐.
1: 현재 비오는 거실, 후추는 안방에서 가급적 부딪히는 일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사.
2: 나는 늘 떨고 있다.
0: 비오야, 비오야, 간식 이거 맘마 사, 맘마 먹고 여기 있어.
1: 경직된 분위기, 간식으로 좀 풀어볼까요? 그런데 집사 후추 간식을 들고 향한 곳이 안방이 아니다. 집사님, 베란다에는 대체 왜? 어머머머, 지금 뭘 하시는? 아니, 멀쩡한 문을 두고 창문으로 월담하니 월담을 하시네요.
0: 후추야, 여기.
1: 문을 열고 닫는 사이 거실에 있는 비오가 쳐들어올까 싶어 창문으로 오간다는 집사.
0: 얘는 거의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구석자리 같은데 조금 편안해지고 이제 안정이 되면 곁에 오죠.
1: 아이고, 집사님 조심하세요. 집사님도 후추도 고생이 많네요.
0: 후추, 놀고 있어. 이따 올게.
1: 베란다에서 거실로 안전 귀가하는 집사. 집안 모든 문에 걸쇠는 이제 필수라고.
0: 서로 눈만 마주쳐도 서로 화학질을 그래서 제가 성의 없이 그냥 우선 급한 마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1: 거의 10년 넘게 외동냥이로 지낸 비오. 1년 전 집사가 바빠지면서 녀석이 외로울까 봐 동생 후추를 식구로 맞이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후추가 6개월이 됐을 무렵 비오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
2: 안 돼!
0: 그 중성화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듯이 너무 친하게 잘 놀았어요. 등에도 올라가고 뭐 밑에서 뭐 막 꾹꾹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잘 놀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이 캡을 쓰고 오자마자 애가 화학질을 하면서 케이지에서 꺼내자마자 화학질을 하면서 확 달려드는 거예요.
1: 잠시 후
0: 비오 들어와. 옳지.
1: 에? 집사가 비오를 안방으로 부른다 했는데 아, 그 틈에 후추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0: 서로의 그 냄새를 좀 서로 몸에 배갖고 낯설지 않고 거부반응 없게끔을 어느 쌤이 그것도 한편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서 한 하루에 두 번 정도.
1: 냄새에 익숙해지는 연습 중이라는 것.

0: 그런데 아이고 우추야, 이 애처로운 손 아니 아빠를 어쩐다니?
1: 기호 아저씨 없는 거 확실하냐?
0: 아무래도 숨늘기 편한 모양입니다.
2: 이리 와보세요.
3: 싫어.
2: 자, 이거 먹어 그럼. 자, 여기로 나와. 이렇게.
0: 간식에 넘어가나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은 세상 처량한 고양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2: 전에는 품에 잘 안겼는데 잘 안 안기려고 해요. 안 잡히려고 막 숨어요.
0: 이번엔 어렸을 적 곧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2차 시도를 해보는데요. 과연 후추의 반응은? 아이고, 더 깊숙이 숨어버렸네요.
2: 안 돼! 안 돼! 안 돼!
0: 잘 있나 싶더니 집사에게 혼나곤 투덜거리며 세면대로 향합니다. 비오, 너 뭐하려고? 아니 근데 왜 애꿎은 세면대를 박박 긁니? 지금 저 행동, 설마 볼일 보는 거? 오, 맞네요. 너 지금 혼났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뒤처리는 깔끔하니 기특하다. 뿐만 아니라 평소엔 변기에서도 볼일을 보는 비오. 아, 범상치 않은 녀석임에는 틀림없네요.

0: 결국 참다 못한 비호 스스로 탈출하고 맙니다. 나오자마자 후추에게 다가가더니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펼쳐지는데 비호야 이제 그만하자. 방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1: 안돼 또 다쳤어.
0: 집사도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1: 아유 누가 그랬어? 그랬어?
0: 얼마나 잡아먹을 듯 했으면 사방에 굴러다니는 후추 털과 사료들 처참하게 짝이 없네요.
1: 다 읽혔어. 그래. 아유, 괜찮아.
0: 아참 괜찮아? 후추는 괜찮나요?
1: 다 잘라지고 빠지고 이거 고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여긴 완전히 빠졌어. 부추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어? 동생인데 애기 후추 괴롭히면 안 돼? 미호 대답해. 후추 괴롭히면 안 돼?
0: 후추가 놀란 맘을 달랠 수 있도록 들여보낸 후 집사도 그제야 본인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1: 얘가 평상시엔 되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데 쟤를 잡으러 갈 땐 아주 절박하게 아주 죽일 듯이 달려가요.
2: 더 혼내줄 수 있었다냥.
0: 잠시 후 윤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를 피우네요. 올랐던 집사도 사르르 녹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1: 아이뻐 어디가? 좋아? 좋아?
0: 12년간 쌓아온 정에 하루에도 12번씩 비호가 미웠다, 예뻤다, 집사도 심란합니다.
1: 옳지. 이러고 자요. 그럼 내가 화장실이 마려도 못 가요, 얘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빼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 비고 자면. 비호 참 이쁘다. 말도 잘 듣고. 근데 왜 후추한테만 그래요? 응?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후추한테 그래? 응? 비오, 코 자고 있어. 보자.
0: 집사님, 껌딱지 비오랑 따로 주무시게요?
1: 후추. 후추야. 후추야.
0: 놀란 후추와 주로 자면서 토닥토닥 해준다는 집사. 하지만 비호가 그 모습에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비호 끈질긴 성화에 결국 집사 잠에서 깨고 맙니다.
1: 오, 왜 그랬어? 왜? 이래. 누가 그랬어?
0: 마음 약한 집사는 요즘 잠을 절반은 안방, 나머지 절반은 쇼파에서 청하고 있습니다.
2: 집사가 나랑만 있으면 좋겠다.
0: 다음 날. 돌발 상황 발생.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시작한 비호. 어머, 후추가 정말 놀란 모양입니다. 게다가 비호 녀석 좀 져주면 참 좋으련만 후추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까지. 그 눈빛을 피해 후추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기 바쁩니다. 겁에 질린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던 그때 상황을 목격한 집사가 달려옵니다.
1: 후추 이리와. 후추 이리와. 위험해.
0: 얼마나 놀랐는지 커튼봉을 놓지 않은 후추. 도무지 쉽게 떨어지려 하지 않는데요.
1: 괜찮아. 엄마야. 괜찮아.
0: 신랑이 끝에 떼어내는 데는 성공.
1: 옳지. 괜찮아.
0: 얼마나 무서웠으면 발로 집사를 꼭 안을까.
1: 괜찮아. 바들바들 떨어.
0: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싸움장 비호와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후추. 이대로 괜찮을까요? 연달은 공격과 간절한 SOS에 랴옹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과연 랴옹신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막 이렇게 저를 계속 하세요.
1: 너무 감사합니다.
3: 아, 진짜요?
0: 선생님, 비호 후추 잘 부탁드려요.
3: 인사 한번 잠깐 해볼까요?
1: 예.
3: 비호, 후김도 많아. 어, 전혀 뭐 친숙하게 행동하는데요? 꼬리도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짝 서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다른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1: 네. 아, 심하게.
3: 심하게요. 네. 아, 그렇게 자물쇠를 걸어놓으셨구나.
1: 비호가 가끔이 손잡이를 딴 거거든요.
0: 거대 고양이답게 다정한 손길로 후추와 인사를 시도하는 야옹신.
3: 그냥 좀 숨어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네. 사람한테 둘 다 뭐 특별히 막
1: 전혀 없어요.
3: 또 막 되게 경기를 일으킨다던가 막 후다닥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사람 손길도 네. 뭐 잘 타는 편인데 지금 결정적인 건 둘의 관계가지고 네. 매우 불편하다라는 거죠.
0: 이제 평소 모습을 들여다볼 차례.
1: 하하! 안 돼!
0: 이렇게 늘 공격 기회를 노리던 비오.
1: 아! 안 돼!
3: 아이고. 근데 지금 방금 보호자님이 이제 손으로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네. 간혹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런 큰 소리를 내면은 네. 오히려 이제 대상전환 공격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후추한테 가던 게 보호자님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안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안 되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네가 불이익을 뭘 어떻게 받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0: 비호가 후추를 공격할 때 집사의 소리가 양이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
3: 근데 그 안 되라는 것도 너무 톤이 높으면 이렇게 격려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보호자님한테 약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1: 비호야, 하지 말자. 아! 안 돼.
0: 특히 말릴 때 손을 쓰는 건 절대 금물.
3: 담요나 어떤 다른 걸 이용해서 막을 필요가 있죠. 손으로 가거나 옷을 하다가는 진짜 심하게 다치세요. 왜냐면 특히 고양이한테 다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파상풍 주사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잘못했거든요. 파상풍 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파상풍을 일으키는 균과 고양이가 물거나 보통 핥혀 생기는 이 고양이 핥힘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아예 달라서 다른 항생제라던가 다른 소염제라던가 이런 염증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0: 집사님도 병원 꼭 다녀오세요. 그런데 선생님, 후추 녀석이요. 비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천장 끝까지 뛰어올라서 커튼에 매달렸었어요. 저희도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3: 얘도 털이 섰네.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도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긴장하고 사니까 불안감이 있잖아요.
1: 그게 너무 가엾어요.
3: 내가 이 공간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나한테 쫓아올 수도 있다. 나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럼 공격하기 제일 좋은 데는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뒤에 배수진을 칠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1: 후추야, 여기.
0: 아, 그래서 후추가 넓은 방을 두고 자꾸 화장실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였군요. 그런데 비호의 걸음걸이를 보면 후추가 겁먹을 만하답니다.
3: 얘는 봐봐요. 방금 걷는 거 보셨어요? 되게 정말 자신감 있게 걷네요. 엄청 무슨 장군처럼 걷네, 이 공간에서.
0: 11살 나이도 많은 어른 고양이가 추상같이 몰아치니 후추는 겁먹을 수밖에요.
3: 최고다, 최고. 최고로 무서운 애들이 벽 타는 애들인데.
1: 얘 이거 치우는 거.
3: 와. 진짜 역대급이네요. 도망가는 것도 레벨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숨어버리거나 네. 밑으로 가거나 이게 아니라 벽을 탄다라는 거는 거기에 뭐 최고치.
1: 떼기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3: 아니, 사람도 무서우면 어때요? 뭐라도 막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예를 들면 극한의 공포심이나 위기 상황이 오면 뭐라도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거의 그 정도래.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2: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싶다뇨.
0: 그런데 비호의 모습에서 포착된 한 가지 새로운 사실.
3: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1: 네. 시기를 놓쳤어요. 애가 아플 때 예민해가지고 못 건드려가지고 시기를 놓쳤어요.
3: 아, 배변 실수나 배뇨 실수 안 해요?
1: 가끔 영역 표시를 했었죠. 네, 영역 표시. 감수하고 닦고.
3: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이 있네요.
0: 네? 정답이 나왔다고요? 뭔가요?
3: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비호의 중성화 요구입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이제 발전기라는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발전기에 대한 게 해소가 되지가 않으면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이 공간이 내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적고 다닌 거예요. 여기 내 공간이야. 내 소중한 공간이야. 비오라고 적고 다닌 거죠. 비오, 비오, 비오. 그게 바로 뭐냐면 마킹입니다.
1: 예, 예.
3: 스프레이를 하는 예, 예. 거예요. 어느 정도 체경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졌거나
1: 예, 예.
3: 이랬을 때 다툼이 빵 터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비오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찾는다 라는 상황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후추가 어릴 때는 봐주다가 이제 다 컸으니 비오가 본격적으로 영역 사수에 나선 거군요.
3: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12살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면 비호를 중성화를 시킬 것이냐? 라는
1: 네.
3: 결정이 일단 필요하죠. 12살이면은 사람의 신체 나이로 따지면 대략 지금 한 68세 정도 돼요. 마취전 검사를 통해서 얘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그냥 얘 건강. 그렇죠. 안 늦었습니다.
2: 이 나이에 중성화라니.
0: 이제부터 냄새 교환을 시도해볼 차례.
3: 고양이들 페로몬이 어디서 제일 많이 있냐면 고양이 페로몬은 얼굴 옆에 있어요.
1: 예.
3: 최대한 묻혀줘야 돼요. 묻혀줘야 돼요.
1: 이뻐.
0: 이렇게 묻혀준 담요를 가지고 가서
3: 냄새를 좀 맡게끔 해볼게요. 이쪽으로.
0: 쭉 기지개도 펴는 걸 보니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맞죠쌤?
3: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이 냄새를 붙인 거를 이렇게 갖다 대도 냄새를 이렇게 냄새 맡더라도 되게 기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냄새까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0: 이번엔 반대로 후추의 냄새를 묻혀서 비오에게 내밀어 보는데 비오의 반응 어떤 의미인가요?
3: 근데 뭐 냄새를 맡거나 이래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 후각적인 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는 합사가 된 것 같거든요. 시각적인 게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명운 설치는 필수. 까꿍!

0: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거다.
1: 멀리 가셔야 돼요. 고수.
2: 더 멀리요?
1: 네. 더 멀리 가야지 얘가 안 무서워.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2: 뭐?
1: 아, 보호자님이 지인이나 예. 친구분이 있으시면 예.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0: 거대 고양이 품이라 그런지 후추도 꽤 편안히 간식을 먹네요. 와.
1: 소리 나니까 되게 긴장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직까지는 얘는 이게 긴장돼.
2: 불안에 떨고 있는 애 같아.
1: 그래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2: 쟤 먹는 거 워낙 좋아해.
1: 근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던 애들도 긴장감이 높아지면 안 먹어요.
0: 그럼 비호도 먹어볼까?
2: 싫어?
0: 입을 꾹 닫고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1: 아까 뭐 담요나 냄새교환 같은 건 되는 것 같은데 이 단계는 약간 반 정도 되고 반 정도는 안 되신 것 같아서
2: 이렇게를 몇 회 정도를 며칠 정도를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하나요?
1: 매일 되도록이면 매일 해주시면 좋고
2: 매일 네. 몇 회 정도 해서
1: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해주시면 네. 5분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잘했어 괜찮아
2: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그 방에 갇혀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은 그대로 분리시켜줘야 되나요?
1: 맞아요. 일단은.
2: 일단은.
1: 그 중상을 하고 나서.
2: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1: 네네.
2: 이번 주에 뭐 어느 네네. 날 가든.
1: 그리고 얘한테 지금 정확하게 이 공간은 너한테 안전한 공간이야라고 네.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서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0: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1: 거리 좁히는 거를. 1.8m, 2m 이런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들은 그냥 방면문이 있다고 그 앞에서 바로 해버리는 실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0: 며칠 후 비호가 검사와 함께 무사히 중성화 수술까지 마쳤다는 소식. 비호 이젠 좀 화가 가라앉은 듯 보이죠. 후추도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
2: 두 아이를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가슴 근처에라도 가까이 품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엄마는 행복인 것 같아요.
0: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던 두 녀석이 다시 친해지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마음고생 심했을 비호와 후추 집사님, 이제 행복할 날만 남았으니 녀석들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의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0: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재난 현장.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난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데 놀랍게도 종이가 재료입니다. 반시계론.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꽤 오랫동안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4: 日本、これは世界中そうですけども、 建築家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社会の役に立ってないなとつくづく思い始めたんですね。
3: 30년 가까이 종이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반시계로의 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僕は建築家の坂茂です。まず小さい頃の話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東京で生まれて、小さい頃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재난 현장. 어김없이 나타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살 곳을 잃은 난민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데 놀랍게도 종이가 재료입니다. 반시계론.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는 꽤 오랫동안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
1: 日本、これは世界中そうですけども、 建築家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社会の役に立ってないなとつくづく思い始めたんですね。
0: 30년 가까이 종이로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반시계로의 건축학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僕は建築家のバン・シゲルです。フライオットさんと、ハノーバのポンピドーセンター、ハノーバの日本館、万博の、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인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0: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0: 늦은 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오늘의 일터.
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남 창원의 어떤 쇼핑몰 새벽 택배들이 나가는 택배 물류 창고 앞입니다. 새벽 택배 배송하는 일을 직접 배워보고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0: 새벽에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최신 소식이 실린 신문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벽에 배달하던 우유.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풍경이죠. 2015년 한 온라인 쇼핑몰이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새벽에 배송하기 시작하며 이른바 새벽 배송이 시작되었죠. 그 후로 많은 쇼핑몰이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고 밤에 주문한 물건을 아침에 받아보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택배 노동자 중 상당수가 밤에 출근해 아침에 퇴근하는 야간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2: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서 새벽 배송의 어떤

0: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은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연락드렸었던 TBS의 정석희 PD라고 합니다. 예,
2: 강기창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1: 지금 여기가 밤 9시 정도 됐는데 지금 일하러 출근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짐 싣고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3: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벽 배송 5년차 택배기사 강기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택배기사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4: 새벽 배송만 5년째라는 오늘의 베테랑. 모두가 잠든 시간.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는 베테랑의 트럭. 무거운 짐도 척척 들고 어둡고 복잡한 골목길에서도 헤매는 법이 없죠. 새벽 배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피드. 하룻밤에 몇 집이나 다니시길래 이렇게 뛰는 걸까요?
3: 제가 진짜 많이 했을 때는 한 500건 정도 하루에요. 네. 택배업은 다 자영업입니다. 저희는 한 달, 한 달에 총 수량으로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수익이 정해지는데 한 달에 8,000건 정도를 했었어요. 800만 원 정도까지 배송 수익을 올려봤어요.
4: 새벽 배송의 고수에게 한 수 배워보겠습니다. 새벽 배송 일은 매일 밤 9시에 시작됩니다. 물류센터에서 1차로 분류된 물건이 택배 기사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인데요.
2: 오늘 저희가 갈 게 이제 한 차가 더 와야 되거든요.
1: 예.
2: 이게 반이고
1: 예.
2: 한 요 정도 물량을 좀 더 실어서 나갈 거예요. 1차에.
1: 아, 이게 한 번에 네. 왕창 실어서 하루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배송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실어 가는 거예요?
2: 네. 그거를 이제 똑같은 작업을 세 번을 할 거예요.
1: 아, 오늘 밤 사이에 그거를 세 번 하는 거예요?
2: 네. 먼저 우리가 스캔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4: 포장지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배송 내역이 전송된다는데
2: 아이템 드릴까요? 아이템.
1: 아이템? 네.
2: 아이템. 저희가 또 이 스캐너가 있거든요.
1: 아,
2: 그걸 고생을 해봐야죠.
1: 아.
2: 처음부터 다 줄 순 없잖아요. 이거 돈 한 30만 원 하거든요.
1: 근데 이거를 쓰면 확실히 속도가 더 빨라지는.
2: 신세계. 아.
4: 진짜 신세계네요.
1: 한번 속도를 내볼까 그러면? 네. 장비를 얻었으니까.
4: 배송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 사장님이 직접 구매한 아이템이랍니다.
1: 좋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 느낌이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저는 지금 안 좋은데.
4: 스캔한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 나면 더 중요한 작업이 있다는데요.
2: 이제 이렇게 싫으면 이제 현장 가서 짐 어디 있지 이러면서 찾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1: 예.
2: 이거는 동대로 접지를 하고
1: 예.
2: 딱 봐도 아파트 이름 같이 안 생긴 거는
1: 네.
2: 따로 다 그냥 빼놓으시면
1: 돼요. 일단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2: 예.
4: 물건들을 잘 정리해 놓아야 하나라도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답니다.
1: 아직까지는
2: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1: 아니요. 할만하면 재밌는데?
2: 할만하세요.
1: 예.
2: 나중에 보니까
1: 예.

0: 해야 되는데도 많다.
1: 아, 그래요?
2: 조금 귀여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게 고수익이다. 그것만 보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10명 중에 이 일을 버티신 분이 절반도 안 됩니다.
1: 103동.
3: 이게 지금 여기 떠 있는 아이콘들이 오늘 저희가 가야 될 곳인 거죠?
2: 네.
3: 그럼 총 몇 군데인 건가요, 이게?
2: 계속 못 먹으면.
3: 88?
2: 70가구에 88개를 받은 거예요.
0: 이 정도 범주면 1시간 반.
3: 1시간 반이요?
0: 네. 아...
2: 일단 자신 있으셔도 하셨으니까.
4: 밤 10시, 1차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3: 이 차는 그러면은 사장님이 구매하신 차인 거죠?
2: 네네. 제가 구매를 해서 이제 직접 넘버 달고 네. 운영하는 차입니다.
3: 이런 차는 얼마 정도 하나요?
2: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하고
3: 네.
2: 탑을 또 싸제로
3: 네.
2: 제가 제 입맛대로 올려가지고 한 2,300만 원? 환경 규제 때문에
3: 네.
2: 더 이상 이제 디젤 차량으로 택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차나
3: 네.
2: 전기차로만 예전보다는 내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높아졌죠.
3: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택배 일을 해서 얼마 버냐?
2: 아, 수입.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사이. 그거는 순수익이 아니고요.
3: 네.
2: 그냥 대출로만.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3: 네.
2: 야간 전국적으로 보면 네. 9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첫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급한 사장님.
0: 바로 빨리 짐 찾아야 돼요.
1: 아, 힘들어.
4: 빠르게 물건을 찾고
0: 네.
4: 아이고. 뜁니다.
0: 여기는
1: 예.
0: 배달을 해보셨잖아요.
1: 예.
0: 똑같아요, 이제. 그 배달한 거랑.
4: 정해진 주소에 물건을 내려놓고 인증사진을 찍어 앱에 전송해야 하는데요.
0: 하루 종일 걸린.
1: 네? 하루 종일 걸린다고?
0: 짬바의 배송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 예.
0: 딱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2: 1분 안 걸리잖아요. 시간 줄게요. 얼마나 걸리나. 한번

0: 흥얼거리 1시간.
1: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물건이 안 보입니다.
0: 벌써 2분 지났어요.
2: 없는데요?
3: 없어요.
0: 자, 그러면 일단 내려오시지요. 못 찾겠습니다.
4: 아, 이게 무슨 일이지?
0: 제가 찾아볼게요.
3: 지금 찾기가 어렵냐면,
2: 네.
3: 짐을 막 그냥 막 던져서.
1: 짐 몇 번 뒤지시더니 바로 찾아내시네요.
4: 어, 그거다.
0: 네.
4: 아하.
1: 물건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도 한참을 헤맸는데요.
0: 아니요. 여기서 호수가 나오게. 호수가 나와. 이렇게 예쁘게 좀 찍어. 그래야 나중에

0: 배송을 잘못했을 때, 예. 배송했을 때 찾기가 편하죠.
1: 지금 하나 네. 하는데 네. 한 5분 걸린 것 같죠. 원래 저희가 보통 한쪽 배송할 때 예. 한 2분? 2분 안에 배송 다 하는 걸로.
2: 아, 이게 제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뛰어다니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 그거에 대한 압박. 10시에 배송 나갔다가 한 12시 정도에 다시 캠프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이제 2차 배송하고 한 2시 반에서 40분쯤 다시 캠프로 복귀해서 나와 있는 짐을 또 싣고 나가요. 그거를 3차 배송이라고 하고 무조건 7시까지 배송을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스스로를 봤거든요. 저는 지금 5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좀 심리적 압박은 항상 좀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0: 가시고.
3: 원래 혼자 하실 때 이 정도로 뛰어와요.
1: 아, 바로 이렇게 뛰어와요.
3: 진짜로 이렇게 뛴다고요?
0: 가야 돼요.
3: 저희 카메라 촬영팀 있다고 일부러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힘든데?
4: 뛰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시네요.
0: 이거 말고 또
3: 뛰는 게 제일 힘든데요?
1: 사실 원래 진짜 이 속도로 해야 돼요.
3: 아, 아이고. 아이고.
0: 아. 하고 내리는
3: 거예요. 예, 이게 힘들어요. 나 이게 힘들 줄 상상도 못했네.
2: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뭐 그것도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조금 이동해서 트럭에서 내리고 또 조금 이동해서 타고 내리고 그거를 하루에 몇백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트럭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5: 사장님 안 볼 때 잠깐 누워서 눈 좀 감고 있겠습니다.
0: 우리 평가해.
3: 저요?
0: 비디님 실력 평가.
3: 우리가 또 신거지 대체.
6: 조금만 여기서 저희로 네. 속도가 붙어야 되거든요.
7: 저는 두 분이서 29 가고 저 네. 혼자서 50 가고 네. 하고 왔는데요.
8: 이 유해차가 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1: 네, 앞에 못 해가지고.
4: 트럭 뒤에 쌓여가는 짐을 보니 점점 무서워집니다. 2차 배송 물량은 대단지 아파트에 몰려있는데요. 1차까지 꺼낼 정도로 물건이 엄청 많습니다.
1: 이제 PD님 1차에 그래도 네. 나름 배송을 해보셨고
2: 네.
1: 자신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2: 아까는 있었죠, 아무튼. 네.
1: 그래서 이제 저는 PD님 버리고 갈 거예요.
2: 예.
1: PD님은 네. 1동, 2동, 네. 3동 철반. 네. 저는 네. 4동, 5동, 3동 철반.
2: 네.
1: PD님은 여기서 이쪽으로 오고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3동에서 만나는 걸로. 빨리 끝나느냐. 대신에 저는
2: 네.
1: PD님한테 카트를 드리고 갈게요.
0: 저는 맨몸으로 하겠습니다.
1: 화이팅 하세요.
4: 진짜로 저만 두고 가버리시는 사장님.
3: 아, 추워, 씨.
4: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주소를 확인하고 무사히 첫 배송 완료.

0: 10층인데 11층 지나갔어.
1: 마음은 급한데 한번 틀리고 나니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0: 아, 바보같이. 아.
1: 늦은 밤 혼자 배송을 하면서 저는 아주 이상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좋은 예감이 든다. 또 잘못 왔습니다. 여기 오륜 라인인 걸 알고 계셨나요? 라인을 시작부터 망했다.

0: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 뛰어가야죠. 이제 믿을 건 두 다리뿐입니다.
1: 나 숨을 났어.

0: 이게 다 한 집에서 아, 뿌듯하네요. 7개 정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재능이 있을지도?
1: 더 빨리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2: 사장님, 저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0: 잘 배달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1: 아,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일말 받는 선물 같은 느낌.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딱 그런 느낌. 저희가 약간 좀 산타 같은 느낌.

0: 저 지금 이거만 다 하면은 백이동 다 치는 건데.
1: 네. 아, 근데 빠르세요.
0: 아, 그래요?
1: 빠르세요.
0: 아, 아닌데. 지금 엄청 자괴감 드는데.
1: 여기 잘 들고 가셔야 돼요. 여기.
0: 오케이.
2: 최선을 다해봤지만, 사장님 반도 못 따라갔네요.
1: 다들 쉽게 보고 오시거든. 근데,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잘 하시는 편이에요. 뭐,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다치는 거.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 열심히 뛰다 보니 벌써 새벽 2시.
0: 드디어 쌀이 나왔네요. 10kg짜리.
3: 근데 이렇게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드시던데요?
0: 저는 대토남이니까요. 다 했습니다. 3개 아파트 다 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4: 아, 고생했습니다.
1: 예, 고생했습니다. 어떠세요?
0: 일단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 사장님 이겨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한 동 지우는 사이에 두 동을 지우신 걸 보고 그때부터 이거는 뭐 되는 게임은 아니다.
1: 근데 생각보다 놀랬던 게 엄청 잘하세요. 내 체력이.
0: 네, 그게 문제가.
1: 근데 결론은 저희가 지금 예. 한 차수가 더 남았는데.
0: 예.
1: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제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조금 더 해보는 거야.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또 달라져.
2: 또 짐이 늘었습니다.
1: 생각보다 조금 네. 잘하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3차 시작은 네. PD님이 하는 걸로.
5: 자, 3회차 가보겠습니다. 아니.

0: 저 TV 서랍장 진짜 무겁습니다. 제가 뛰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요. 뛰게 되네요.
1: 뛰는 거 보니까 택배인 네. 다 되셨는데. 택배하는 사람은 네. 평소에 걷다가 네. 짐만 딱 손에 쥐어지면 뛰거든요. 계속 가시죠. 괜찮네. 잘하셨네.

0: 덥고 졸립고 배고프네요. 4시 43분. 아무래도 오늘 해 뜨는 것까지 보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1: 아침 7시까지 남은 배송을 모두 마치려면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0: 이때쯤 되면 무슨 생각하세요?
1: 아, 집에 가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라면 딱 하나 끓여 먹고 자고 싶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0: 체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1: 아유, 아니, 저도 버티는 거예요. 보통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일 거고 되게 사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도장을 하면서 도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평생 운동만 해왔고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몸밖에 없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새벽 배송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진짜 그때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일을 했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택배다.
2: 밤 12시에 주문한 물건도 아침 7시면 도착하는 편리한 세상. 하지만 이 편리함이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요즘. 새벽 배송을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1: 없어도 살 수 있겠죠.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새벽 배송이라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취직의 자리,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 새벽 배송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새벽 배송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또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2: 어느새 동이 터오고 이제 퇴근할 시간. 일을 마친 새벽 배송 기사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들 어떤 마음으로 새벽 배송에 뛰어들게 되셨을까요?
3: 선배님 같은 경우는 왜 야간을 하시게 됐어요?
4: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 네. 아내하고 저하고 동시에 뭔가 아침에 가는 일을 하면은 애들 케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주야간 공장을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네. 일주일 야간 하니까 한 2년 해봤는데 이건 진짜 제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뛰어들게 된 건데 이게 힘든 건 맞는데 제가 한 노동에 비해서는 돈을 좀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주야 공장에서 그만큼 못 받았거든요.
5: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하고 일단은 야간하고 단가도 일단은 차이가 있고요. 배송하는 건 솔직히 야간이 편하긴 편합니다. 왜냐면 사람하고도 안 만나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막 한번 배송하려 하면 사람들이 다 타버리니까 너그가 엘벨 다 쓰니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야간만 했을 때는 한 900까지도 버려봤고요.
3: 그거는 이제 두 분이 같이
6: 네, 같이 했을 때
3: 그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팀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6: 아, 예, 요즘에는. 예.
7: 원래 도와주는 거였어요. 잠시 나가서. 근데 어느 순간 무조건 이제 한 팀이다.
5: 한 팀으로 이제.
7: 무조건 같이 다.
5: 이거는 이제 뭐 부부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7: 혼자는 없다. 네. 무조건 훨씬 같이다.
4: 근데 이 길들여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5: 그렇더라고요.
7: 네, 맞아요. 저도 약간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야간에 안 하고 싶은데 또 하니까 시키니까 짐을 실어주면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4: 저는 이 일하면서 제가 귀신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귀신을 무서워하더라고요.
3: 귀신을
4: 저는 귀신을 안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요. 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산에 혼자 가는 게 무섭거든요. 한 번은 또 도로에 가다가 비 오는 날인데 진짜인데 이거는. 노란 모자 쓴 여자가 비 맞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 근데 왜 걔가 놀랐냐면 제가 분명히 요 지점에서 걔를 보고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한참 갔어. 차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똑같은 애가 거기 서 있는 거래요. 네.

0: 아니 얘가 내보다 차보다 빨리 올 수는 없잖아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잖아. 근데 그때 소름이 돋아가지고.
1: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엘리베이터가
2: 갑자기 내 혼자 있는데도 이게 다친 걸 누르는데 안 다쳐. 그런 경우가 있어요.
3: 너무 무서워.
2: 근데 내리면 다쳐요 또. 근데 또 내가 타면
0: 아, 그렇지.
2: 다쳐.
0: 맞아.
3: 그럼 열렸다 다쳤다.
2: 지가 하는 거.
4: 보통도 안 눌리는데, 지만
2: 5층도 안 눌렀는데.
3: 그게 아무것도 안 눌러.
5: 나는 5층밖에 안 눌렀는데, 얘가 갑자기 11층으로 가고 있어.
6: 엘리베이터는 진짜 같이 있는데, 내가 이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아, 물량 빨리 치야 되는데, 왜 여기 갇혀,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게 현타가 오는 거야.
7: 이럴 때 부부팀이 좋아요. 한 명이 갇히면은, 저 혼자서 그냥 막. 뛰어 다니면서.
8: 저도 한번 갇혔거든요.
7: 집사람이 한번 갇혔거든요.
8: 30분 정도 갇혔거든요. 네. 근데 그럼, 안에서 무섭기도 했는데.
7: 저는 저 혼자 뛰어요.
9: 아, 형님 좋았습니다.
7: 저 혼자 뛰어다니고.
10: 네, 뭐 또 더 말씀해 주실 만한 고충이 있을까요? 야간 택배만에?
0: 그 야간 일은 아까 보니 일은 하긴 편한데 주간보다 확실히 닥칠 확률이 높거든요. 낮이면 절대 안 걸릴 곳인데 밤에는 그 조금 돌뿌리조차도 안 보이거든요. 야간 생활이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긴 갑니다. 저도 일해가지고 3개월 만에 22kg가 빠졌거든요. 와. 그때 3개월 때가 좀 고비였어요. 내가 하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살이 너무 빠지는 거야. 예.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일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쉬운데 돈 많이 주는 경우 없습니다. 예.
7: 저희들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왜 화장실 있는 게 진짜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0: 저는 맨날 산에 갑니다.
7: 저는 예전에 탑사 뒤에서 막 피트병에도 막 이래 하고 이런 막 그런 식으로도 특히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이 없으면 그 화장실을 또 찾아야 돼요. 상가가 있는 데라도 가면 괜찮은데 없는 데를 가면
8: 근데 잘 안 찾아줘요.
7: 아니 근데 애로 사귀세요. 근데 배송 중에 바쁘면은
3: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7: 아 이거 오늘 잘못 나온 것 같은데
2: 정해진 시간이 07시까지 해야 된다를 고객님한테 드려야 된다는 그 약속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예. 그게 조금 컸어요. 그게 아빠가는 압박 시간이 저희가 또 혼자고 사람인지라 예.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날따라 여기 너무 물건이 너무 많아서 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희 팀원들을 찾는 편이죠.
11: 다들 그러신 거예요? 도와주러 갈 때도 있고?
12: 예, 예, 예.
13: 아, 예, 당연하죠.
2: 저는 뭐, 가고 오고.
12: 저희들이 또 이제 다 채팅방이 있거든요. 예. 그럼 오늘 여기가 물량이 또,
2: 네. 예,
12: 막 대충 사람들이 다들 아니까, 오면 또 물어보고, 예. 괜찮겠나, 라고 물어보면 또.
14: 또다시 출근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건 스캔부터 적재까지 사장님 도움 없이 혼자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치 물량을 한꺼번에 싣고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밤 안에 100개 배송이 목표. 새벽 배송에 시작부터 끝까지 요령은 없어도 성실하게 온몸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15: 100개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4: 그래도 지금이 10시니까
16: 1시간에 3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짐을 잘 찾지나?
14: 2분 만에 첫 배송을 마쳤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다음 배송지는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
16: 6층입니다.
14: 무한 계단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0: 그래도 점점 줄어드는 물건을 보니 보람이 있네요.
1: 지금 32개 배송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어떠셨어요 오늘은?
1: 몇 개 하고 오신 거예요?
2: 저는 79집에 101개를 갖다 들고 왔어요.
1: 저는 제 딴에는 아 이 정도면 순조로운데? 하고 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30개 했더라고요. 예, 예.
2: 그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못하면 또 제가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파이팅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들어가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쌀쪼.
0: 남은 물량은 약 70개. 쉴 틈이 없습니다.
1: 저 앞에도 택배차 같은데.
3: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배송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0: 새벽 내내 저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2: 가보자!
1: 5층에 살고 감사합니다. 또 5층 가야 돼. 한데 하다가도 계단 없는데 5층 한번 갔다 오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0: 설마 또 계단인가요?
1: 1층에 사요. 전 집사면 1층집 살 겁니다.
4: 지금 너무 갈 거름이 가볍습니다.
1: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0: 엘리베이터 달달하네요.
1: 이게 아까 같은 계단 그런 데서 엄청 지체되는데 또 이렇게 아파트 한 단지에 집 많이 있으면 거기서 또 순식간에 쫙 빠지고 그런 맛이 있네요. 아, 또 4층 올라갑니다. 아, 힘들어.
0: 평생 오를 계단은 이걸로 다 오른 것 같습니다.
1: 그냥 계단만 한번 갔다 오면은 현타가 오네요.
0: 뭐랄까. 곰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
1: 제일 편한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차하기 편했던 아파트였던 것 같고 제일 힘들었던 데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맨션 이 단지를 다 마치려면은 그렇게 5층 집을 많게는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짐을 들고 해야 되니까 한 단지 마치고 나면은 거의 6선 빌딩을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5: 주인님, 살아계십니까?
1: 아, 쉽지 않습니다.
5: 지금 잘 하셨는데
1: 네.
5: 지금 계속 또 빌라층도 계속 타다 보니까 지금 지날수록 페이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계속 계단입니다.
5: 이 정도 페이스면 조금 위험해서
1: 네네.
5: 그 저희 팀원 불러서 지원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남은 짐을 보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1: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조금만 더 짐 정리 잘 해놓고 계단도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돌이켜보니
0: 배송을 도와주러 달려오신 선배님.
1: 선배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다 쳐냈어야 되는데.
6: 또 다른 분들도 오실 거예요. 아하. 서로 맡은 부분 오늘 좀 나눠서 양이 많아가지고.
0: 아침에 만났던 부부 기사님도 도와주러 오셨네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1: 이렇게
0: 늦은 새벽 각자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딘가로 모르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새벽에 엄청나게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24시 편의점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소방관. 저는 그냥 평범하게 택배를 하는 그냥 택배 기사고, 이 새벽 배송이라는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이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택배라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3: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4: Happy New Year.
5: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6: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0: 당뇨병이 걱정되시나요? 50, 60대 2명 중 1명은 이미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1: 태를 보면 좀 흐려워요. 그리고 소변이 탁해지고 아우 이상하다. 나 금방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2: 밥을 먹고 나면은 많이 잠이 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앉아서 졸던가요, 이렇게.
3: 배고픔이 진짜 너무 배고파서 빨리 뭘 먹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로 오더라고요.
0: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당뇨병.
4: 당뇨병은 아직 현대의학에서 많이 치료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어렵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다.
0: 마지막 골든타임. 당신의 일상이 바뀌면 당신의 몸도 변합니다.
1: 나이가 있어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2: 그냥 몸이 가벼워졌고 그다음에 이게 피곤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3: 그래도 이렇게 확 좋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거의 정상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0: 우리의 몸을 정상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 이대로 놓치실 겁니까?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한 세 분. 먼저 옥선님, 멈출 수 없는 식욕이 고민이시랍니다.
1: 허기, 먹어도 계속 허기지는 그런 분들을 저기 사례자를 모집한다고 나와서 제가 그거 보고서 신청을 했죠.
0: 체중이 늘면서 피로를 달고 산다는 영광님.
2: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숨이 많이 차더라고요. 숨도 많이 차고 다시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요.
0: 세 번째 신청자는 당뇨 가족력이 걱정인 수진님입니다.
3: 좀 저한테 체질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못 찾아서 이대로 진짜 당뇨로 가는 건가 싶어서 그게 많이 걱정돼요.
0: 각기 다른 듯 비슷한 문제를 가진 세 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옥선님을 만나봤습니다. 옥선님은 70평생 유지해온 신체 사이즈가 달라졌습니다.

0: 내가 지금 못 입는 옷들이야, 이게 다. 사놓고 한 번도 못 입은 옷들. 작아져갖고.
1: 아, 진짜 여기 상표도 안 떼셨네. 네.
0: 작아져갖고.
1: 위에 상의만 그래요? 아니면 하의도?
0: 하의도 그렇지.
2: 1년 만에 8kg이나 늘어난 건데요.
0: 호칭은 88이라고 나왔는데 들어가지도 안 올라가. 안 돼. 아예. 들어가.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마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기 제일 아까워요.
2: 매일 아침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이유, 바로 살 때문이죠. 조금만 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도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것도 간식 먹고 야식 먹고 하다 보니까는 체중만 계속 불어나고 또 옷을 입어보아서 안 맞으니까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먹게 되고. 기다리세요. 벗어야 돼.
1: 이거 마지막으로 재보시는 게?
0: 68kg 나온 날 해봤어요. 그리고 충격 먹어서 앉았어요.
1: 그럼 오늘 덜 나올 수도 있잖아요.
0: 덜 나올 수도 있죠. 덜 나오긴 뭘 덜 나와.
1: 68.7. 그럼 전에 쟀던 거랑
0: 비슷하고 조금 더 나오는 거죠.
1: 아, 더 드셨어요?
0: 그렇죠. 68.4였나 그땐 그랬는데.
2: 이유는 있습니다.
3: 간식으로 또 드시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1: 이게 뭐예요?
0: 전이요.
1: 전?
0: 동태전.
1: 아, 그럼 보통 밥반찬으로 드시지 않아요?
0: 아니요. 저는 부추전.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쪄서 먹고요.
2: 최근엔 식사를 해도 한 시간만 지나면 허기가 져서 자꾸 간식을 찾게 된답니다.
0: 요 떡이 쑥개떡이 달지가 않아요.
2: 몸에 좋은 쑥인데 달달하지 않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맘 저도 잘 알죠. 그렇게 하나 둘 집어먹다 보면 한 접시 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1: 저걸 왜 찍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
0: 찍죠. 저 찍어 놓고 하죠.
1: 아, 나중에?
0: 많아요.
1: 평소에 이렇게 많이 찍어 놓으셨는구나.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0: 해 먹어요. 예.
2: 평생 식탐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다는 옥선님.
0: 나 참외 먹고 싶은데.
2: 이렇게라도 허기를 달래주지 않으면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음식에 집착하게 되는 자신이 낯설고 점점 변해가는 몸도 걱정입니다.
0: 밥 먹고 나도 또 그냥 돌아서면 또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계속 예전 같으면 반 공기 먹으면 배가 불렀는데 지금은 한 공기를 먹었는데도 조금 더 먹고 싶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제 그 정도 내가 평상시에 먹던 정도에 조금 더 먹고 이제 조금 돌아서면 이상하다. 나 금방 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것보다는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허기가 지는 거예요. 뭐가 먹고 또 먹고 싶은 거야.
2: 허기를 잊으려고 운동도 해보고 간식 대신 껌도 씹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
0: 일할 때는 긴장 속에 살았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첫 번째 온 게 우울증이었어요. 상실감. 내가 힘들어지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죠. 막 먹어갖고 배가 빵빵해지면 좀 그 우울감이 없어지죠.
2: 23년 동안 버스 운전수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온 옥선님. 이대로 질병 앞에 쓰러질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0: 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해 봤는데요.
1: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가면 소변 색이 좀 탁해요. 탁하고 그러면 좀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꾸 누워야 되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막 땡기시고 먹으면서도 배가 고파요.
2: 좀 특이한 결과인데요.
1: 네.
2: 공복 혈당은 90이 나오셨어요.
1: 네.
2: 식전에 90밖에 안 됐던 혈당이
1: 네.
2: 일단은 110으로 올라갔어요.
1: 네.
2: 20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1: 네네.
2: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 네.
2: 근데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공복으로는 한 8밖에 분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네. 보신 것처럼 90이 올랐어요. 그리고 비율로 보면은 12배 이상 올랐거든요.
1: 왜 그런 거죠?
2: 이게 이제 당뇨 전 단계에서 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0: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에 의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돼 소화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는데요.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인슐린에 이상이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 속에 쌓인 포도당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에너지로 쓰여야 할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2: 당뇨병의 전 단계는 바로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를 얻는 겁니다. 아무래도 당뇨병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상적인 혈당은 이제 100 미만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상도 아니고 아직 당뇨병이 아닌 상태, 이제 공복 혈당 기준으로는 100에서부터 125mg/dL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당뇨병의 전 단계로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혈당이 100 아래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률이 훨씬 높다.
0: 당뇨병 전 단계인지 확인하려면 세 가지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인 공복 혈당 장애인 경우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 사이인 내당 능장애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지를 측정해 일시적인 혈당이 아닌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볼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5.7에서 6.4% 사이인 경우입니다. 세 가지 수치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당뇨병 전 단계로 확진합니다.
2: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약 5년 정도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한 50% 정도는 그대로 당뇨병 전 단계에 남아있고요. 5년 내에 당뇨가 생길 확률이 약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서도 당뇨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요. 심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도 혈당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 전 단계 있는 사람들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0: 두 번째 귀하신 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작아진다는 영광님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진을 빼고 나면 허기가 몰려오지만 식사하기가 무섭습니다.
3: 형님 오늘은 밥 조금만 드세요.
4: 좀만 줘.
3: 오늘 이것만 드세요.
5: 이게 평소 드시는 대로 드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4: 네.
3: 자, 오늘 조금 덜 드린 거예요.
5: 저게?
3: 예.
4: 이제

0: 한 공기 반 정도 드시는데 또 요 정도는 안 드리면은 또 형님께서 배가 고프거나 하시면은 굉장히 또 예민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요 정도는 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형님이 어떻게 보면 공룡으로 치면 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거든요. 그래갖고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또 고기가 없으시면 또 활 짜장을 많이 좀 드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갖고
1: 한때 씨름을 했을 만큼 먹성도 체력도 좋았던 영광님. 그런데 최근 체중이 더 늘어나면서 극심한 피로를 달고 삽니다.
2: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 밥 먹으면 식곤증이 오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면은 많이 잠이 와요. 그래갖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앉아서 졸던가요, 이렇게요. 그래야지 좀 개운하고 그런 거 낮잠 좀 안 자면은 좀 날카롭더라고요. 사람들한테도 말할 때도 약간 날카롭게 얘기하고.
1: 특히 식사 후엔 머리 댈 곳만 찾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이 피곤하면서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점심을 아예 굶은 적도 있답니다.
3: 아니 걸어 가시지 왜 자꾸 발 아픈데.
1: 피로와 졸음으로 눕고만 싶은 오후. 가까운 거리도 걷는 게 싫어서 오토바이에 오른 영광님. 다시 왕년의 활기를 되찾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식곤증과 피로의 원인은 무엇일까? 몇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4: 실제로 검사하신 거를 보면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수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당은 공복 혈당이 112밖에 안 나왔거든요.
2: 네.
4: 사실 이 정도 혈당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높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냥 조금 높네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지금은 건강적으로 봐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1: 검사 결과 영광님은 이미 당뇨병 전 단계로 무엇보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
4: 이 환자분의 인슐린 저항 수치는 9.7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2.5배가 넘어가면은 인슐린 저항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은 9.7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 높은 거거든요.
1: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돼 포도당으로 변하면 위장에서 신호를 받은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의 문을 열지 못하면 포도당은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4: 생리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인슐린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원하지 않은, 좋지 않은 쪽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이 좀 더 가중이 됩니다. 내장 지방이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자체가 동화작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방을 이렇게 축적시키는 작용도 있고, 교감신경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가지 혈압이나,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세 번째 귀하신 몸.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수진님. 아직 30대 초반이지만 지난해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0: 가족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그래도 검진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듣고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검사를 받진 않고 제가 그 체크기를 사서 해봤는데 공복 혈당도 딱그 커트라인이었고 식후 혈당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원래는 야채 구워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구워 먹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생야채로 먹으려고.
1: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게 무서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이른바 당뇨에 좋다는 식단을 지키고 있는데요. 간이 거의 안 된 채소와 두부, 현미밥 약간이 전부. 와, 생양파를 깻잎에 싸서 그냥 드시네요.
2: 나 이런 걸 반성하고 내 입맛이 뚝 떨어졌네.
3: 아니, 화장도 그렇게 잠이라도 좀 찍어 드시지.
0: 혈당이 어쨌든 조절되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혈당이 조절될 수밖에 없는 게 탄수화물을 되게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니까요. 네,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나 혈당 관리 잘한다 생각을 했거든요.
1: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먹고 기운이 날 리가 없을 텐데 이건 괜찮을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남편과 아이를 위해선 따로 일반식까지 요리해야 하는데요. 그날 밤. 허기와 식욕은 참을수록 더 커지는 법. 치킨 앞에 무너진 수진님. 365일 엄격한 당뇨식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4: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막 단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거 발견하고 조절하려고 하니까 힘들어하죠. 식욕이 왕성한데 고기도 저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3: 네. 평소 식사량이 좀 많으신 편이에요?
4: 밥이 많기도 하고 좋아하는 거를 엄청 많이 먹어요. 고기를 성인 씨름부 남편 먹듯이 먹어서.
1: 특히 육류는 단백질이니 괜찮지 않을까 싶어 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데요.
0: 치킨 살 좀 발라주라고. 탄수화물을 엄청 제한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도 없고 체중도 더 급격히 빠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보니까 혈당이 더 확 튀는 거예요. 오히려 당뇨 식단을 하고 있는데 뭐 200 중반을 찍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1: 혈액 속 당은 식사나 운동 등에 의해 달라집니다. 식사 전에 낮았던 혈당은 식사 후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 환자의 경우 식사 전후 혈당 변동의 폭이 큽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 칭합니다.
5: 예를 들어서 혈당의 그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그 비율이 어떤 그런 그 추세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하고요. 좀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혈당의 변동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 여러 역학 연구를 보게 되면은 혈당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당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과 같은 합병증에 있어서도 똑같은 혈당이라 하더라도 변동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발생할 확률은 높습니다.
1: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 마지막 기회를 얻은 세 사람. 혈당 잡는 최고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솔루션 전후 혈당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 5분 단위로 혈당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0: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 전단계 환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약을 시작을 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서 혈당을 관리를 하고 적절한 체중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약을 써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요법.
2: 먼저 우리 세분 모두 다 혈당을 아주 많이 상승시키는 탄수화물을 너무나 많이 들고 계시다는 것이 공통점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쌀밥은 나쁘고 잡곡밥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잡곡밥은 좀 편하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드셔야 되는 양은 똑같고요. 쌀밥은 즉시 올리고 잡곡밥은 천천히 올린다는 차이지 결국 총 도달 열량은 똑같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떡은 지금 떡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요떡세 조각이면 밥으로 치면 3분의 1공기예요. 그래서 밥은 배고프고 살찌고 혈당이 안 오를까봐 한 공기 안 드시는데 요세 팩씩 세 개들은 한 팩은 별로 드신 것 같지 않아서 많이 드시죠? 차라리 밥을 드시면 반찬하고 배불릴 기회가 많은데 떡으로 배를 채우시면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기 때문에 혈당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3: 어머니 평소에 그러면 즐겨 드시는 음식? 뭐 어떤 거좀 많이 즐겨 드세요?
4: 빈대떡, 국수, 그런 걸 좋아해요.
1: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 음식의 5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주식으로 이미 섭취한 탄수화물보다는 우유나 삶은 계란 같은 간식이 좋습니다.
2: 드시는 음식에 따라 어떤 것들은 좀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갔다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탄수화물은 급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채소나 고기에 있는 음식의 성분들은 좀 천천히 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1: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당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혈당 상승의 차이를 보입니다. 포도당의 과당이 결합된 단순당은 몸에서 분해, 흡수가 빨라 신속히 에너지로 쓰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사람에 따라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채소 등에 있는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 흡수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옥선님은 평소 쌈밥을 즐겨 드셨는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상승이 완만한 식품을 먼저 섭취하는 식사법을 제안했습니다.
2: 지금 우리가 체중 조절을 하고 혈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쌈에 밥에 고기까지 얹어 드시는 식습관보다는 음식 순서를 좀 바꾸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채소를 충분히 드신 다음에 물을 한컵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그다음 드셔야 될게 이제 고기나 생선, 콩, 두부, 계란, 이런 반찬 중에 기름기가 없는 것부터. 전반적으로 채소를 드시면서 배가 점점 불러왔고, 채소 속에 있는 수용성 섬유소가 이미 배를 많이 부풀려서 최대한 10배까지 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간식 생각을 훨씬 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향하기 위한 14일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일주일째. 옥선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식단 구성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오로지 먹는 순서만 바뀐 식사법, 효과를 좀 느끼셨을까요?
4: 밥 양이 확 줄었어요. 지금 제 생각엔 이것도 다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추로 배를 채우고 나니까 밥량이 확 줄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3: 근데 그렇게 드시면은 허기 같은 거안 지세요?
4: 아니요, 전혀. 예전에는 허기가 돼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먹으면서도 허기 가지고 돌아서면 금방 또 배가 고프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1: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하루 종일 간식을 달고 살았던 옥서님.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포만감이 천지 차이입니다. 자연스레 간식도 끊게 됐습니다. 과거 고기와 밥을 쌈에 싸서 한꺼번에 섭취했던 옥서님. 이제는 채소를 5분 이상 충분히 씹으며 먼저 섭취합니다. 이후 물 한 잔,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5: 그리고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어가지고, 근데 음식할 때 사실 좀 들어가잖아요. 내실청이나 뭐 과일로 즙내서 요리에 쓰는 것도 괜찮을까요?
2: 네. 그런 거가 들어가면 음식이 짜지니까 밥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밥량만 내가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양념으로, 일반적인 양념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매실즙이에요. 매실청이나 매실을 만드실 때 설탕 반에 매실 반을 넣으시죠. 그거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좀 인공감미를 조금 사용한다든지 양파나 서가를 좀 가는 거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양념까지 제한할 정도로 극단적인 당뇨식을 고집하다 결국 폭식을 부르고만 수지님의 식습관 기억하시죠?
2: 문수지님을 위해서는 지금 지나치게 염려로 식사 조절을 하고 계셔서 음식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평소에 가정하고 같이 드시는 그런 식사에서 조절해 드시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생선이 문수지님의 이제 꼭 필수 아이템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1: 수진님의 밥상도 확 바뀌었습니다. 엄격한 당뇨식 대신 미식의 즐거움을 다시 누리게 됐죠.
5: 야채는 정말 딱 이렇게 생야채만 먹고 그다음에 바로 단백질,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챙겨 먹고 있어요. 좀 골고루 먹으려고.
1: 제철 나물에 충분한 양의 잡곡밥으로 평범한 한식 밥상을 차리는데요. 근육량이 부족한 수진님을 위한 처방. 하루 한 번은 생선을 꼭 섭취하되 매 끼니마다 육류와 콩, 두부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하란 것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절식으로 일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보단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 네, 되게 좋은 게 먹고 나서 배고픔이 안 느껴져가지고 간식을 뭐 따로 막 먹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됐었잖아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간식 먹어봤자 뭐 저지방 우유 정도, 커피 정도 이렇게만 마셔도 이제 충분하더라고요.
1: 억눌렀던 식욕을 육류 폭식으로 풀었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해가 됩니다.
2: 또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된 단백질은 필요한 양만큼만 근육에 쓰이고 나머지는 혈당을 올리거나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고기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생선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보충을 해줘야 되고 또 생선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계란, 두부 이렇게 단백질 음식은 상호 보족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 고기, 하루에 한 번 생선, 하루에 한 번 계란, 하루에 한 번 콩이나 두부를 드시면 근육을 생길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1: 피자에 치킨, 분식까지 외식 위주의 식습관을 이어갔던 영광님. 체중의 10%를 감량하기 위해서 총 섭취 열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에 과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소 굶었던 아침 식사를 꼭 챙기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6: 원래는 이제 아침에 토마토 이렇게 먹고 이제 주로 이제 토마토 이제 요새 먹게 돼갖고요. 아침에는 토마토 먹고 점심 때 가면 이제 샐러드랑 양상추랑 양배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1: 과거 탄산음료와 레토르트 식품뿐이던 냉장고는 신선한 채소로 채워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열량이 낮지만 뱃속에서 팽창해 상

0: 상대적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그런데 평소 피자 한 판도 혼자 넋거니 드시던 대식과 영광님, 겨우 샐러드 한 접시로 배가 찰까요?
1: 지금은 되게 배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간, 두 시간, 아니, 세, 아니 두세 시간 있다가 공복 만찬이 와요.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것, 먹어요. 그걸 아니면 물 먹던가요. 주로 물을 많이 먹어요.
0: 과체중인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2: 배달 가시는 거 아니에요?
1: 가까운 거리는 요즘 걸어 다니고 있어요.
2: 안 힘드세요?
1: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지금은.
2: 지금은?
1: 예. 요즘 자주 걸어 다녀갖고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0: 체중 조절과 운동은 최고의 당뇨 예방법입니다.
3: 보통 혈당이 높아지는 시점은 식사가 끝나고 나서 한 30분 이후부터 높아지기 시작해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 한 6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높은 혈당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이후부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리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허벅지 근육으로 포도당이 많이 흡수가 되고 사용이 되기 때문에 높아진 혈당이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0: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주로 근육에서 작용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많을 경우 포도당이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저장할 창고가 커지는 셈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 이 통로는 더 늘어나고 혈당 조절이 원활해집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많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저는 스포츠의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정승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제일 근육이 많은 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6: 허벅지요?
4: 맞아요. 벌써 답이 나왔죠. 허벅지가 우리 몸의 3분의 2 이상, 70%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어도요, 우리 몸의 70%를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자리 걷기 같은 것도 도움 많이 되죠. 허벅지 운동 중에서 중요한 스쿼트를 할 건데 의자를 이용한 의자 스쿼트를 좀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났다가 앉고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 천천히 앉으시고. 자, 둘. 이게 가장 1단계 순한 맛 스쿼트입니다. 셋. 그렇죠? 그래서 안 힘들다 안 힘들다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0: 허벅지 근육은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흡수합니다. 혈당 조절에 열쇠인 셈이죠.
4: 앉으세요. 이 운동은 정말 여기만 하는 근력 운동도 되지만 이거를 조금 개수를 늘려서 20개, 30개씩 하시면 유산소 운동 될 수 있어요.
5: 아, 그래요?
4: 네,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0: 허벅지 스쿼트 동작은 10번씩 총 3번 반복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 힘들다면 의자의 팔걸이를 짚으면서 앉았다 일어나도 됩니다.
4: 오른쪽 발자를 앞으로
0: 세 분 모두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과 함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 하나, 둘, 셋.
0: 특히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엔 20, 30분의 운동으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게 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했습니다. 그렇게 14일간 이어진 생활습관 개선 프로젝트. 식단의 변화와 운동만으로 우리 몸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당뇨병에서 멀어지는 길, 그 놀라운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3: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식사 많이 하시고

0: 한 다음에 약간 이제 그런 저혈당 비슷한 느낌, 막 눈이 흐려지기도
1: 네,
0: 하고,
1: 잤죠?
0: 예, 그런 피로감,
1: 네.
0: 그런 것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1: 많이
0: 많이
1: 좋아졌어요. 네.
0: 좋아졌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1: 그게 이제는 밥을 먹어도 식곤증 때문에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0: 다행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병원 검사도 굉장히
1: 네.
0: 긍정적인 변화가
1: 아,
0: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일단,
1: 네.
0: 처음에 제가 5월 중순에 뵈었을 때, 당화 혈색소 값이 6.0 정도였거든요. 한5.6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1: 그래요?
0: 0.4 정도지만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1: 네.
0: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식후 1시간에 인슐린 농도가 98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한87 정도로 10 이상 떨어졌어요.
2: 식사 순서를 바꾸고 간식을 줄인 옥서님.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를 뜻하는 당화혈색소가 떨어졌고요.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면서 식후 인슐린 농도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 조절이 잘안 되던 수진님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0: 중요한 거는 이제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연속 혈당 추적을 달았잖아요.
1: 네.
0: 이거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담겨
1: 네.
0: 있는데, 혈당이 널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서 혈당의 그 변동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이 값도 이제 좀 줄어들게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생활 패턴이 이렇게 그 과거의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될 때에는 혈당의 스파이크가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고, 그치만 이제 식사와 운동 습관을 적절하게 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혈당의 변동이 확 줄어서, 이렇게 그 정상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혈당값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보여요.
2: 극단적인 당뇨식과 폭식을 반복하던 수진님. 식사 후 급격히 오르던 혈당의 변화가 사라졌습니다. 솔루션 시작 전, 식사 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케이크와 삼겹살을 먹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솔루션 시작 후, 균형 잡힌 식단을 시작하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인슐린 기능 이상이 드러났던 영광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0: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지내셨습니까?
3: 안녕하십니까. 예.
0: 예전에 그 간식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3: 예.
0: 드시던 뭐 햄버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일절
3: 아, 안 먹습니다. 안
0: 줄이셨었고요.
3: 먹었습니다.
0: 예. 실제로 예전에부터 조금 살이 좀 빠지셨죠? 그죠?
3: 예.
0: 느끼시기에. 그죠?
3: 가벼워졌, 약간
0: 가벼우셨고.
3: 좀 가벼워졌습니다.
0: 네. 실제로 병원 검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많이 좀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보통 비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혈당,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혈압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가장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인슐린 저항 수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2: 약 8kg의 체중 감량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성지방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역할을 못하던 인슐린 기능이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3: 좋아요. 그냥 오늘 아까 전에 체지방도 한 4kg 빠졌다고 하시니까 4kg면 이만하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체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차근차근 살을 빼야 될것 같습니다. 예.
4: 제가 사실 기간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이렇게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그냥 쭉 해도 이렇게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겨가지고 네.
1: 결과가 없으면 아유 뭐까지 그 해도 뭐 결과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확연하게 느꼈잖아요. 아 이게 참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 생활 습관병인 당뇨 예방에 왕도란 없습니다. 당뇨병으로 가기 직전 이대로 방치해 당뇨병으로 향할지 정상으로 돌아올 줄

0: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바꾸면 내일은 달라집니다.
1: 당뇨로 한번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길은 거의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당뇨 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식후혈당이 높은 경우가 좀 더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근육이 좀 적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식후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좀 더 노력을 하시고 식후에 운동을 하는 거를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만하시기 때문에 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 적절한 체중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 체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게 되면은 혈당과 그리고 혈당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저스인더레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으로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4: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5: 데이비드 커퍼필드.
4: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5: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4: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5: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

0: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시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

살릴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찌릿찌릿, 욱신욱신. 머릿속을 뒤흔드는 불쾌한 통증. 아직도 참고만 계십니까?
1: 심장이 이렇게 맥박을 뛰듯이 머리에서도 그렇게 맥이 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오고.
2: 머리통도 막 이렇게 자꾸 쪼는 것 같이 아프고, 눈이랑 이 얼굴 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통 자체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파요.
3: 머릿속에 딱따구리가 산다는 그런 느낌처럼 계속 쪼는 그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거죠.
0: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 중 하나로 꼽은 두통은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병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4: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다. 이런 두통은 처음인 것 같다. 그 중에 분명히 위험한 두통,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두통이 숨어 있기 때문에
0: 누구나 겪는다고 다 같은 두통이 아닙니다. 간혹 두통은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5: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막 화산이 폭발하려는 것처럼 용암이 막 화산 아래로 모이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막 통증이 막 뭐 머리가 부풀어오는 듯이 아프더니 갑자기 여기서 뭔가 탁 터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6: 엄청 갑자기 깨질 듯이 아파요.
7: 갑자기 빙빙 돌고 그리고 말이 안 되고 눈이 초점이 안 잡히더라고요.
4: 급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병, 불과 몇 분, 몇 시간 내에도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0: 자칫 때를 놓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뇌질환. 갑작스런 두통은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두통, 혹시 정말 위험한 두통은 아닐까요?

0: 두통 때문에 응급실까지 실려올 줄이야. 김경옥 씨는 지금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료진은 급하게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조영제를 혈관으로 주입해 연속 방사선 촬영을 하며 혈관의 모습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찢어진 곳은 없는지, 동맥류 등 이상한 혈관은 없는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두통은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1: 오른쪽 뒷목이 조금 묵직하면서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혈압이 좀 올라가나? 너무 아프고 막 진짜 뭐가 혈압 같은 게 막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뇌압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0: 생전 처음 느껴본다는 통증. 그날의 두통은 왜 생긴 걸까요?
2: 3차원 사진을 찍어보면 올라가서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전내동맥, 옆으로 가는 게 중내동맥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분명히 이제 동맥류가 아주 작은 게 있죠. 이 동맥류가 혹시 이게 저희가 작아도 이게 이번 그게 혹시 터지려고 하는 두통이었는지 전조 두통처럼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다시 출혈되면 그냥 뻥 터져가지고 바로 급사를 하실 수 있거든요. 뇌압이 갑자기 오르면 심정지가 오고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김경옥 씨처럼 평소에 없었던 강력한 두통을 겪었다면

0: 정밀 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꼭 찾아봐야 합니다. 두통 환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크게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두통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과 뇌혈관벽이 손상되어 파열되는 뇌출혈 또는 뇌종양이나 뇌수막염 같이 뇌의 구조적인 문제와 특정한 원인으로 생기는 두통을 2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반면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두통을 원발 두통 또는 1차 두통이라고 합니다. 심한 두통이 반복되는 편두통과 심리나 근육의 긴장 등으로 생기는 긴장형 두통. 머리의 한 부위를 콕콕 찌르는 듯한 원발 찌름 두통 등이 1차 두통에 해당됩니다.
1: 두통은 뭐 100가지가 넘는 원인이 있고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정확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 두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단을 받고 치료하지 않으셨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0: 머리를 쑤시는 두통이 밀려올 때면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둬도 될지 병원에 가야 할지. 두통의 대부분은 심각한 질병이 없는 1차 두통입니다. 하지만 간혹 치명적인 뇌질환으로 2차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두통의 90% 정도가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진 않는다 해도 일상을 힘들게 하는데요. 황성은 씨는 TV 소리조차 거슬립니다.
2: 시끄러운 소리나 좀 자극적인 그런 소리가 나면 머리가 좀 욱신거리고 내 뒷골이 많이 좀 땡기고 그렇게 통증이 시작이 돼요. 머리가 욱신욱신 거리는 게 심장이 이렇게 맥박을 뛰듯이 머리에서도 그렇게 맥이 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오고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오면 눈까지 이렇게 아프고 또 속도 좀 울렁거리고
0: 머리가 아플 때마다 즐겨 마셨던 커피. 이제 그 카페인의 힘도 떨어졌습니다. 최근 더 강력한 두통이 자주 몰려오는데요. 잠을 좀 자고 나면 나아지지만 두통이 심한 날은 그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2: 시중에 파는 약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먹었었던 것 같아요. 두통 초기에 약을 먹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두통이 좀 진행된 후에 약을 먹으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0: 진통제만 먹으며 버티던 황성훈 씨. 이 두통이 혹시 뇌질환과 관련된 건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1: 아프신 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 평균 뭐 한 번, 두 번?
2: 네, 한두 번이요.
1: 한 달에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그럼?
2: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아요.
1: 최대가 보통 한 두 번까지는 드시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주무시면 나은 것 같다. 구역 구토 증상이 있으시고 소리에 민감하시고 다섯 번 이상 계속 자주 그러시고 요즘 들어 빈도가 잦아지시고 뭐 이미 뭐 느끼시겠지만 편두통일 가능성이 뭐 매우 높습니다. 편두통은 사실 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숫자로는 뭐 50% 이상.
0: 다행히 뇌질환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녀를 괴롭힌 두통은 편두통이었습니다. 편두통은 심한 두통이 반복되고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거나 구토 등 소화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편두통은 한쪽 머리만 아픈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양쪽 또는 머리 전체에서 두통을 경험합니다. 편두통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대뇌의 바깥층에 있는 대뇌 피질이 과다 흥분된 상태로 피질 주변의 뇌신경이 쉽게 예민해져 통증을 더 쉽게,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민감한 뇌와 신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유발 자극을 받게 되면 쉽게 편두통 발작이 일어나는데요. 또한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혈관 자체도 과도하게

0: 느껴지면서 심한 두통이 발생합니다.
1: 편두통은 일종의 혈관성 두통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혈관성 두통 중에 하나입니다. 편두통 환자분들은 아주 뇌 상태가 아주 민감해가지고 탁 건드리면 탁 터지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솥 같은 거나 뭐 냄비가 완전히 그냥 빨갛게 달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 물 뿌리고 이런 기름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팍 스파크가 일어나서 터지는 것처럼 항상 뇌 상태가 그런 상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편두통 환자분들이 어떤 그런 자극을 받거나 또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편두통이 빠르고 심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빛이나 햇빛에 민감해서 편두통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거나 향수나 휘발유 등 특정 냄새에 예민해지면서 편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2: 시끄러운 곳은 잘 안 가는 편이에요. 뭐가 울리면 머리가 좀 울리고 아프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3: 방 냄새에도 예민해지고 지나가는 바람 냄새에도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있어도 누워있으면 그 냄새가 힘들 때도 있고요.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도 힘들고 그 바람조차 닿는 게 싫으니까 뒤집어 쓰고 있고
4: 손톱이 핸드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톡톡톡톡톡 거리는 소리나 음료수 마실 때 호록 소리 이런 소리나 뭐 볼펜 딸깍이는 소리 아니면 키보드 자판 소리 이런 그 반복적인 소리들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네. 조그만한 반복적인 소리에 예민해져가지고 그 소리가 점점 더 두통을 심하게 해요.
0: 그 외에도 다이어트를 하며 금식을 하는 경우 수면 부족과 지나친 카페인 섭취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빛이나 소리에 예민하고 냄새에 맡으면 뭐 두통이 생기 이런 증상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통이 왔을 때 적어도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된다. 또 그 구역구토, 또 메스꺼움, 속이 불편함. 알고 보니 체했다고 생각했는데 체하면 머리 아프다. 이게 결국에는 편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편두통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예민한 뇌와 뇌신경의 이 반응을 타고나는 체질, 그런 체질을 타고나는 뇌질환이다. 유전성 경향을 가진 뇌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두통.
0: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일반 두통과 편두통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1: 레드와인 같은 거 드시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이런 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들이 있고 레드와인, 치즈 이런 것들은 타이라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편두통을 잘 유발할 수가 있고 아질산 같은 경우 소세지나 햄이나 살라미나 이런 경우들 훈제의 음식들 편두통 잘 일으킬 수 있고 아스팔탐, 그러니까 청량음료나 껌 씹으면 껌 드시고 껌 씹고 두통 생기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고 MSG나 견과류들 중에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에는 약 500만 명의 편두통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편두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데요. 통계상으로 보면 매년 평균 50만 명이 넘는 환자가 특히 작년 한 해에는 6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한 연령대에 유독 많다기보다 전 연령대가 편두통으로 두루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환자 수가 많아 편두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한 질환 중 하나인 편두통. 하지만 편두통과 구별해야 할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정아영 씨가 겪은 두통은 위험천만했습니다.
5: 갑자기 깨질 듯이 아파요. 머리가 이제 코로나 기사를 한창 찾아보고 있었는데 왼쪽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막 아지랑이 피듯이 글자가 안 보이길래
0: 갑작스런 두통이 찾아왔던 정아영 씨. 왼쪽 시야가 깨끗하게 잘 보이지 않고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구토를 하는가 하면 어지럼증이 심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0: 말도 진짜 좀 어눌하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네시티 찍었을 때도 혈관이 너무 수축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1: 당시 정아영 씨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 예전에도 그러신 적이 몇번 있나요? 아니면 처음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상하니까 응급실로 오셔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보통 이런 거랑 비슷하실까요? 시야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까맣게 되고 또는 안 보이면서 비슷하신가요? 번쩍거리고 이거랑 좀 다르세요?
0: 맞아요. 저렇게
2: 이런
0: 맞아요,
2: 식으로
0: 맞아요. 점점
2: 이게
0: 퍼져요.
2: 그죠 퍼지죠?
0: 네.
2: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사실 시각의 조짐이라고 하는데 전조 증상, 조짐이라고 합니다.
1: 손 교수가 보여준 자료 화면이 자신의 시각 증상과 똑같다고 말하는 아영 씨. 이런 조짐 증상은 왜 나타났던 걸까요?
0: 맞아요. 저렇게
2: 이런
0: 맞아요,
2: 식으로
0: 맞아요. 점점 퍼져요.
2: 그죠 퍼지죠?
0: 네.
2: 이 부분입니다. 좌측의 그 후내동맥 영역에 저희가 이게 염주알 모양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요런 양상으로 보이고, 젊은 나이인데도 협착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오른쪽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1: 시야 결손이 나타난 조짐 증상은 뇌혈관의 일부가 좁아지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때 꼭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조짐 편두통입니다. 편두통 환자의 20%는 두통이 시작되기 전 조짐 증상을 겪는데 눈앞의 일부가 안 보이거나 손이 저리고 말이 어눌하며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짐 편두통이라고 하는데 조짐 편두통의 증상은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과 비슷해 혼동할 수 있습니다.
2: 아영님처럼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 없었던 시야 장애가 생기고 번쩍번쩍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 신경학적 증상도 종종 동반하는데 그걸 마치 처음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 조짐 편두통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혈관이 점점점점 수축되는데 그걸 적시에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두었다가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뇌경색이 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역 수축 증후군도 중요한 두통 원인 중에 하나로 꼭 염두에 두고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뇌혈관 질환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은 조짐 편두통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요. 아영 씨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2: 그때 찍었던 MR에서 완전히 혈관이 깨끗하고 정상으로 복귀가 된, 호전이 된 양상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을 저희가 진단을 할수 있었습니다.
1: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생겼을 때 일부 환자에서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이란 뇌혈관이 군데군데 좁아지는 병으로 여기에서 가역이란 원래대로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3개월 안에 혈관이 정상화되지만 만약 진단과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협착과 수축을 보이던 아영 씨의 뇌혈관은 혈관 확장제 투여로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회복됐습니다.
2: 편두통이 오게 돼서 뭐 보통 이제 5분 정도 조짐 증상이 생기다가 있다가 조짐은 없어지고 편두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짐 증상이 뭐 1시간 넘게 계속되는 경우는 계속 뇌가 기능 부전에 기능이 잘안 되고 혈액 공급이 잘안 되고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1시간 이상 되게 조짐이 오래 가게 되면 그 부위에 뇌경색이 종종 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분 내에 끝나는 조짐이 평상시보다 아주 길어지거나 특히 1시간이 넘게 조짐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생생하게 걸어도 모자랄 40대. 하지만 송성준 씨는 걸음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2년 전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0: 매일 하죠? 빠지면 안 돼요. 하루도 빠지 않고 계속 지금 운동,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1: 뇌경색으로 몸 왼쪽이 마비됐었습니다. 팔부터 다리까지 지금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0: 자, 감각이 다르죠? 왼쪽이 좀더 저리고, 그리고 온도차도 크게 느껴져요. 이쪽이 좀더 추워요. 일단 막 물을 뿌리면은 이쪽이 찬물 뿌리면 얼음물 같고 뜨거운 물 뿌리면 막 온천물 같고 그리고 잘 때도 이쪽만 더 추워요. 잘 때.
1: 그 고통의 시작은 무서운 두통이었습니다.
0: 어지러움하고 같이 막 두통이 덮치면은 막 이제 몸을 막못 가누고 그래서 속까지 미식미식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떤 때 위액이 막 올라와요. 막 먹으면 위액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간신히 이렇게 막 누르면은 또 어지러워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는데 앉을 데도 없고 이러면은 막벽 같은 데 기대서 이렇게 이렇게 좀 나을 때까지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근데 두통은 또안 사라지니까.
1: 당시 벼락 같았던 두통은 알고 보니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2: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막 화산이 폭발하려는 것처럼 용암이 막 화산 아래로 모이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막 통증이 막뭐 머리가 부풀어오듯이 아프더니 갑자기 여기서 뭔가 딱 터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여기만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툭 터졌다는 느낌 같은 게 그런 이상한 감각이 들더라고요. 섬뜩했어요, 그때. 아,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됐구나.
1: 송성준 씨는 오른쪽 척추동맥의 혈관 내막이 찢어지는 박리로 인해 척추동맥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면서 연수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연수는 대뇌와 척수를 이어주며 심장박동과 호흡, 혈액순환을 조절하고 생명유지와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송성준 씨는 이 연수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서 눈동자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흔들리는 안구진탄이 왔고, 몸 왼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3: 여기 하얀 부분이 전형적인 연수경색이에요. 일반 용어로 숨골, 숨골이라고 하고, 연수경색, 연수 부위에 이게 병이 생기면, 저희는, 자, 당신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다가 돌아가실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 있으려면 심장이 뛰고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명령을 누가 내려요? 연수가 내리는 거예요. 연수 경색이 오면 그 명령을 안 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0: 제대로 걷지 못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렇게 걷다가 몇 걸음 걷다가 이제 이쪽 다리가 말이 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 걸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차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1: 그때 뇌경색과 함께 찾아온 두통은 이른바 벼락 두통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두통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벼락이 치듯 강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3: 벼락 두통이라고 함은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겪어보지 못한 두통. 갑자기 망치로 누가 머리를 땅 때리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 혈관이 터지는 것한 느낌이 있는 두통이 1분 이내에 강도가 최고도가 되면서 확 생기는 1분 이내 거의 그 두통의 강도가 최고조로 되는 두통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1: 벼락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풍선이나 꽈리처럼 생긴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동맥류 파열. 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뇌혈관 박리. 그리고 뇌종양의 흔한 증상 역시 두통입니다. 갑자기 뇌혈관이 군데군데 좁아지는 가역 뇌혈관 수축 증후군과 혈류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변으로 가느다란 혈관이 새로 생겨나는 모야모야병에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혈전이나 뇌혈관 기형 등에 의해 정맥이 막히는 뇌정맥 혈전증 역시 뇌졸중의 원인이자 벼락두통을 일으키는 뇌질환입니다. 이외에도

0: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를 보호하는 척수액이 새어나가면서 척수액에 떠있던 뇌가 아래로 주저앉으며 심각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질환에 나타나는 벼락두통에는 다양한 동반 증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머리가 깨질 듯한 강한 두통, 구역질과 구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휘청거릴 정도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며 시야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벼락두통은 단순한 두통과는 다릅니다. 생사를 가르는 뇌질환의 중대한 위험 신호인 만큼 벼락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꼭 찾아봐야 합니다.
1: 푸시업을 했죠. 푸시업을 뭐 20개, 25개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30개 하려면 하나가 모자라 힘들어 안 되겠는데 억지로 이제 하나를 더 하는 바람에 그때 힘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뭐 그 종 치는 소리 같은 것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빙빙 돌고 그리고 말이 안 되고 눈이 초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2: 머리가 아프면서 발음이 안 되기 시작했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언어가 약간 어더더더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3: 번개칠 때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지지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프더라고요. 모자 항상 쓰죠. 모자 항상 쓰죠. 겨울에 머리 때문에 그 이게 갑자기 추운데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모자 쓰고 다니고요.
4: 벼락두통이 왔을 때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단순 아 이거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 먹으면 낫겠지 해가지고 진통제를 드시다가 재출혈이 되거나 치료가 될 수 있는 두통을 그냥 간과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장애가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벼락두통의 양상으로 두통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날 찾아온 벼락두통의 신호를 간과한 채 두통약만 먹고 골든타임 1시간을 자버렸던 송성준 씨.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갔더라면 후유증이 덜 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5: 제가 그동안 두통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견딘 게 후회되죠. 진작에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좀 받았으면 뇌경색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던 일이 전부 다 1, 2년 동안 막 스톱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허망하죠. 진짜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까지 다다르지도 않았을 텐데 이 두통이라고 무시할 게 못 되더라고요.
6: 더더더더더 검지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저 밀어내시면서 쭉 올려주세요. 네, 조금만 더 올려보실까요? 유지 버텨보겠습니다. 둘
0: 40대의 네. 한수진 씨. 오늘도 힘겹게 손가락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6: 조금만 더 끝까지.
2: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얘가 새끼가 이 정도 올라온 게 다고 사실 얘가 개별로
0: 내 손가락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 이 펴진 거랑 이쪽 펴진 거는 좀 많이 다르죠.
7: 좌측에 중뇌동맥 영역에 또 후뇌동 포함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저희가 이제 뇌 경색이 오셨는데 견조하게 차이가 나죠. 마치 여기 까만 부분은 이런 경우는 거의 이 혈관이 찢어지면서 완전히 끊기락말락하게 여기만 요만큼만 남은 거고 이 안에 거의 뭐 피가 차 있는 겁니다. 혈관이 찢어지면서 혈관 벽 안에 피가 차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혈관이 여기 많이 좁아져 있고 피가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부위가 있고 색깔이 균일하지가 않고 뭐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가장 아주 강력하게 중뇌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0: 환자에게 문제가 된 곳은 중뇌동맥입니다. 동맥혈관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혈관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여기에 피가 고이며 혈관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혈액이 굳어서 뭉쳐 피떡이 생기고 뇌혈관이 막히며 뇌경색이 온 것입니다. 결국 피가 잘 돌지 않아 오른손이 마비되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4: 대개는 뇌혈관의 박리가 되는 건 외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외력에 의해서 어디 심하게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주로 이제 박리가 잘 오는 자리들이 있는데 뭐 마사지를 강하게 받았다든지 뭐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운동, 뭐 이렇게 팍팍 꺾고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척추동맥이나 이런 혈관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찢어지게 되면 혈관이 그 안쪽으로 피가 차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니까 그 좁아진 부분으로 피가 안 통하면서 그 좁아진 부분에 혈전이 생겨서 그게 혈관 뒤쪽으로 가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런데 두 달 후 그 옆부분에 또 다른 뇌경색이 다시 생겼습니다. 벼락두통으로 응급실에 달려왔던 이유입니다.
2: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이 아프고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약간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게 엄지랑 검지가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얘가 미끄러져 나가요.
0: 40대에 느닷없이 찾아온 뇌졸중. 처음 생긴 벼락 같은 두통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사장이다. 스트레스는 가장 큰 두통의 원인이죠. 자영업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늘 두통이 따라온다는 조호현 씨. 오늘도 뒷목을 잡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통증이 커졌습니다.
8: 계속 늦어지면서 수량도 안 맞춰주시면 어떡합니까?
9: 아, 지금도 여기 딱 요 부분, 요쪽에서 대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조그만 바늘이 아니고 진짜 큰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그 쫙 올라오는 그 찌릿한 그 느낌과 바늘로 찌릿한 고통이 같이 와요.
0: 통증이 올 때마다 두통약에 힘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통이 시원하게 낫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9: 이 두통이 심해져서 찾아보니 뭐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질환으로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더 많죠. 두통이 아무래도 심해지니까 한 3개월 정도 전에 병원을 가서 뇌 MRI를 찍어볼까 하고 갔었었는데 뇌뿐만이 아니고 목 뒤까지 해서 MRI를 두 군데 찍어봤었습니다.
7: 찍으셨던 MRI에서 신경의 염증이나 이 3차 신경, 특히 이제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나 이런 부분의 염증이나 주요 원인에 종양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혹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코로나 감염 이후에도 찌름 두통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종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셨고
0: 뇌 영상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던 조호현 씨. 손 교수는 얼굴 주변을 만져봅니다.
7: 네, 물집 잡히거나 그러신 건 없고 예전에 대상포진이나 이런 거 알아보신 없었습니다. 적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선생님 뭐 물집 잡히거나 그러면 여기 어디 제가 눌러볼게요. 제가 이렇게 누를 때 특히 이 부분이나 눌렀을 때 이렇게 촥 여기가 통증이 있거나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프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10: 그쪽 예.
7: 약간?
10: 네네.
7: 누르면은 이게 뒤로 아프신 이렇게 올라가나요?
10: 네네.
7: 요런 부분이?
10: 약간, 예, 쭈삐 쓰는 느낌.
7: 쭈삐 쓰는 느낌, 요 부분이.
10: 네.
7: 근데 지금 이런 경우가 그 대개의 경우에는 대상포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0: 조호현 씨의 두통이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은 아닌지 확인부터 하는데요.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무시무시한 통증과 함께 피부 물집이 잡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대상포진 물집은 얼굴은 물론 신경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 신경은 크게 세 부위로 나뉩니다. 여기에는 세 갈래의 신경, 즉 3차 신경이 분포하는데요. 세 개의 가지 중 어디에 대상포진이 생기느냐에 따라 통증이 생기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호현 씨 두통의 원인이 혹시 대상포진은 아닌지 먼저 확인했던 겁니다.
7: 특별한 뭐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고 하면 원발 찌름 두통이라고요. 1차 찌름 두통. 특별한 이유가 없이 스트레스 받거나,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나요?

0: 스트레스 많거나 또 계절이 이렇게 환절기 때 피부 신경이 또 예민하게 자극되고 또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 있으신 분들이 또 특히 또 그런 찌름 두통 증상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1: 두통약의 통증 부위가 비슷했지만 조호현 씨의 두통은 대상포진이 아니라 1차 찌름 두통입니다.
0: 신경 차단술이라고.
1: 1차 찌름 두통은 비교적 흔한 두통입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며 주로 뒤통수 쪽에 통증이 찾아오는데 발생 위치가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같은 위치에서만 계속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머리나 목을 움직일 때 찌르는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종양이나 뇌동맥류,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찌름 두통이 감별을 해야 될 병 중에 대상포진으로 인한 두통이 있고 3차 신경통이 또 있습니다. 찌름 두통은 주로 귀 뒷부분에 후두 부위나 후두 부위에 존재하는 두피 부분에 주로 오고 3분의 2는 옮겨 다닙니다. 찌름 두통이 생기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얼굴 앞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3차 신경통은 주로 얼굴 앞쪽에 오게 되고 찌름 두통은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꺾을 때에 주로 종종 생길 수가 있는데 3차 신경통은 세수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 주로 생긴다라는 것이 중요한 다른 특징이고 치료도 다릅니다.
1: 예. 네. 찌름 두통이 심해 약이 잘 듣지 않는 조호현 씨에게는 머리 쪽에 주사를 놓습니다. 후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후두 신경 차단술은 여러 신경 중 주로 머리와 목의 신경들을 차단하는 것인데 두통은 그중 후두 신경을 국소 마취하는 것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가운데 대후두 신경 또는 귀 쪽의 소후두 신경 주변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해 흥분된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0: 최소 간격은 기본 한 달, 3주, 뭐 한 달 3주, 4주는 저희는 지키는 편이고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마주칠 수는 있는데 효과가 한두 달 정도 갑니다, 보통.
1: 똑같이 머리에 오는 통증이지만 두통은 그 종류가 10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게 생기는 두통이 혹시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두통은 아닌지 꼭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두통이 올 때마다 진료를 받기보다는 손쉽게 진통제에 의존하며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통이 생기고 제대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두통약, 정말 편하고 좋기만 한 걸까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서형 씨.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그럴 때마다 편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3: 관자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저리인 듯이 아팠었고요. 눈과 눈 사이, 이 사이도 굉장히 많이 저리고 아팠었어요.
1: 그때마다 김서영 씨가 기댔던 것은 커피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습관처럼 커피 생각이 났고 손이 먼저 갔습니다.
3: 요새는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한 8잔, 10잔씩 마셨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카페인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1: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커피는 정말 두통을 해결해 줄까요? 커피의 카페인은 편두통 치료를 방해하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혈관이 팽창할 때 통증을 느끼는데 카페인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혈관이 크게 팽창하면서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김서영 씨는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통약을 수시로 복용했는데요. 이 두통약 대부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3: 처음에는 한 알 먹던 것이 이제 두 알을 먹게 되고 두 알 먹던 것이 뭐 네 알로 늘어나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보통 이제 하나의 그 각 안에 10개까지 들어있는데 사실 10개까지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4: 약국에다가 문의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4시간 간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하루에 4알.
5: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이 아픔이 아니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있어요.
1: 두통약은 통증과 염증을 줄여줘 급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많이 먹게 되면 더 나쁜 두통으로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반 두통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리고 카페인 등이 들어있습니다. 두통 환자는 뇌혈관이 팽창할 때 통증을 느끼는데 특히 카페인은 혈관 수축 작용이 있어 진통제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카페인 농도가 낮아질 때면 다시 뇌혈관이 확장하며 염증 반응이 일어나 또 다른 두통, 반동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통약을 더욱 많이 복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약물 과용 두통으로 전환되어 난치성 두통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두통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카페인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두통약을 먹지 않은 날엔 카페인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카페인 금단 두통이 생길 수 있고 기존의 편두통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약을 드실 때 꼭 지키셔야 될 것이 최대한 약을 안 드셔야 된다. 한 달에 적어도 8번 이상을 복용하면 안 된다. 8번입니다. 8일이 아니고 그 전에 아 이건 나는 오늘 올 것 같다. 두통이 생길 것 같다 하는 분명히 본인의 예감이 있으시거든요. 슬픈 예감이 있으신데 그 예감이 있을 때 빨리 약을 드셔야 됩니다. 단 한 달에 적어도 아무리 많아도 8번을 넘기면 안 된다. 그걸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면 약물과용으로 넘어갈 확률이 두통이 심해지고 2차 두통으로 바뀌고 난치성 두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1: 이미 약물과용 두통 진단을 받은 김서형 씨. 이후 그녀는 일반 진통제와는 다른 예방약들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먹는 예방약제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편두통이 심한 송종화 씨에게는 새로운 주사제를 제안하는데요.
0: 이게 항체 치료제입니다. 배꼽 오른쪽.
1: 이 주사제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만을 공격하는데요. 당뇨병의 인슐린 주사처럼 집에서도 편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CGRP란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 뇌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을 확장시켜 두통을 일으킵니다. CGRP 항체 주사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한 달에서 석 달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돼 먹는 약에 비해 작용 시간이 깁니다. 편두통만을 위한 예방약제로 CGRP만을 찾아 공격하는 일종의 표적 치료제입니다. 다른 약들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특히 편두통에 특화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험이 됐습니다. 근데 보험 기준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보험 되기가 어려운데 원칙적으로는 예방치료, 예방약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을 충분히 써보았는데도 편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실패한 또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두통도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송태진 교수도 사실은 편두통 환자입니다. 신경과 의사가 알려주는 편두통 예방법. 우선 방에 들어오자마자 블라인드부터 치는데요. 왜 그럴까요?
2: 편두통 환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빛에 굉장히 예민하고 발견되고 하면 심해지고 뭐 번쩍번쩍하는 불빛을 보면 편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있던 편두통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저는 가급적 제가 있는 공간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또 조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1: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귀마개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찾아 차단하면 되는데요. 두통약은 늘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0: 아프려고 하실 때 바로 약을 드셔야지, 아프고 난 다음에 이미 막 구역구토가 생기고 이런 다음에는 약도 드시기 어렵고 역할도 떨어지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이 약을 드실 때는 두통이 생기려고 할 때, 심해지기 전에 빨리 약을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1: 수분이 부족하면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마십니다.
0: 실제 두통이 생겼다 하더라도 물을 드시기만 해도 두통이 확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수분 섭취량을 늘려야 된다. 평상시에 500cc에서 1리터 정도를 드시고 물을 자주 드셔야 된다. 편두통 환자분들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절반이 되고 약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두통이 덜 생기고 안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은 꼭 특히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 분명히 두통도 병입니다. 가볍게 넘기기 쉬운 두통. 거기엔 위험한 두통이 숨어 있습니다. 위험하고 이상한 두통엔 조짐이 있습니다. 그 조짐을 놓치지 마십시오.
0: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위험한 두통이 있습니다. 우선 평상시에 없었던 갑작스럽게 생기는 두통, 발열, 그러니까 열이 나면서 생기는 두통, 뒷목이 뻣뻣하거나 구역, 구토, 균형장애, 어지럼증을 동반한 두통 같은 경우에도 뇌수막염이나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졸중과도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하죠. 이런 걸 드셨을 때 갑자기 두통이 생기면 뇌출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50세 이상에서 처음 생기는 두통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원발 두통이 처음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개는 뇌에 병이 있어서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50세 이상에서 처음 생기는 두통이다. 이러면은 꼭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은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

행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폐암. 대한민국 암 발생률 1위의 악명 높은 암입니다. 그동안 다른 암들의 생존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지만 폐암은 여전히 환자 10명 중 7명가량은 5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폐암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진단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3분의 2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시는 거죠.
0: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기에 모두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최근 검사 결과를 들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걱정도 많습니다.
3: 폐암의 씨앗이고 뭐 폐암으로 가기 3단계고
4: 99%는 암이라 하더라고요.
5: 폐암이 걸릴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고
6: CT 찍으니까 암 같습니다.
0: 모두의 궁금증인 폐암의 씨앗.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집요한 폐혈절 추적으로 조기 폐암을 찾아내는 호흡기 내과 엄상원 교수. 완전한 수술적 치료로 생존율에 도전하는 폐식도 외과 김홍관 교수. 두 명이와 함께 무서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과 희망을 오가는 최형성 씨.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7: 무섭죠. 안 무섭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무섭죠. 뭐 재발률도 높다고 그러고 재발하면 또 힘들다고 하는 그런 저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받아들이고 가는 수밖에 없다.
0: 받아들이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상원 교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확인을 시작합니다.
1: 전에는 PVC 제품 생산 현장에서 좀 근무하신 걸로 돼 있네.
7: 2년 동안.
1: 그 화학물질 같은 걸 다 드시는 거죠?
7: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세 분진 같은 그런 저기가
1: 작업 환경에서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좀 실내 공기 질이 별로 좋진 않아요.
7: 예, 그렇습니다. 예.
0: 환경과 흡연도 문제지만 폐암을 의심하는 이유는 최형성 씨의 우측 폐에서 발견된 결절 때문입니다.
1: CT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결절이거든요. 예, 예. 네. 결절은 그렇게 아주 울퉁불퉁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새로 생긴 거에 의미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단면으로 보면 한 2cm까지는 제가 재보면 측정이 되거든요.
0: 폐결절이란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는 3cm 이하의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전체가 회색이거나 흰색으로 보이는 고형 결절. 일부만 고형인 부분 고형 결절이 있습니다. 발견 당시 1.5cm 이상이거나 추적 관찰 중 자라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결절 중간이 진한 고형을 나타내면 암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최형성 씨의 우측 폐 상엽에 최근 약 2.2cm의 결절이 나타난 것이 문제입니다. 엄 교수의 판단은 어떨까요?
1: 다른 병원에서는 선수술을 권고를 하셨는데 저는 수술을 처음부터 결정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결절이 암이 아니라 양성 결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확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확진을 먼저 내리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치료를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초음파 내시경으로 저 말초에 있는 결절을 조직 검사하는 쪽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8: 네. 하고
0: 그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권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고자 합니다.
1: 이런 걸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면 암이 아니라 혹시 염증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직 검사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금연은 꼭 유지하시고요. 그러면 입원해서 54세 남자 환자시고요. 담배를 이제 한 30감년 이상 태우셨고 검사한 흉부 CT 사진에서 우상협의 이제 폐결절이 새로 발견돼서 내원하셨습니다.

0: 흡연가이고 폐기종도 동반돼 있는 분이고 결절은 이제 새로 생겼고 일반 감별 진단은 폐암이지만 아직도 폐암이 아니라 혹시 결핵이나 이런 염증성 병변들, 유가종성 병변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최형성 씨. 그동안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각오하고 있지만 정작 가족들이 더 걱정입니다.
2: 지금 아들이 28이고 딸이 27이에요. 딸내미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저야 뭐 그전부터 하기도 보니까 근데 애들은 좀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많이 좀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요?
1: 이번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 검사 순서입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인데요. 코로 내시경 카메라와 도구를 넣고 결절 근처까지 접근해 조직을 얻게 됩니다.
3: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폐결절 있을 때 이게 폐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근데 폐는 다른 장기랑 비교했을 때 조직 검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기거든요. 이런 폐기종이 심하신 분들은 밖에서 이제 바늘로 찔러서 했을 때 기흉이 생길 리스크가 커서 아무래도 좀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수술 전에 모든 거를 제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최형성 씨의 경우 오랜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이 있어 생검을 시도하기가 위험하고 폐기능이 기존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입니다. 만일 여기서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폐암이 아니라 단순 염증일 수 있습니다.
2: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뭐 굴뚝 같죠. 하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빨리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치료하고 사후 관리하는 게 나를 위해서 낫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 그런가 하면 폐암이 확실해 조직 검사 없이도 바로 수술을 결정한 환자도 있습니다.
4: 건강검진을 쭉 매년 한 번씩 받았어요. 옛날에 그한 십몇 년 전에 십몇 년 됐을 거야 아마. 그때 이 가슴에 혹이 있고 머리에 혹이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1: 이미 15년 전 폐결절을 발견해 추적 관찰을 해오다 조기 폐암을 발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5: 일단 흉부양경이라는 내시경으로 요 종양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절제하는 걸 쐐기 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쐐기 절제술로 먼저 절제를 해서 이제 이 바로 앞에 있는 병리과로 보내서 폐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최종 확인을 하고 폐암이 혹시 아니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니면 그걸로 수술을 간단하게 해서 끝내고요. 만약에 했는데 이제 예상했던 대로 폐암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요 주변에서 국소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해서 여기 요 그림으로 치면 오른쪽 폐의 윗부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상엽을 절제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 주변의 림파선도 같이 절제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오른쪽 폐는 상중하 세 개의 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우측 상엽에 있던 결절이 최근 1.5cm까지 커졌고 모양도 울퉁불퉁한 고형 결절이라 암에 준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늑골 사이에 작은 절개창을 내 흉강경과 수술 도구를 넣고 우측 폐 상단으로 접근하여 쐐기 절제술을 통해 결절이 있는 부분만 잘라낸 후 수술장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의뢰합니다. 만일 절제 조직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대로 수술을 마무리하고

0: 흉간경을 이용해 쇠기 모양으로 결절을 떼어내고 나면 비닐백에 절제된 폐를 담아 몸 밖으로 꺼냅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결절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후 병리과로 보냅니다. 병리과에서는 절제 조직을 급속 냉동한 후 잘라 긴급 조직 검사를 실시합니다.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1: 병리장에서 특정성 근상소금과 라이트 어퍼로를 마킹한 부분 내에서는 연속 연근처럼 보이고요. PT로 보이고 아데놀린 스테로틴
2: 3만원으로
1: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절제면에서 암세포가 발견됐기 때문에 결절이 있던 상엽 전체를 잘라내고 주변 림프절을 가능한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우측 폐의 약 3분의 1을 모두 잘라내고 김상규 씨의 수술이 마무리됐습니다.
2: 그래서 쇠기 절제술로 우상엽에 있는 결절을 절제를 먼저 해서 조직 검사를 수술장에서 바로 확인했더니 한 15분 만에 결과가 나와서 폐암으로 확인이 됐고요. 폐암이 전이를 할 수 있는 임파선들을 해당 부위별로 체계적으로 다 절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수술이 종료가 됐고 이제 요거를 다 모아서 이제 병리과로 보낼 건데 병리과에서 차근차근 확인해서 암세포가 어디까지 가 있나 이런 걸 다 따진 다음에 최종 병리 병기를 우리가 확인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뭐 수술로 끝낼지 아니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할지 이런 것들을 추가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0: 2주 전 조기 폐암 수술을 받았던 김상규 씨의 첫 외래입니다.
3: 힘도 별로 안 했고 숨이 조금
0: 이제 림프절의 조직 검사까지 확인한 후 최종 병기를 결정짓는 날입니다.
2: 숨이 좀 차게 느껴지세요? 네. 조직 검사 결과인데요.
3: 네.
2: 최종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네. 폐암이 맞다고 나왔고
3: 네.
2: 폐암의 종류는 폐선암이라는 걸로 나왔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임파선 네. 전이 여부.
3: 네.
2: 임파선 제가 21개 뗐더라고요.
3: 네.
2: 21개 하나도 없어요.
3: 네.
2: 그래서 아주 초기에 잘 발견이
3: 네.
2: 돼서
3: 네.
2: 최종 병기는 1기 중에서도 네. 아주 초기,
3: 네.
2: 1기 초기고 그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수술로서 치료가
3: 네.
2: 잘 마무리가 됐고
3: 네.
2: 이 병기로 나오면 뭐 완치율이 거의 90에서 95% 정도 되거든요.
3: 예.
2: 그래서
0: 폐암 환자 10명 중 3명에게만 발견된다는 폐암 1기. 그 비결은 폐결절을 꾸준히 추적한 덕분입니다.
2: 축하드립니다.
3: 고맙습니다.
0: 폐암은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발견 비율을 보면 1기에서 발견되는 비율은 31.4%, 2기는 9.8%, 3기는 18.4%, 4기는 40.4%로 3기와 4기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60%에 가깝습니다. 5년 생존율을 보면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1기가 85%, 2기는 50%, 3기는 35%, 4기가 8.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김상규 씨처럼 조기에 폐암을 발견한 이들은 어떤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4: CT 가나 그걸 하니까 그 나오더라고. 4cm 정도.
5: 보험공단에서 검사하다 본 게 괜찮게 그래 나와가.
6: 작년에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시스를 찍었습니다.
0: 환자들이 찍어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설량 폐CT인데요. 방사선의 노출량이 일반 CT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위험이 적고 엑스레이가 찾아낼 수 없는 미세한 결절까지 찾아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결절은 다 암인가요?
7: 폐결절 내에는 폐암과 같은 악성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폐암이 아닌 양성질환들, 예를 들어 폐렴이나 아니면 결핵,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아니면 진균감염, 혈관 이상, 어떤 선천성 기형 등 다양한 어떤 양성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절이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어떤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 그중에 폐암도 하나의 의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결절은 저절로 낫나요?
8: 결절의 종류에 따라 악성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추적 관찰과 크기 변화가 있거나 어떤 특정 소견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하면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절이라고 무조건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0: 일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을 보냈다는 최형성 씨.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속이 바짝 타는 순간입니다.
7: 네, 일단 그 병리소견에서 봤을 때는 일단 조직검사에서는 암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 소견은 폐렴하고 조직검사 소견은 폐렴, 국소적인 폐렴 소견하고 유가종성 염증 이렇게 나왔거든요.
9: 결과가 제일 궁금했어요.
7: 결과 궁금하셨죠.
9: 네. 너무 좋은 소리 들어가지고.
7: 네. 암이 아니라고 나와서 아닌 쪽으로 나와서도 좋습니다. 담배는 저기 어떻게 완전히 끊으셨죠? 네. 이번 기회에. 네. 그거는 잘하셨고, 네. 아무튼 이 흡연이 폐암을 포함해서 만성 폐성 폐질환 또 각종 심혈관 질환 다른 암에 다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니까 꼭 금연은 이번에 이제 잘 하셨으니까 잘 유지하시기를 네, 했으면 합니다. 네.
10: 아주 좋은 결과 받았어요. 암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루 종일 그냥 불안 축소. 아니면은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길 바라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버릴 날에도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암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식구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식구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재밌게 살 거고, 재밌게 살 거고, 진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고맙습니다.
0: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폐결절 혹은 간유리 음영을 발견했다는 결과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폐암 그리고 수술입니다. 호흡기내과 엄상원 교수의 진료실에도 최근 폐결절이나 간유리 음영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11: 뭐 폐암으로 가기 전 단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가장 폐암이란 글자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암은 아니지만은 이게 폐암으로 갈 수 있고 약간 사이즈와 변형이 되면은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 첫 진료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었죠.
7: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0: 초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배숙경 씨. 3년 전 폐CT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7: 네, 그러셨군요.
11: 처음에 19년 5월에 찍었을 때는 네. 그 간유리 음영이라고
7: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그러죠. 예. 깨가 있다고 그러던가요?
11: 뭐 잔잔한 게 좀 많다고.
7: 여러 개 있다. 예. 네.
0: 배숙경 씨가 들은 결과는 간유리 음영입니다. 간유리 음영이란 영상검사에서 발견된 3cm 이하의 결절 중에서 주변보다 뿌옇게 보이는 음영 덩어리를 간유리 결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흉부 CT에서 관찰되는 간유리 음영은 폐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배숙경 씨의 간유리 음영은 2019년 최초 발견됐는데요. 우측 상엽에 있으며 크기는 각각 4, 5mm 정도입니다.

0: 간유리 음영이나 결절이 있을 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하는 부분은 크기의 변화입니다.
1: 근데 이 간유리 음영 결절은 커지는 경우에도 수년에 걸쳐서 1mm, 2mm 이런 정도로 굉장히 천천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 크기 그대로라고 한다면 아직은 추적 관찰을 해도 되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이제 간유리 음영 중에 시간 지나면서 계속 커지고 그래서 제일 큰 거의 크기가 한 15에서 20mm 정도 이상 되거나 아니면 내부에 고형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 고형 걸절이면은 수술로 해서 제거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제일 큰 것도 한 5mm 정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당장 수술로 제거해야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실 것 같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네.
0: 5년간 크기 변화가 없고 대부분 1cm 이하이기 때문에 지켜봐도 되는 상태입니다.
3: 올해 4월까지 폐암으로 산재가 승인된 학교 급식 노동자는 모두 25명으로
0: 비흡연자인 배숙경 씨가 폐암 검진을 받은 이유도 걱정이 많은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최근 잇따라 보고되고 있는 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 때문입니다. 요리 시에는 미세먼지를 비롯해 포르말데하이드,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검진자 중 27.3%가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 10만 명당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은 최대 74.4명인 반면 급식 종사자의 경우 폐암 발병률이 6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급식실의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튀긴 음식이라든지 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요리할 때 이 증기, 흉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그게 이제 폐암 발생 이제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급식실에는 다양한 이 세척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화학 물질들이 또 역시 상당히 좀 폐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0: 뿐만 아닙니다. 오랫동안 폐암은 흡연자들의 문제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비흡연자들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 폐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비흡연 환자는 84%에 달합니다. 이 결과는 여전히 폐암의 첫 번째 원인은 흡연이지만 미세먼지, 대기오염, 화학물질의 사용이 많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 현장,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가 많은 급식 시설 등도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과에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9개월 만에 수술을 결정하게 된 환자가 있습니다. 조기 폐암으로 수술을 앞둔 오춘화 씨인데요. 올 1월 건강검진에서 간유리 음영을 발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4: 간유리 음영 폐결절요. 99%는 암이라 하더라고요.
0: 오춘화 씨가 수술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술을 결정한 이유는 간유리 음영이 1.3cm로 크기는 크지 않지만 순수 간유리 음영이 아닌 중간이 고형으로 보이는 부분 고형 결절이라 암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쇠기 절제 수술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합해서 보면 진한 부분은 한요 정도 되고요. 이게 전체 종양이면 여기가 진한 부분이라 고형 결절이고 여기는 이제 관유리 결절이거든요. 좀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수술을 이번에 하지 않고 발견이 늦게 됐으면 이 고형 결절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여기를 다 채워 나갔을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발견이 됐으면 이제 엽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전 단계에서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그래서 그보다 좀더폐 절제 범위를 축소해서 수술하면 해도 완치되는 데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을 때는 폐 기능을 또 충분히 더 보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장점이

0: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먼저 폐의 구조를 살펴보며 장점을 찾아볼까요? 기관지를 중심으로 오른쪽 폐는 세 개의 여부로 구분되고 왼쪽 폐는 두 개의 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옆들은 다시 모두 10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폐암의 표준적인 수술 방법은 폐암이 발생한 폐엽을 잘라내는 폐엽 절제술입니다. 하지만 암의 크기가 작고 말초 부위에 있을 경우에는 쇠기 절제술을 시행해 되도록 폐를 적게 절제합니다. 또한 병변의 위치가 가운데에 있거나 쇠기 절제술이 힘든 경우에는 부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암 조직이 기관지 또는 중심 혈관에 있으면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합니다. 잘라내는 폐의 크기는 수술 후 환자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적게 잘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수술팀이 분주합니다. 먼저 3차원 내비게이션 영상을 통해 암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는데요. 폐를 가능한 적게 자르기 위한 노력입니다. 영상 검사를 동원해 위치를 잡고 나면 염색약을 주입합니다.
0: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 절제할 종양에다 딱 염색약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내시경 카메라 넣었을 때 이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절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좌측 폐는 상엽과 하엽으로 나뉘는데 종양의 위치는 상엽에 있습니다. 엽을 다 절제하지 않고 최대한 적게 잘라내기 위해 종양을 찾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종양 주변을 염색약으로 표시합니다. 그다음 흉관경을 이용해 좌측 폐 상단으로 접근합니다. 쇠기 절제술을 통해 간유리 음영이 있는 부분만 잘라내고 수술장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의뢰합니다. 절제면 주변에 암이 발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절제하지 않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흉관경 카메라를 이용해 미리 염색해둔 암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 수술 도구를 이용해 쇠기 모양으로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0: 좌측 상엽에 있는 종양을 쇠기 모양으로 절제를 한 거거든요. 여기가 종양이 있는 자리. 여기는 제가 지금 사인펜으로 표시한 자리. 지금 이렇게 알고 만지면 만져지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직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간유리 음영의 특성입니다.
1: 결절에 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술 중 병리과로 조직을 보내는데요. 조직을 냉동하는 방식으로 간이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수술 중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를 확인한 후 수술의 범위를 정합니다.
0: 근데 캔서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 있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80% 암으로 의심되는 상황. 예정했던 대로 구역만 잘라내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전체 폐 기능의 약 15% 정도만 제거하고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폐를 적게 잘라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는데요.

0: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상처를 적게 하면 수술 직후의 회복이 일단 빠르고 여러 합병증으로부터도 잘 피해갈 수 있고 수술 직후의 회복이 좋아야 결과적으로 장기 생존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절개를 적게 하는 것이 회복과 장기 생존에 양쪽에 다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폐를 또 적게 잘라내는 것도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다면 어떤 폐결절이 폐암이 되는 걸까요? 폐결절은 음영이 보이는 차이에 따라 순수 간유리 음영, 부분 고형결절, 고형결절로 나뉩니다. CT에 나타나는 결절의 모양이나 음영을 보면 폐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결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절 중에서 바늘 모양 같은 층상형이거나 부분 고형 또는 공기나 기포 모양이거나 늑막을 침범한 음영 등은 암의 가능성이 높은 결절입니다. 폐결절은 보통 크기에 따라 관찰 주기가 달라지는데요. 6mm 미만이면 1년 후, 6에서 8mm라면 6개월 후, 8에서 15mm 사이면 3개월 후 추적 관찰을 하고요. 만일 15mm 이상이면 암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시작하거나 외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간유리 음영 결절은 폐암의 씨앗인가요?
2: 모든 간유리 음영이 폐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경험을 보면 대략 한 30에서 60% 정도는 한 2, 3개월 후에 추적 관찰을 해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시적 염증에 의한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간유리 결절의 경우에는 전암성 병변이나 또는 최소 침습 선암 또는 제자리 선암 등을 의심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감별 진단으로는 과거 염증을 알아서 생긴 국소 섬유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간유리 결절이 다 폐암은 아니고 아니지만 이제 일부 폐암인 간유리 결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 검진에서 폐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중 30감년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 한 갑씩 30년이면 30감년이 되는데요. 30감년 이상일 경우 폐암 발생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CT 검사를 한 결과 조기 발견률이 3배나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폐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흡연력이 30감년, 하루에 한 갑씩 30년 정도 이제 흡연한 환자들이 포함이 되고 나이가 이제 중요한 인자인데 나이가 54세에서 74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0: 익산에 살고 있는 심양섭 씨. 서둘러 가을거지를 하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폐암 검사를 위해 입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3: 작년에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그 시술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여겼는데 올해 또 다시 한번 궁금해가지고 찍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크기가 컸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뭐 암으로 판단된다고 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4: 야, 무 잘 됐지. 아버지도 이렇게 무같이 이렇게 동글동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5: 운동도 잘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4: 아빠는 잘할 거야.
0: 심양섭 씨는 국가 암 검진 덕분에 폐결절을 찾아냈는데요. 암일 확률이 높다 보니 가족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6: 5개. 그 단어가 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암이든 두렵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폐암이었을 때 뭐 생존율

0: 몇기 거의 발견됐을 때 기수 뭐 이런 걸 보면 사실 찾아보면 폐암이었을 때 전이의 여부가 가장 두렵고 폐암은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아빠가 이제 들고 갈게.
2: 저 안에 풍덩이 있어.
1: 오, 노을 좋다.
3: 최종 검사를 위해 입원한 심영섭 씨.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4: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조금 이상이 있다고 그냥 우습게 알았다니.
1: 증상이 하루에도 그렇게 끓지도 않고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CT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올해 좀 커졌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커지는 게 좋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선생님이. 근데 어차피 빨리 발견했으니까 이제 좋게 생각을 해야죠.
5: 잘 돼야지.
4: 그럼 잘 돼야지. 우리 딸 아들 생각하고 마누라 생각해서 잘 돼야지. 그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5: 지금 제 바람은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암이어도 수술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3: 암 사망률 1위의 폐암. 평균 10명 중 3명만이 5년 이상 살 수 있는 악명 높은 암입니다. 한경희 씨 역시 처음 진단을 받곤 충격이 컸습니다.
6: 폐암 진단 받고는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집에 와서 몰래, 예? 오시고 저의 그 같은 뭐, 가지고 있던 뭐, 이제 유품들이라 그럴까? 그걸 전부 다 갖다 모르게 다 버렸어요. 폐암은 정말, 폐암 걸리면 거의 죽는다가 많습니다. 솔직히 생각하는 게.
3: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앞둔 그는 김홍광 교수의 말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6: 교수님께서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더 열심히 운동하고.
3: 매일 조금씩 걸었고 등산도 했습니다. 숨차는 것이 줄어들자 달리기도 시작했습니다. 흡연과 스트레스로 괴롭히던 몸을 돌보고 수술로 무너진 몸을 회복하면서 그가 뼈아프게 후회했던 것이 있습니다.
6: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꼭 받아라. 1년에 한 번씩. 그 수법밖에 없어요. 폐에 그 뭐라 그래, 일반 그 촬영, 폐 촬영,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CT를 꼭 찍어라.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담배는 끊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 검사 결과 심양섭 씨는 폐암 1, 2기 정도로 예측되어 다행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의 바람대로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을까요?
1: 수술장에서 이제 특별한 소견이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하협 절제술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또 동시에 림프절 절제술을 해서 전이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면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경내과에서 정확하게 쟀을 때 4cm보다 크게 되면 예상한 대로 2기에 해당할

0: 것으로 예측이 되고 2기부터는 추가 이제 예방적 항암 치료를 또 해야지 됩니다.
1: 수술 방법은 흉관경 수술로 가슴 옆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넣어 수술을 시작합니다. 환자는 흡연 30년, 흡연력 45감염으로 인한 폐기종과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소견이 같이 있는데요. 2021년 국가검진에서 우측 하엽에 2.6cm 결절 음영을 발견했고 22년 검사에서는 3.8cm로 커진 것을 확인했으며 림프절도 약간 부풀어 있습니다. 결절의 형태도 매끈하지 않고 면이 울퉁불퉁하지만 다행히 결절이 수술하기에 어렵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흉관경 수술로 가슴 옆으로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넣어 수술을 시작합니다. 환자의 경우 수술 전 검사에서 암이 확인되었으므로 결절이 있는 우하엽 전체를 잘라냅니다. 전이의 위험이 높은 주변의 림프절까지 제거한 뒤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30년간 하루 한갑 반의 담배를 피워온 심양섭 씨의 폐. 거뭇하게 변해 있고 여기저기 섬유화와 폐기종의 흔적이 보입니다. 암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면 절단면과 중향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고 결절이 있는 폐를 잘라 밖으로 꺼냅니다. 암을 포함한 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0: 이분은 이제 임상병기는 2기에 해당하고요.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종양이 크기가 5cm였기 때문에 2기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치료지 침상의 2기는 수술만으로는 우리가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기가 좀 섣부르고요. 수술에 추가로 예방적 항암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었던 한경희 씨. 5년차 정기검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해 전이나 재발, 폐기능 등을 살피는데요. 환자에게는 늘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0: 다행히 뭐 지난번도 검사 결과가 좋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검사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요. 폐기능도 뭐 수술한 것 치고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지금 양호한 편이거든요.
1: 한경희 씨는 5년 전 우측 하엽과 중엽에 10cm의 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0: 수술하신 지가 이제 2017년 11월 8일날 입원해서 9일날
2: 했죠. 네.
0: 그래서 이제 만 5년 다 되셨어요.
2: 예, 예.
0: 5년째 검사에서 이제
2: 네.
0: 검사가 이상 없기 때문에
2: 네.
0: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잘 완쾌하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2: 네, 네.
0: 축하드립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뭐 교수님 덕택으로
0: 네.
2: 네. 네, 된 거.
0: 환자분이 잘 쫓아와 주셔서
2: 네,
0: 네. 네 차례 항암 치료. 네. 그래서 마라톤으로 치면
2: 네.
0: 5년 네, 긴 마라톤 대장정이
2: 네.
0: 결승점에 딱 사고 없이 잘 도착하신 걸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2: 예, 아유, 정말 저도 감격입니다.
0: 그러는 사이에 제가 보니까 만 65세로 수술을 시작하셨는데
2: 네.
0: 70승도 됐어요.
2: 만 70입니다. 예, 맞습니다.
3: 네. 5년 완치 판결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정말 기분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정말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1: 폐암은 우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0: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암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에게 어떻게 하면 조기 발견이 가능할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암을 대하는 슬기로운 자세를 물었습니다.
1: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폐암이라는 병을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똑같은 폐암이라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이 됐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반면에 진행된 폐암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많은 수술 방법,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치료 기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폐암이 상당히 이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환이고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이제 폐암의 이 생존율을 어떻게든지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걸 먼저 교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금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도 폐암 검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폐암 검진에 참여하셔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0: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6: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0: 눈이 돌아가게 빨리 속도 경쟁이라도 치르듯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존재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1: 웃음소리, 이야기소리, 애들 장난치는 소리, 또 구슬치게 하는 소리가 왁작샥샥 시끄러웠어요. 낮에는 밤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가 그리고 저기 무거워가기도.
2: 맞아.
0: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나무에 의지해왔는지 헤아리기조차 버거운 시간이 응축된 곳.
3: 하나의 소우주 같습니다. 소우주.
0: 늙고 큰 나무, 노거수에 푹 빠져 사는 박정기 씨 이야기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기획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고려한 바둑판식 격자 설계로 넓은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4: 나무를 복칭해서 차에 실어서 식재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
0: 박정기 씨의 본업은 조경 전문가.
5: 나무가 이사 가는 거네요, 그러면?
1: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시집 가는 거.
0: 도심 한복판에서 자라던 배롱나무. 바지 뻗을 공간이 모자라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땅 밑으로 한껏 쇠력을 키웠던 뿌리, 거머쥘 흙까지 통째로 옮겨줍니다. 나무가 시집 온 곳은 외곽의 산업단지. 먼저 살던 데보다 공간이 넓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조망 마무리는 사람 손이 꼭 필요합니다. 나무를 시집 보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연에게 맡겨야겠죠. 새로 온 곳에서도 잘 자라길 바랍니다. 박정기 씨의 댁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싱그러운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아내였습니다.
6: 우리 마당이 좀 반음지예요. 햇빛을 보려고 계속 키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예요, 지금. 솔아빠!
7: 어?
6: 일 좀 와봐요. 저 호박나무가 앞쪽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부들레아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봉오리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바빠도 앞에 있는 가지만큼은 좀 잘라주세요.
7: 안 자르면 안 될까?
6: 안 돼요. 어.
7: 가지를 자르면 잎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데.
6: 아니요. 옆에 있는 꽃도 같이 사라져.
0: 아내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호박나무가 부들레아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던 건 사실이니까요.
7: 사람은 초본 풀을 전공을 했고 저는 나무를 전공했으니까 풀을 전공한 사람들은 섬세해요.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나무를 전공한 사람들은 손이 좀 크다 그럴까요?
0: 숨 쉴 여유가 생긴 정원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더 있는데요. 바깥채를 개조해서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책장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박정기 씨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오랜 세월을 살아 크고 웅장해진 나무, 노거수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온 박정기 씨. 그 뜻에 공감한 이들이 더 있답니다.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일찍이 우리 저 노고수를 찾는 사람들 회원들 문기열 선생님 또 최오선 선생님.
9: 반갑습니다.

0: 함께 노스를 찾아다닙니다.
1: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노차사는 2013년에 결성됐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행선지는 100년도 더 된 고택 화사별서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네. 잘 지내셨죠? 네. 아니요? 다음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려가지고.
3: 시간네요.
2: 네.
4: 너무 멋있다.
1: 현장에서 만난 회원과 함께 고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했지만 회원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은 건 뜻밖의 장소. 연못 가운데 자리를 잡은 배롱나무였습니다. 선비들이 사랑했던 나무. 배롱나무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면 그 자리에 속살이 드러나 늘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선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안팎이 한결같은 군자의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는 배우고 수양하고 사색하는 공간, 이를테면 서원이나 향교에 꼭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김기열입니다.
3: 남에서 오셨고,
5: 네.
3: 창안에서 오셨고.
6: 아, 그렇구나.
7: 화사별서라고, 화사라는 의미는 건축주의 호고, 별서는 농막,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현대어로 바뀌면 화사의 별장, 이게 이제 현대용어로 이제 가장 적합한 거죠.
0: 냉장고부터 차와 땅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땅 속에 흐르는 물이 아니고, 석축을 쌓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듣게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대석을 쌓고 흙을 채웠다는 거지.
1: 연못 가운데 배롱나무는 어찌 살았을까요?
0: 나무는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에 이제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여기를 이제 방지원도 네모난 연못에 둥근 섬에 이렇게 갇혀있듯이 자라니까 생주 환경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그럼 뿌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더 내려가면 물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수중근을 발생시키다는 거죠. 그래서
1: 그 수중근을 살펴보기 위해 나무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연못 속 배롱나무는 전통 정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사례입니다.
4: 와, 세상에. 저 처음 봐요. 태어났어. 올챙이다.
3: 올챙이 아닌데 이게
4: 뭐야?
1: 올챙이가 있다는 건 수중의 생태계 역시 온전하다는 얘기.
0: 100년을 훌쩍 넘었죠. 150년 전수로 보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어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번줄기가 죽고 땅속 뿌리가 올라오고 또 그게 죽고 나면 또 올라오게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서 여러 주기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지. 이것도 또한 적응이고 생존 전략이 아닐까.
1: 그렇게 100년 넘게 나무는 한철도 빠짐없이 꽃을 피우고 또 피웠습니다. 옹색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함을 잃지 않는 나무에게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최근엔 전기 모니터링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활동 초기엔 발견의 기쁨을 자주 맛보았다고 합니다.
0: 제보를 받고 갔을 적에 제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수축을 보고 날짜를 특정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마음이 설레죠. 그 사람들은 제보를 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사롭지 않은 나무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1: 범상치 않은 기운. 그래서 남다른 품격을 지닌 한 그루의 나무를 찾아갑니다. 이 나무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우뚝 솟았다고나 할까요? 멀리서 보아도 웅장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왠지 모를 기운에 두 손이 절로 모이는데요.
8: 적어도 나이가 다 500년 이상 되었잖아요. 그럼 그

0: 적어도 뭐 우리 한 10대조 이상의 선조를 만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참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홀로 이렇게 나무가 대판 한 가운데 있으니까 바람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게 자라는 것보다 넓게 자라는 거는 맞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실제로 이 나무 가지 폭이 40m예요. 근데 우리 강한 바람이 왔을 적에 나무에 뿌리채 뽑히기 때문에 당신의 줄기를 내려놓고 버팀목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아주 경이롭습니다.

0: 나무는 그저 살기 위해 애써 길러놓은 가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위로 자라는 본능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응했기에 이토록 보기 드문 풍경을 만들어냈으니 그 지혜에 감복할 따름이죠. 말이 500년이지 그게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조선왕조가 세워졌다가 흥망성쇠를 거쳐 쓰러진 시간이 500년. 사계절이 500번 바뀌는 와중에도 나무는 거기 처음 굳이 이 자리를 정해놓은 이들의 뜻을 헤아려 왔답니다.
1: 그래서 예전에는 액땜했다 하는 액, 그 다음에 뭐 우한,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바람을 통해서, 물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길이 되는 저 동쪽을 숲으로 막았어요. 1차 대구 차단하고 여기 있는 대나무를 심어서 또 바람이 바로 이렇게 마을로 부르닥치지 않도록 살짝 완충하는 역할을 해요. 항공사진을 놓고 보면 덜판 한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마을과 마을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마을 뒤는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뭐 과학적으로 측량을 해서 위치를 정해서 심은 것처럼 이 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 구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0: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이야기가 들을수록 새록새록합니다. 한데 노거수는 박정기 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이 일이 그토록 즐거운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2: 똑같아요? 네.
1: 고향 마을에 큰 대나무 있었는데 어렸을 적 추억이 생각나고 그럼 제 나이 또래에는 다 노거수 아래서 자라고 놀고 낮잠도 자고 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노구수 아래 오면 뭐 어릴 적 추억이 우선 떠오르죠. 빨갱이의 기쁨 이런 게 안 빠지들면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노구수를 찾는 일 아니고도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상에 스포스 나서 노고수 공간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힐링이 되고 마음이 푸근하니까.
0: 나무가 좋아 3대째 조경업을 하는 박정기 씨는 그렇다 치고 이 나무와 동고동락하며 평생을 함께 보낸 분들은 어떨까요?
1: 어떻게 오셨습니까?
3: 땅땅 놀러 안 오시면 그 놀러 어떻게 뭐 하지 또 없고 네. 아 자전치 샀나.
1: 아 어머니 너무 고우십니다.
3: 고기는 늘 자주 가는 사람은 고기는.
1: 아이고 뭐 할머니 우리 마을에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3: 오래됐어요.
1: 언제 시집 왔습니까? 몇 살 때 시집 왔습니까?
3: 17살 무소 갖고 시방 90이 개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아.
0: 건강한 모습 참 뵙기 좋네요. 나무 그늘을 찾아온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데요.
3: 오빠는 다 하고 오디에 따다 오디.
0: 검붉은 오디를 한 움큼 따오셨어요.
3: 이 종이다. 잡수죠.
4: 귀한 건데.
3: 잡자가
4: 따라.
3: 아이고 넓어이.
1: 애터지게 따와서 너무 나주비 못잡니까 어머니.
3: 난 따문데요.
1: 네?
4: 난 따문서. 손에도 다 묻었다.
1: 여기 옛날에 모여서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랬습니까? 뭐
3: 그래야지. 군대매가 타는 기라 오면 저 며리 저런 걸 데려갖고

0: 얼마 탔다고 7월 달 중간 되면 군대 타고 여기서 막 뜯고 먹고 그랬는데.
1: 요즘 나는 요새는 이제 해관이 좋은 게네 해관에 있고 아, 옛날에 요 많이 왔거든요. 예. 그냥 우리는 거느라고 이제 거느라고.
2: 그늘 심터가 제일 큰 역할이었고 예. 백중날에 잔치하고 놀았고 예. 그다음에 세시맹절에 당산제 제사 예. 지냈고 그런 예. 말씀입니다. 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0: 안 했어. 한번 하세요.
2: 할까요?
0: 한번 해보죠.
2: 박수 치면 할게.
1: 자, 진작.
2: 호박은 늙으면 맛이 나 좋고요. 영감은 늙으면 보기만 싫다.
0: 맞다. 딱 맞다, 이거.
2: 딱 맞죠?
0: 노래가 딱 맞으니까. 거짓말이 없어. 호박은 늙으면 다는데, 사람 늙으면 보기 싫어.
2: 그렇죠.
0: 보기 싫어.
2: 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아, 맛이네.
3: 500년 느티나무 아래 노랫자락 하나 새겨두고 옵니다.
4: 전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차를 만들었거든요. 예쁜 색깔이에요. 그냥 반하는 거죠. 꽃이 피면

0: 무쌍 사람들의 전통 결혼식을 축하하고 여름 축제 야르퉁을 함께 즐깁니다. 삶을 지탱하는 종교의 힘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티베트족이 세운 무스탕 왕국은 네팔에 통합된 후에도 자치권을 인정받아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스탕은 네팔에 속해 있지만 티베트 성격이 짙은 곳이죠. 고대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로만탕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14세기 티베트 왕족의 후예가 건설한 로만탕은 옛 무스탕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인데요. 1992년부터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한해 입장 가능한 인원을 1,00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전통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이곳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히말라야 깊숙이 자리에 개발의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로만탕 곳곳에는 여전히 순수한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가이드 소남 씨가 특별한 분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따라 나서는 길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걷다 한 집에 들어섰습니다.
1: 맛있네. 암치스라고 하는 우리 왕진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제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0: 암치는 티베트 전통 의학을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1: 집집마다 항상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0: 4대째 암치 일을 이어오고 있는 릭센 왕갸르 씨의 그야말로 보물 창고입니다. 치료에 사용하는 다양한 약재들이 종류별로 분류돼 있는데요.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서라고 합니다.
2: 내마에만 이렇게 파매지르라.
0: 환자의 증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재와 그 효능이 상세하게 적혀 있답니다.
2: 내가 뭘 하게 되잖아.
3: 딱 봐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2: 야가 이너스잖아. 내마 야가네 따더야. 야가를.
3: 야가라.
2: 인디아.
3: 인디아. 예.
0: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산이네요.
2: 네. 맨날 뭐 내가 데려 나를 맨 주주기 나를 주주기 나를 숨주주기 나를 십주주기 달라.
0: 이웃 마을에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왕진 갈 준비를 하는 릭센 왕갸르 씨. 환자에게 필요한 약재들을 찾아 세심하게 배합합니다.

0: 조제를 마친 릭센 왕갸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약재를 분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1: 우와, 완전 천연 절구네요.
0: 한눈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릭센 왕갸 씨의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것을 물려받은 거라네요.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약재를 빻을 때도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는데요. 약재가 어느 정도 빠지면 천에 한번 걸러준답니다.
1: 와, 난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아, 뭐야? 다시? 곱게.
0: 덩어리진 약재를 다시 절구에 넣어 빻아주는데요.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1: 와, 애기들 분유보다도 더 고운 것 같습니다.
0: 요즘은 전기를 사용해 순식간에 분말로 만들어주는 기기들도 있지만 릭센 왕갸 씨는 약효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말이 된 약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릭센 왕갸 씨가 미리 조제해둔 약을 보관하고 약을 포장하는 곳이라는데요. 포장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사향 노루 가죽을 사용하는 건데요. 약재의 효능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건 역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왕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만탕에서 오토바이로 약 20분 정도 가야 한답니다. 여행 중에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기분인데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오토바이는 트레킹이나 자동차로 이동할 때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줍니다. 초르텐이 나타나는 걸 보니 마을에 거의 다 온 모양입니다. 로만탕 서쪽에 위치한 팅가르는 해발고도 약 4,000m에 위치한 마을로 로왕국의 초대왕인 아메팔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고도가 높아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엔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가축을 돌보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대부분 네팔의 다른 지역인 포카라나 카트만두로 떠난답니다.
1: 완전 전통 가옥이다. 페스텔레. 페스텔레.
0: 먼저 맥부터 짚어봅니다. 병원이 있는 마을이 드물 뿐 아니라 마을 간의 이동도 쉽지 않은 오지이기 때문에 무스탕에서 암치는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2: 아, 차시째 도와도 떼부 숙여 있는 데지 되잖아. 때는 고안이 함서 숙여 있니. 때네 차시지 지금 해도 또 어디로 다다대 면대지지. 꼬꼬지 째제도 니 째제니 뭐 류니니라. 숨째제도 고마.
0: 릭센 왕갸 씨가 진료를 보는 사이 치링 씨의 아내가 서둘러 차를 준비합니다. 버터차를 만드는 건데요. 긴 원통에 뜨거운 물과 버터, 소금 등을 넣고 저어서 만든 티베트 전통차입니다.
2: 그렇지.
3: 제가 항상 먹을 때만 느끼는 건 사골 육수 먹는 기분입니다.
2: 간에 먹은 걸로 하면 애 대사 마 모든 것 대달라. 대 두가 김민현에 두가 포화현에 두가 서시아현에 두가 삼성현에 야 자라 말랑 가서 간에 간제 현하나 와라 때 되면 좀 먹어.
1: 아버님께서 또 이제 집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0: 무스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의 구조로 사다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이야, 이 집이 여기서 제일 높네.
0: 옥상에 올라서자 시야가 확 트입니다. 곳곳에는 타르초가 펄럭입니다.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무스탕 가옥은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장작과 뗄나무 가지들이 쌓여있죠.
1: 어르신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날 좋을 때 이런 나뭇가지들을 잘 모아서 옥상에다 말린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히 건조가 되면 겨울철에 야크 그 대변이랑 함께 뗄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들이 지금 다 진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옥상에다가 쌓아놓으면 비가 올 때 물을 바깥으로 또 내려보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올려놨다고 하십니다.
0: 이 땅의 흙과 나무를 사용해 지은 집에는 무스탕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팅가르에서 로반탕으로 돌아와 다시 여정에 오를 채비를 합니다. 무스탕의 마지막 왕국, 로반탕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오색 깃발이 모여있는 룽다를 찾았습니다.
1: 여정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바람을 타고 멀리 제 기도가 날아가게 우리가 걸고 있습니다.
0: 종교적 의미와 여러 염원이 뒤섞여 휘날리는 룽다엔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듯합니다. 카다에 담긴 저의 소망도 무스탕의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1: 일기리붕이네, 일기리붕. 와, 드디어 본다.

구름 위로 솟아있는 설산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깁니다. 무스탕의 반환점 로만탕에서 나와 남서쪽에 있는 차랑으로 향합니다. 차랑은 어퍼 무스탕에서 로만탕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마을입니다. 무스탕을 여행하는 트레커나 관광객들이 들리는 주요 기착지 중 하나죠. 긴 마니차 벽을 비롯해 마을에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 많은데요. 1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도원은 차랑을 대표하는 건물로 손꼽힙니다.

0: 하지만 제가 차랑마을을 찾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통 결혼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1: 오늘 결혼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2: 네.
1: 오, 친구?
2: 친구.
1: 친구?
2: 네.
1: 이쪽 지역에서 결혼식이 엄청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면?
2: 네.
1: 오.
0: 가이드 소남 씨의 친구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랍니다.
1: 아, 어머님들이 벌써 많으신데요? 가시텔레. 가시텔레. 가시텔레. 가시텔레.
0: 귀마개가 달린 전통 털모자 쉬리띵가에 예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또 보리란 말이죠. 뭔가 이 또 결혼 생활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것 지금 천지입니다.
0: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풍요와 행운을 빌어주기 위한 의식들이 준비됩니다.
1: 야, 오늘이 좋은 날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해물이라고 하는 태양 주변에 있는 무지개가 떴어요. 아, 오늘 이 마을에서 결혼식도 있고 또 뿌자라고 하는 의식도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하늘에서도 축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햇무리가 나타나면 행운이 온다고 하죠.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1: 드디어 신부가 왔습니다. 와.
0: 신부가 도착하면 화려하게 장식한 의식용 화살을 등에 꽂는데요. 이는 신부가 신랑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영의 노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예식이 거행됩니다. 신랑 신부는 전통 술과 볶음 보리가루를 조금씩 찍어 공중에 뿌리며 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후 하객들은 노래를 부르며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이동합니다. 스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 신부가 보리 방석 위에 앉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행운을 빌어줍니다. 무스탕의 전통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 새 사람인 신부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커서 상대적으로 신부에 대한 의식이 많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을 싣고 축복을 받은 신랑 신부가 초에 불을 붙이는데요. 촛불은 두 사람의 결합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반지를 껴주는 것으로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1: 축하합니다.
3: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에서 현대식 결혼만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전통이잖아요. 절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발자국 가고 막 뭐 하고 문 앞에서도 한 십몇 분을 막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괜히 저도 엄청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러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0: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로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피로연이 열리는 장소까지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동하는데요. 길에서 만난 마을 주민에게 카다와 돈을 건넵니다.
2: 진짜 완전 동네. 제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보니까 이 오신 하객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계셨거든요. 그 돈을 지금 이제 저 독보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마을 전체의 축제다 보니까 저런 분들도 이제 돈 챙겨드리고 또 그 위에 카다 올려드리면서 이제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온 마을이 노랫소리로 떠들썩해집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거리로 나와 새로운 부부의 시작을 축하해줍니다. 피로연 장소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들어가기 전 하객들 모두 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회관에 들어서니 노랫소리가 한층 더 커집니다.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네팔 각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 걸음을 한 분도 계시다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 모두들 흥이 절로 나시나 봅니다. 무스탕에서 귀한 재료로 손꼽히는 야크고기부터 다채로운 채소들까지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이 한상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쁜 날이니만큼 음식도 푸짐합니다. 달밭은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맛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1: 고기가 뭔가 한국의 불고기 같이 생겨가지고 가장 기대가 되는데,
0: 고기가 쫄깃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하나 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관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큰 원을 그리며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의식이 아닌 모두의 축제가 됩니다. 신랑 신부는

프랑스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고향인 무스탕으로 돌아온 거죠. 나고 자란 뿌리를 잊지 않은 이들이 있기에 무스탕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0: 네팔 히말라야 산문 지역들을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이 무스탕은 무스탕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날것 그대로의 거친 자연과 그 안에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오직 무스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0: 사랑마을 안을 어슬렁거리며 둘러보는데 골목 안쪽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데려가려는 사람과 버티는 소 사이에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1: 아,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축제. 이 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자꾸 겁을 먹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집에 데려가야 돼서 이렇게 막 끌고 가고.
0: 아침에 공동으로 풀을 먹고 돌아온 소들의 주인이 각자 소를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소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금세 자신의 소를 찾아내는 게 신기한데요. 매일 소를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맡겼던 소의 수만큼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2: 정산하는
1: 날이 다가오면은 지금 보이는 이 울타리에 소들을 몰아놓고 주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소를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은 뭐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 마리에 맞는 금액을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0: 주민들은 한두 마리의 소를 먹이기 위해 초지를 찾아다니지 않아서 좋고, 목동은 소머리로 돈을 벌어서 좋고, 그야말로 상부상조입니다.

0: 여름철이면 무스탕에서는 각 마을마다 야르퉁 축제가 열립니다. 수확을 앞두고 잠시 농사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건데요. 마을에 따라 축제의 형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발 약 3,600m의 짜랑마을입니다. 이 짜랑마을은 지금 야르퉁 축제가 한창인데 지금 저 멀리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오늘은 말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0: 말을 가진 주민들이 여기 다 모인 느낌인데요. 축제에 참가하는 말과 주민 모두 한껏 멋을 냈습니다. 마을에는 넓은 공터가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는데요. 걸어서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두 모이면 다 함께 돌을 줍기 시작합니다. 경기에 쓰는 돌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과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1: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달리는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목표물에다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볶은 곡물가루인 짬바를 뭉쳐서 만든 가축 모양의 똘마와 쉽게 부서지는 빵, 단단한 야크뼈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서 던져도 표적이 작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을 타면서 맞춰야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확인은 필수.
1: 계속 맞추시기는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부셔져야 돼요. 근데 이제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맞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세팅해서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0: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 이번에는 또 실패. 그 와중에 카메라를 맞추셨습니다. 표정 맞추기에 성공하는 선수가 없어 지루해지려는 찰나. 과연 성공일까요? 이번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에 나서는데요. 드디어 성공입니다.

0: 야.
1: 시다다. 탈룽다 아니면 이제 그는 우리 곰보대당 어디 좀 해줘 라니.
2: 기혈해 주스다. 약보 다시 들려 주스다.
3: 다참에게 기다. 염자 시와 돈도와 분동소와 밀라 나자매기.
4: 야, 이제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말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시는데 이 풍경이 뭔가 옛날의 그 유목민족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5: 차랑마을 주민들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야르뜸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유서 깊은 사원 가르곰파로 갑니다. 차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마랑은 작은 마을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스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가르곰파 때문이죠. 가르곰파는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드마산바바가 8세기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원을 찾은 이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사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4: 자, 지금은 구루 림포체 파드마산바바의 생일 축하연이 있다고 해서 가르곰파에 왔습니다.
5: 티베트 달력으로 매년 6월 10일에는 파드마산바바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먼 걸음을 마다 않고 가르곰파를 찾는다는데요. 사원에 도착하니 따뜻한 차를 건네줍니다.
4: 혹시 가장 큰 사원에서 주는 거라 그런지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딱 좋아. 어딜 가나 이렇게 또 항상 차를 주니까 항상 이거 환대받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좋습니다.
5: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가르곰파를 찾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레 들어간 사원 안에는 낮게 읊조리는 스님들의 불경 소리가 가득합니다.
4: 파드마산바바와 관련된 그림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벽화죠. 동상도 있습니다. 파드마산바바 동상도.
5: 본당은 앞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안쪽 법당에 파드마 산바바가 모셔져 있습니다. 파드마 산바바를 본존으로 모신 곰파는 무스탕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준비한 카다를 파드마 산바바에게 바치는 신자들.

파드마산바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티베트 사자의 설을 저술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불경 소리와 북소리가 한데에 어우러져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순수함과 따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다디사만 딱히는 거. 차 부에 어디 부에 대 그런 수는 미쳐 사야지. 수는 미쳐 나네.
1: 네, 다디사만 좀 미모 좀 라데 차도 지랍 좀 봐드리. 제가 지금 믹스에 기타 부른 부식. 예. 이모치 차도 그래스.
2: 로만타 의사 선생님. 아. 여기가 무스탕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만탕에서도 오시고 저 밑에서도 오시고 해서 위에서 만났었던 우리 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3: 괜찮아요.
0: 다 먹어.
2: 다 먹어요?
0: 다 먹어요. 괜찮아.
2: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벌써 두 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4: 무스탕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며 파드마 삼바바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사원 밖으로 나오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무슨 줄인가 봤더니 점심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5: 아까부터 배가 너무 고팠어. 어우, 야 얼마나 잘 닦아주셨으면 눈이 부신데. 도레.
6: 도레이란.
4: 우리네 절밥처럼 사원에서 준비해준 달밭입니다. 쌀밥과 달커리, 채소볶음까지 모두 먹음직스러운데요. 신기하게도 고추를 나눠주시네요.
5: 요지지.
4: 식사 장소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만 원입니다. 다행히 동자스님들 옆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7: 이게 밥을 바로 비비면은 손이 화상을 입고 이렇게 차가운 애들이랑 같이 비벼줘야 됩니다.
4: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달밭을 자주 먹다 보니 손으로 먹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5: 미소차.
7: 어제 손톱을 자르기 잘한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항시 손톱을 잘라줘야 됩니다. 언제 손으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4: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그들의 따뜻했던 미소와 맑은 눈망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반건호라고 합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에서 일을 한 지가 올해로 40년 차인데요.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영어로 보통 ADHD라고 부르죠. 병명이 처음 생길 때는 아이들한테 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릴 때 생긴 ADHD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형적인 성인 ADHD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업이나 뭐 상황 등을 약간 사례와 다르게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매우 애틋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고시에 붙는 대로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남성이 한 2년에 걸쳐서 독서실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독서실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여자도 남자의 성실함을 믿는데 혹시 자기가 모르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 결혼이 해도 좋은 결혼인지 궁금해하면서 진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인 것은 맞는데 과거 어릴 때부터 산만한 특징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기부에서 말이죠. 근데 산만하다고 해서 행동이 부산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책을 펴고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계속 같은 페이지를 본다든가 또 보고 있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공부랑 상관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라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조용한 ADHD라고 부르는 유형의 ADHD였습니다. 기질적으로 굉장히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치료보다는 그 주의 집중력을 개선하는 약물을 사용하였고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합격하였고 또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환자는 지금도 ADHD 약물은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 후반의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젊을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촉망받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병원을 찾은 이유는 그 당시에 학과장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자기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과장이 되니까 이제 학과에 관련된 회의도 많아지고 또 대외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다는 거죠. 학과장이 된 후에는 계속 늦게까지 그 학교에서 준비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제대로 되질 않아서 혹시 내가 조기 치매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또 회의가 많아지면서 힘든 것 중에는 차분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자주 들락거리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손발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원래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자기 연구하고 할 때도 빨리 마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했었는데 학과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운동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말도 많이 하는 편인데 대학 본부나 또 큰 회의에 가서는 자기가 남의 말을 자꾸 잘라먹는다는 주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면담도 하고 또 치매 관련 검사도 물론 했는데 치매와는 전혀 무관했고요. 이분은 지능이 아주 높고 에너지가 많아서 학과장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즐겁게 지냈습니다. 다만 전에도 자기 연구는 잘 했지만 일상에서 뭐 물건이나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또 논문 마감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였는데 학과장이 되고 나니까 또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이런 조직화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ADHD 진단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약물 치료도 했고 또 이런 성인 ADHD의 생활 개선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서 차츰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대학의 학과장 업무 보조를 위해서 조교를 신청을 했고 또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스케줄을 챙긴다든가 하는 것들은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부학과장제를 신설해서 또 업무 일부를 좀 분담하고 하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학과장을 하시는 동안은 열심히 이제 약물치료도 했고, 그리고 성인 ADHD 행동개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 또 그런 그 일정을 챙기는 일들, 또 자기 시간 관리하는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외래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연세가 많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61세 때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저희한테 오기 얼마 전에 이제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자녀들 중에 이제 미혼인 따님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거는 따님이 우리 엄마가 이게 치매가 오는 게 아니냐, 아니면 성격이 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검사를 원해서 방문하셨는데, 예, 원래 어머니가 다혈질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고 또 집에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매일 나가서 또 사들이고 해서 아주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쇼핑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살림에 필요한 뭐뭐뭐를 사오도록 부탁을 하는데, 막상 사와야 되는 거는 잊어먹고 쓸데없는 걸 자꾸 사가지고 오니까 딸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잔소리를 하면 엄마가 이제 벌 화를 내고 싸움이 되고요. 따님이 어릴 때도 엄마가 자식들한테 잔정을 주지 않고 챙겨주는 게 없어서 섭섭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똑같거나 심지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따님하고 또 두 분 사이에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분들이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주민들, 그리고 뭐 경비 아저씨들하고도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딸이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어떤 특징이 모두 드러나는 복합형 ADHD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약물치료에 매우 반응이 좋았고요. 이제 약물치료하면서 내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방해가 된다는 걸 좀 인식하게 되셨고, 또 물건이나 또 음식재료 사드리는 것도 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체크해가면서 구입하게 되면서 뭐 딸하고 사이도 훨씬 좀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평생 머릿속에 이렇게 항상 구름이 꽉 껴있는 것처럼 뿌옇게 살았는데 약물 치료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분들은 다 내가 ADHD다라고 오신 건 아닌데, 그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아주 전형적인, 약간씩의 유형은 다르지만 그런 ADHD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ADHD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례에서 나왔듯이 어떤 주의력 문제, 또 과다행동 문제, 충동성 문제라는 세 가지 큰 영역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력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고시 준비하던 그 젊은 분처럼 학업이나 업무에 집중이 어렵고 그 과제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학과장님처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또 할머니 사례에서는 이 시장이나 마트나 뭐 요즘에 이제 어떤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물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산만해져서 내가 사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엉뚱하게 사게 되는 거죠. 또 과다 행동이라는 것은 차분히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를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과장님 사례처럼 학과장 되기 전에는 편하게 사셨는데 이제 학과장이 되니까 회의도 많고 모임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주 그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충동성이라는 것은 할머니처럼 불필요한 쇼핑을 반복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학과장님 사례처럼 차례를 기다리기가 힘들고 또 남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거나 먼저 대답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떠 있는 간단한 성인 ADHD 선별 검사를 본인들이 하고 내가 ADHD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설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건 아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성인 ADHD를 선별하기 위해서 만든 Adult ADHD Self Report Scale, 줄여서 ASRS라는 검사의 한국판인데요. 오늘은 좀 더 간단한 선별 검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ADHD 증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검사는 그 네덜란드의 성인 ADHD 센터에서 개발한 검사고 네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항은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입니다. 누구나 당황되거나 초조하면 안절부절하는 게 당연한데 이 문장에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게 있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종교 활동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극장이나 술자리에서도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주 차분히 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탁자 밑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꼬고 있다든가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든가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꼼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특히 어린아이들 경우에 이 꼼지락이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자꾸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장난을 걸기도 하고 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꼼지락은 어린아이들의 ADHD의 대표 증상 중 하나인데 이게 어른이 되면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안절부절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게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머릿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초조하고 조바심 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항은 항상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입니다. 아이들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길 때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어른이 되면 그런 몸싸움을 하지는 않지만 말로 화근이 되게 만듭니다. 어찌 보면 말이 주먹보다 더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가감없이 내뱉어서 오해를 사거나 또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왕따나 은따가 될수 있습니다. 자기가 왜 따돌림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면 더큰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할머니도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그분은 머릿속에 항상 뿌옇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환자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개가 낀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행동이 앞서는 이유가 항상 머릿속에 뭔가 꽉차 있고 생각이 넘치다 보니까 또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는 평생 머릿속이 간질간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입니다. ADHD 환자나 가족들이 종종 혼동하는 게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 좋아하는 뭐롤 게임을 한다든가 게임 유튜브를 본다든가 할 때는 몇 시간씩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잘 하는데 이게 무슨 집중력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시는데 집중력 장애라는 게 집중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때와 장소에 적절하게 필요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롤게임을 몇 시간씩 몰입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내일까지 회사에서 기획안을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는 미루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문제가 되죠. 아까 그 고시 준비하던 사례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했고요. 이렇게 집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결과는 대개 미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누구나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때 최대한 마감 날짜 직전까지 미루다 미루다 벼락치기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찌 보면 이렇게 미루는 이유 중에는 평소에는 집중이 잘안 되는데 마감 하루 이틀 전에는 뭔가 집중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같은 게확 쏟아져 나와서 과제를 완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룰을 알아 놀다가 마감 전에 밤새고 후다닥 하다 보면 또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재미가 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계속 항상 반복된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 검사로 ADHD를 확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선별검사에서 ADHD를 의심이 든다면 또 병원을 방문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우선 성인인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생기는 병이 계속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인의 역사를 자세히 청취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집중력이나 자기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라든가 빈혈이라든가 또 고혈압 문제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력 검사, 성격 검사, 지능 검사 등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정신 건강을 깊게
탐색하기 위해서 전문의

우리의 면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깊게 탐색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ADHD는 어릴 때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처음 병원을 방문한 경우라면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ADHD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ADHD 문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성인에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ADHD는 깊이 숨어 있고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외에도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속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깊게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는 매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게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ADHD 증상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어릴 때부터 일관되게 계속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DHD를 겁내고 숨기고 뭐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성인 ADHD 시리즈를 통해서 ADHD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나면 ADHD와 함께 더불어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산봉우리들이 포근히 감싸는 작은 시골 마을. 알록달록 담화들이 정겨운데요. 이 마을은 명물은 따로 있다?
1: 그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을이 많이 발전을 했지요. 박대현 위원장님을
2: 박대현씨요. 네, 종이시에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0: 어디선가 마을

0: 그래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틀림없이 나타난다. 마을 마당이 내 집 앞마당이요.
1: 평소동
0: 내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동해 번쩍 마을의 공식 일꾼. 그의 바쁜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동해시 북삼동 분토마을.
2: 조심히 내려가요. 저 사다리 세우면 되겠네. 누가 내놨나 저 사다리를. 내려간 김에 아주, 아주 비고 와줘.
0: 박대현 씨의 진두지 유하에 봄맞이 청소가 한참입니다.
3: 우리가 마을에서 이거 뭐 명절 밑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0: 마을 곳곳을 깔끔하게 청소하는 주민들. 농사일로 집안일로 다들 바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 박대현 씨의 추진력이 없었다면 힘들었죠. 돈 받고 하는 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지만 내가 사는 마을, 내가 가꾼다 그 마음 하나로 솔선수범하는 전직 통장, 현직 마을 영농법인 조합장 박대현 씨입니다.
2: 뭐 찍게 필요 없어. 우리 맨손으로만 하는 거지. 길가에도 내가 많이 줍지. 우리 집안에 있는 쓰레기도 보기 싫은데 바깥에 내놓으면 더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길가에 쓰레기 쌓이고 이런 게 없지. 깨끗하지. 바람 마불어가지고, 우리 마을이 또랑에 보면, 소화천에 보면 깨끗한데, 고기가 뭐 살고 하는데, 바람만 불면은 골이 좁다 보니, 농사용 비닐, 뭐, 쓰레기 가끔 날려요. 날리는 건, 가끔 주워줘, 이제.
0: 마을 청소 말고도 신경 쓸 일 많죠?
2: 저기, 저 밑에, 저 한 100m 내려가면 돼요. 나무에 있네요. 엄청나잖아, 나무가 이게.
0: 우뚝 솟은 커다란 느티나무 나무는 분토 마을의 상징. 한눈에 봐도 오래된 수명의 나무임이 짐작이 가는데요.

0: 동네 사람들의 쉼터이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1: 700년 된 수련이죠.
0: 700살? 엄청난데요?
2: 예, 막대입니다. 여기 내가 여기 대나무 여기 정자에 와 있는데, 이야 이거 큰일이야 이거. 야 봐봐요, 여기 하나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예, 아 예, 알았습니다. 예.
0: 아이고야, 이를 어쩐답니까? 나무가 어디 안 좋은가 봅니다.
2: 700년 된 게 생각해 보세요. 700년 된 게 이게 사람이 이걸 보존해야 되는데
0: 자식을 대하듯 애끓는 마을. 마을의 모든 것이 그렇죠.
2: 예전에는 여기 눈동굴에 그 뭐 가루가 나와 가기 뿐 뭐 하얀 뿐이 나와 가지고 긴 흙이 이게 왜 분토 맞다 이게 여기 이거밖에 없어. 안만 뒤져도 안 나와. 이어서. 그러구나. 예. 이게, 우리 마을에 이게, 이걸 갈면은 이게 이제 분이 되는 거, 이렇게. 허이처럼 이렇게.
0: 마을의 흙조차도 애정이 남다른데요.
2: 이게 우리 마을의 분토가 이제 유래된 것 같아, 이렇게. 허이 녹아, 이봐요. 아, 근데 내가 여기 비 왔을 때, 여기 이제 비에 이제 흙이 내려와가지고, 흙을 청소하러 왔는데, 삽이 딱 뜨면 들리잖아. 자르기 막. 붙어가지고 탈이 쫙 붙어가지고
0: 마을 이름이 바로 흙에서 유래됐답니다. 분처럼 고운 흙.

0: 갑시다.
1: 여기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바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웃 어르신께.
0: 여기가 지금 노인네 뭐야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불편해 몸이. 몸이 불편해서 청소 같은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2: 아휴, 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분토마을 봉사단이 떴다.
3: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함부로 해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2: 85세 어르신도 봉사담은. 박대현 씨가 이 봉사단의 단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집 청소나 수리 등 도움을 주고 있죠. 마을에 함께 사는 이웃이니까요.
0: 아, 기분 좋죠. 되게 기분 좋죠. 내 마음은 청소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2: 그럼요. 그럼요. 과연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야, 제법 정리가 잘 됐네요.
0: 아우, 깨끗하다. 혼자 하기 힘들면은 동사무실에 도움을 구하세요. 동사무실 전해가지고. 우리 불토 마을은 모든 게 합이 잘 돼요. 동해 시에서는 아마 가장 합이 잘 된 마을로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2: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
4: 형님!
5: 어! 왜 와서?
4: 아니, 올해 농사를 처음 짓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형님이 가서 좀 도와줘요.
5: 아, 이거 농사는 하루아침에 그 배우는 게 아니야.
4: 이제 고생인데, 이제.
5: 그럼 한번 가봐. 그럼 네, 뭐 알려줄 테니까.
2: 네. 오늘은 박대현 씨가 이웃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주말 농장을 위해 밭을 정리해야 한다고요?
4: 이거 이런 건 그냥 트랙터 못 지나갑니까?
5: 안 돼. 이거 다 밭에다 펴놔야지. 이래 놓으면 이거 우타로 저 트랙터 친단 말이야.
4: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펴요?
5: 그렇지. 그냥 이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훌 뿌려 놓으면 되지 뭐. 이런 훌 뿌려놔.
4: 아, 이거 일이네. 아유.
5: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게 일이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해놔야지.
2: 마을 공식 일꾼. 만능 해결사라더니 농사는 어째? 아유.
4: 농사 일은 뭐 이렇게 뭐 누가 좀 거들어 다니면서 짬짬이 들어가서 조금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도망가고 했는데 올해는 이걸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잠이 안 와 이거요.
2: 아유, 초보 농사꾼이네.
5: 잡아 댕겨.
4: 에?
5: 잡아 댕겨. 그 뭐?
4: 안 나와.
5: 아유. 내가 하는 말을.
4: 네. 에?
2: 형님한테 한 수 배우셔야겠습니다.
5: 아유, 참 뭐 모든 면에 충실하죠. 대중적으로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런 농사 일은 아주 완전히 빵점이네요.
2: 마을이 잘 사는 일이라면 만능 농사꾼으로 다시 거듭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씨가 진짜 잘하는 일이 있긴 하죠.

0: 당뇨를 체험하는데 막장 체험을 하고 이제 그 자가 체험도 하고 고구마 체험도 하고 모든 체험을 하고 있어서요.
1: 고마 체험단들.
2: 아유 귀여워라. 까꿍. 아유.
1: 얘들아, 니들이 막장을 아니?
3: 자, 지윤아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4: 느낌이 좋아요.
3: 느낌이 좋아요?
1: 막장은 몰라도 놀이인 듯, 체험인 듯 재밌지?
5: 고향이 동해시이면서도 분토 마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분토 마을 하면

0: 살고.
1: 분토 마을을 알리는 1등 공신. 분토 마을이 장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동해시의 도시 재생 사업,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요. 동해시의 많은 마을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을을 새롭게 단장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협동조합 카페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죠. 묵호 원도심 동호지구 책방마을. 과거 묵호역에 인쇄소가 많은 데서 유래됐는데요. 주민들이 운영하는 북카페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수입된 다양한 디자인의 연필들이 전시되어 있는 연필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연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연필, 그리고 특히 디자이너들이나 예술관들이 직접 만든 대형 연필, 그리고 연필과 뗄 수 없는 연필깎이가 있죠.
1: 동해시에 처음 문을 연 박물관이자 묵호의 지역색을 담아낸 문화예술 공간으로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0: 분토 마을이 선택한 것은 장사업. 마당의 장독대들이 빼곡한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막장, 된장, 고추장, 간장입니다.
1: 근데 통통통 소리가 나잖아요. 대충 눌러보면 덮을 시기가 이제 천으로 덮을 시기가 이제 그때 되면 천으로 덮는 거고 이제.
2: 강원도는 막장이죠. 강원도 막장하고 강원도 장칼국수 유명하죠. 강원도 막장은 된장같이 짜둡지 않아요. 짜지 않아요. 짜지 않고 그 구수한 맛이 더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강원도 막장은 구수하고 진한 맛이 특징. 전통 음식 문화를 이어가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보람이 있죠.
1: 강원도 막장은 주로 쌈장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먹죠.
0: 박태현 씨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부인 춘남 씨.
1: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쟤는 적어도 피부가 좋고 얼굴 잘생겨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따랐었는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시집 안 하고 그랬지. 잘생겼어.
3: 나는 진짜 안 만나려고 막 그렇게 쫓겨다녔거든요. 수맛 아니고.
1: 한 4년 따라다니겠다. 내 혼자 일방적으로 4년.
3: 난 몰랐다.
0: 이야, 두 분의 연애담을 듣다 보니 어느새 막장 완성. 만드는 건 금방이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한 6개월 이상 숙성이 되어야 먹을 수가 있답니다.

0: 잘 익어라. 어? 그런데 그 장은 다 익은 건가요? 뭘 하시는 건가요?
1: 이제 이거 45일 됐어요. 간장하고 그 된장하고 가르기예요. 간장하고 분리시키는 거지. 간장, 된장 분리 작업.
0: 작년 말에 담근 장인데요. 4월쯤이면 된장과 간장을 분리하는 장 가르기를 해줘야 합니다. 시간이 빚어내는 깊은 맛.
1: 여기서 이제 1년 묵어야 돼요. 간장은 태양에 발효를 시켜, 태양에다. 한 1년 후 되면 간장이 새까매지고 맛이 진짜 감칠맛이 나고 좋아요. 과정이 참 많아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예전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 깊은 맛을 내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참 신기하다.
0: 분토 마을의 장체험과 장류 사업은 농촌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들로 인해 마을이 더 잘 살고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 꾹꾹 담아보았습니다. 이 장이 다 익어갈 때쯤 다시 한번 찾아가 보고 싶네요. 구수하고 깊은 그 장맛 궁금하거든요.
2: 맛있게 잘 익어라.
1: 아이고, 잘 있어. 잘 아무 탈 없이 있으라.
0: 박대현 씨의 집은 울타리 없이 365일 항시 개방. 마을의 장이 익어가는 넓은 마당인데요. 그런데 이 트럭은 뭔가요? 푸드트럭?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되지. 동해시 1호 할아버지 푸드트럭.
1: 이 푸드트럭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그 영업을 해가지고 그 동해시 뭐 작은아마 장학금을 좀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학원비도 좀 주고 또 다른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그래 있습니다.
0: 장사 수익금은 이웃 돕기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부인도 항상 곁에서 돕습니다.
2: 힘만 들어요. 어떤 데는 짜증도 나죠. 진짜 혼자 보내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뒤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하는 거 보니까 뒤에서 또 해줘야 되겠고.
0: 부부는 부창부수죠.
1: 날이 따시죠?
3: 네.
1: 오늘 날이 참 좋네요. 네.
0: 오늘은 마을의 이웃들이 마실 삼아 방문했는데요. 마당 간식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일 잘 도와주십사 하는 뇌물이랄까요?
1: 지금 이제 우리 마을이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민들이 이제 뭐야 힘을 내가지고 단합하면은 최고의 마을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0: 이거 고속도로 주전 부리인데 맛있겠습니다. 모이면 마을 일 의논하기.
1: 요새는 막장, 고추장 이런 게 다 잘 팔려요, 요새.
4: 저번에 가서 한번 봤더니 네. 진짜 마을 막장이
1: 아주 예쁘게 나왔죠.
4: 어머, 반갑더라고.
5: 그치?
1: 우리 마을이 이제 앞으로 나빠질 거야.
5: 짠! 고생들 하십니다. 네.
0: 박대윤 씨의 노력에 괴짜려니 했던 이웃들도 이젠 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됐다죠.
6: 충도가 고향인데 남편 따라 시집을 이쪽으로 왔어요. 저희들도 여기 뭐 고향이랑 마찬가지 거의 뭐 30몇 년을 살았으니까.
3: 진해에서 신혼생활

0: 생활을 하다가 얘 아빠 이제 근쪽이라 발령을 받아서 동해 이람대 쪽으로 왔어요. 1년만 살다가 고비를 잘 넘기고 다시 진해로 가리라. 얘 아빠랑 다짐하면서 울면서 올라왔는데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처에 바다, 조그만한 바다 있죠? 산 있죠? 무릉계하고 산이 있죠?
1: 한 10년 가까이 이제 정착을 해야죠. 군토마을 제일 막내예요.
2: 아, 군토마을 막내.
1: 새댁이에요. 아직도 60이 됐는데. 새댁아, 새댁아 그래요.
3: 작게나마 응원과 힘을 보태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마을 일이라면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박대현 씨.
4: 잡아. 손 잡아야지.
3: 이해해 주는 고마운 아내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죠.
5: 바라는 게 있다면 일을 좀 줄이고 지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쉬어서 가면서 서로 이제 뭐 구경도 다니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땅을 자그맣게 사서 이제 예쁜 집 하나만 이렇게 지어주면 해준다고 해준다는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안 해줘요.
2: 왜안 해주셨어요?
6: 땅이 없네요. 땅 하나 사면은 여기 말고 자그마한 땅 하나 사면 아주 예쁜 공주 집을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요.
3: 언젠가 마을 일에 힘이 붙이는 날도 올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죠. 그의 고군분투는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7: 정치 고기.
6: 아, 우리 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아마 동해시를 떠나서 용동 지역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최고의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3: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지는 그날까지

0: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은 구경하러 와요.
1: 야,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죠? 네 번째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1: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캥거루의 육아일기.
1: 오호, 오호, 오호.
2: 나 줄넘기 한 번도 안 틀리고 100번 할 수 있어.
3: 난 1000번 할 수 있어.
4: 탱구는 만 번도 할 수 있거든.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2: 어?
5: 줄넘기는 에그 박사가 제일 잘한다고.
2: 에그 박사님! 에그 박사님이 아니라 에그 캥거루인데?

0: 아기 띠가 뭐예요?
1: 엄마들이 아기를 안아줄 때 쓰는 거야.
0: 시기에 저도 해오면 안 돼요?
1: 노엘이는 아직 어려서 안 돼.
0: 한 번만요.
2: 오! 저기! 저기! 오! 나뭇잎 편지다!
1: 한번 읽어볼까? 아기 캥거루 돌보기?
2: 응?
0: 아기 캥거루가 어디 있어?
3: 주머니, 주머니.
1: 어? 없는데?
0: 박사님도 참. 캥거루는 호주에 살잖아요.
1: 아, 맞다. 캥거루는 호주에 살지. 오늘은 호주로 출동이다.
0: 와, 좋아요. 좋아요.
1: 모두 준비됐지?
0: 네, 이거 박사님.
1: 에그에그 에그박사
4: 준비할 자유 탐험대 출동.

0: 여기가 호주인가?
1: 와, 진짜 캥거루다. 점프점프 정말 잘 뛴다.
2: 어? 그런데 아기 캥거루는 어디 있지?
1: 우와! 우와! 우와! 엄마! 엄마! 엄마!
3: 누구? 나?
1: 네! 제가 엄마를 보내달라고 소원을 빌었거든요. 이야.
0: 소원 빌어? 왜?
1: 난 아직 엄마 젖도 더 먹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빌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빛이 나더니 신기한 주머니를 한 엄마가 나타났어요. 야.
3: 아, 그런데 내가 엄마? 내가 어딜 봐서 엄마야?
4: 너 에그 박사, 에그 캥거루. 엄마가 아니라 아빠 아닐까?
1: 어? 아빠? 그런가?
5: 여기서 잠깐 탐험대를 위한 퀴즈. 아빠 캥거루는 주머니가 있다? 없다?
0: 캥거루는 주머니가 다 있는 거 아니야?
5: 과연 그럴까? 아빠 캥거루 일어나 주세요.
2: 과연? 응? 주머니가 어딨지?
3: 아, 맞다 맞다. 캥거루 수컷은 주머니가 없지. 아기 주머니는 앙컷만 있지. 왜 아기를 낳으니까?
6: 아하!
3: 그래서 주머니 대신 이 아기띠가 생겼구나.
0: 아기 캥거루야, 넌 이름이 뭐야?
1: 난 캥돌이야.
0: 난 노에.
7: 난 은유.
2: 난 댕구.
6: 반가워.
3: 그런데 캥돌이를 어떻게 돌봐주라는 거지?
1: 한참 뛰었더니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3: 배고파? 캥거루는 풀이나 나뭇잎을 먹는데?
1: 풀 말고 맘마 주세요. 젖 주세요. 아유, 맘마.
3: 참, 넌 아직 젖을 먹는 아기 캥거루지?
1: 아기예요, 아기.
5: 여기서 또 잠깐 퀴즈. 캥거루의 엄마 젖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가슴, 2번 다리, 3번 아기 주머니.

0: 가슴 아닐까? 캥거루니까 아지 주머니?
1: 난 알지.
2: 정답은?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 우리가 알려줄게.
0: 아, 정답은 주머니 아니었구나.
2: 딩동댕.
0: 아!
3: 어, 난 주머니 대신 아기 띠니까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자. 오! 오! 오! 젖병이 있어! 캥거라! 어서 먹어!
0: 진짜 맛있어요!
4: 캥거루 재밌다!
0: 배부르다!
1: 우와! 벌써 한 통을 다 먹었어!
3: 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인가 봐.
0: 아, 배부르니까 졸려요.
3: 졸려? 그럼 어서 자.
0: 아, 여기선 잠 안 오는데. 아, 졸려. 아, 졸려, 졸려, 졸려, 졸려.
3: 어, 그럼 어떻게 재우지?
2: 미안하지만 여기서 또 잠깐 퀴즈. 아기 캥거루는 어디서 잠을 잘까요?
1: 아유, 설마 아기 캥거루가 저렇게 큰데 아유 주머니에 들어가진 않겠지?
5: 어? 정답!
1: 정답? 어? 우와!
0: 근데 아기 캥거루가 저렇게 큰데 주머니 안에 어떻게 들어가?
6: 이렇게 들어가지.
0: 우와, 저렇게 큰데 다 들어가다니. 대단하다!
2: 캥거루는 거의 1년 동안 아기 캥거루를 주머니에서 키운다고.
0: 아하!
3: 자라, 자라.
1: 오, 오, 캥거루 잠들었다.
0: 자는 모습 귀여워.
3: 이제 좀 쉬겠다.
7: 모두 피해!
3: 오, 왜 이러지?
7: 검독수리가 나타났다!
4: 도망가!
3: 검독수리는 캥거루의 천적이야!
4: 빨리! 저쪽으로 피해요!
1: 그래, 가자, 가자! 빨리! 어이, 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3: 무거워서 뛸 수가 없다고!
1: 아유! 다른 엄마 캥거루들은 잘만 뛰던데.
4: 아우, 처음 점프만 힘을 내서 뛰면 그 다음부턴 공처럼 퉁퉁 뛸 수 있을 거야. 엄마 캥거루의 힘을 보여줘.
3: 그래, 할 수 있어.
1: 이야! 우와! 우와!
0: 너무 흔들려. 어이, 머리 아파.
3: 독수리는 갔나? 괜찮니, 캥돌아? 캥돌아! 우리 캥돌이 못 보셨어요?
4: 어? 못 봤는데? 아유, 어떡해! 독수리가 체간 거 아냐?
3: 네? 그럴리가요. 그럴리는 없어요. 아휴.
1: 그랬을래?
3: 캥돌아, 캥돌, 어떻게 된 거야? 난 너 독수리 밥 된 줄 알았잖아.
0: 아까 주머니에서 나와서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3: 아, 그랬구나. 아, 참,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0: 어? 왜요?
3: 오다가 캥거루 아저씨를 만났는데.
8: 캥거루는 이제 캥돌이도 주머니를 벗어나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적이 나타나면 피할 수 있는 점프 실력. 친구들에게 뽐낼 수 있는 권투 실력. 이게 필요하지.
3: 맞아. 이제 육아 수첩이 아니라 체력 훈련 수첩이다. 모두들 준비됐네.
0: 네.
3: 하나, 둘, 하나, 둘.
9: 하나, 둘, 하나.

점프를 잘하려면 다리 힘을 키워야 한다. 하나 둘 계속해서 반복한다. 훈련 시작.

0: 둘!
1: 아이, 저, 왜 이렇게 안 오지?
2: 더 빨라졌어. 자, 그럼 권투 실력도 한번 볼까? 응? 손을 이렇게 하고.
1: 얼굴에 멍 들었어요.
2: 뺨에 멍을 들게 하다니. 어, 우리 캥들이 다 컸네. 다 컸어. 세상에. 캥돌이를 잘 돌봐서 마법이 풀렸다.
1: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에그 박사님, 에그 박사님, 호주에서 캥돌이한테 선물이 왔어요.
2: 캥돌이? 오, 어디?
1: 빨리 뜯어보자고요. 근지, 오.
0: 에그 박사님, 저 친구들 사이에서

0: 대단하다.
1: 야, 카네이션까지. 너무 대견한데?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인가 봐. 안 되겠어. 나 킹돌이 보러 호주 갈래, 호주.
2: 안 돼요. 잡으세요.
0: 잡아요.
1: 아니야, 나 갈래.
2: 안 돼. 또 캥거루 되고 싶어요? 아우, 정말.
1: 아, 그런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우리 모두
1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없지만 어려워.

0: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이번엔 내 차례.
3: 나도 술래.
0: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2: 멈춰. 네 차례야, 레미.
1: 함께 춤추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좋아, 아씨가 술래해.

0: 날씨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0: 왜 그래?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허니캔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번엔 제가 할래요.
2: 비용비용 소방차 출동해요 출동해요. 사람들을 구해줘요.
1: 나는 누구?
3: 소방관!
1: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0: 다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1: 네!
4: 저요! 저요! 선생님!

0: 너는 누구?
1: 선생님!
0: 선생님 같은 선생님 될래요?
2: 라시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도레미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0: 야,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훈민아, 정음아, 뭐하니?
1: 우리 식당 열었어요.
0: 오호, 어떤 식당일까?
1: 우리 빨리 정리하자.
2: 그래.
1: 간판은 어디에 달까?
2: 간판? 여기에 달자.
3: 훈민,
2: 정음,
1: 식당 됐다.
3: 음식은 이쪽에 둘게.
2: 냄비는 여기에 두자.
1: 이제 메뉴판이 필요해.
2: 메뉴판. 자. 김밥, 국수, 떡볶이, 김치찌개,
1: 된장찌개. 예!
4: 훈민아, 정우마 나왔어. 놀자. 어? 식당이네?
5: 네, 손님. 안녕하세요.
6: 손님,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어요.
5: 조금 이따 오세요.
4: 네.
5: 조금 이따 와.
6: 빨리. 자, 뽀득뽀득 깨끗하게.
4: 아이, 배고파요. 메뉴판 주세요.
5: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6: 아, 메뉴판 써야 되는데. 기억이 이를
4: 밥 주세요, 밥.
6: 아유, 아직 안 열었다니까요. 비읍이 알을 만나 김밥.
4: 아직도 안 열었어요? 아까부터 기다렸다고요.
7: 네, 아직.
6: 조금 이따 오랬는데.
4: 조금 이따 연다더니. 나 갈래.
6: 아이 참. 아직 준비 다 안 됐는데. 어떡하지?
8: 뭐든지 문장이야.
5: 식당은 부터 시작해요.
6: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좋겠어.
5: 내일부터 한다고 말하자.
8: 식당은 내일.
9: 안돼!
6: 응? 뭐가 없어졌지?
5: 친구들 알려줘!
6: 악어가 한글 부터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8: 응. 한글 용사 아이야!
10: 나는 아 뚱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0: 어? 이?
11: 야.
10: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8: 부터가 필요해.
1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한글의
8: 문!
11: 부터의 문을 찾자.
10: 여기야! 부터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오, 배추가 싱싱하군. 찾았어. 배추의 비읍.
1: 소설아 한글.
2: 비읍이 우를 만나 부.

0: 키읔을 찾자.
1: 자, 자, 어? 한글 용사, 여긴 무슨 일이세요?
0: 키읔을 찾으러 왔어요.
1: 여긴 타이어밖에 없는데.
0: 오, 타이어. 여기서 찾아볼게요. 도움이 필요해.

0: 도와줘서 고마워. 찾았어. 타이어의 티읕.
1: 수선화 핸들기.
2: 티읕이 어를 만나 퍼. 퍼.
0: 부. 퍼.
3: 부터 합체.
4: 저장 완료. 부터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부터 한글 카드가 생겼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일상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1: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2: 이제 식당 열었어요?
3: 아니요.
2: 그럼 대체 언제 열어요? 내일부터?
0: 네!

0: 내일부터 시작하는군요.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럼 내일 올게요.
1: 네! 내일 꼭 오세요.
2: 잘 가!
0: 가!
2: 안녕!
0: 내일 꼭 와야 돼.
3: 지금부터 할아버지 차례! 부터!
4: 부터!
3: 부터! 아이쿠, 배가 아프네.
2: 언제부터 아팠어요?
3: 어제부터.
2: 약부터 드세요.
3: 아이쿠, 화장실부터 가고.
5: 지금부터 글자 먹는 시간. 부터. 부부터 먹을까? 터부터 먹을까? 고민될 땐 통째

0: 먹어.
1: 아이고, 아유,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오잉? 한글부터가 어디로 갔을까?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부터! 부터!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끝!
0: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식당은 내일만큼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식당은 내일만큼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1: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훈민 정음이 식당을 열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손님이 계속 와요. 언제부터 시작할지 말해주자. 어? 한글 부터가 어디로 갔지? 배추의 비읍이 우를 만나 부, 타이어의 티읕이 어를 만나 터.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부터가 나왔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식당은 내일부터 시작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0: 정은아, 우리 빨리 준비하자. 식당은 오늘부터 열기로 했잖아.
1: 아, 아침부터 열기로 했지?
0: 응. 아, 식당 열기 전에 정리 한번 더 하자.
2: 응. 깨끗이 정리해야지.
0: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할게.
2: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리할게.
0: 응.
1: 아, 덥다. 에어컨 튼 거야?
0: 이제 식당 문을 열자.
2: 응.
1: 두르르르르르르.
0: 어서 오세요. 여기는 훈민 정음 식당입니다. 오! 손님은 언제 오지?
1: 손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0: 응? 응.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떡볶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0: 떡볶이 하나만. 오케이. 아, 갑니다. 자, 아, 맛있게 드세요.
2: 자, 부탁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요. 돈까스 안 맵죠?
3: 아, 네네.
2: 맛있죠?
3: 안녕하세요.
0: 어,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김밥 하나만 드세요.
0: 김밥 하나.
3: 네, 네, 알겠습니다.
2: 드셨어요? 네, 그럼 치워드릴게요.
0: 아, 어서 오세요.
1: 힘들다.
0: 이제 식당 문을 닫자.
2: 응.
0: 저

0: 또?
1: 맛있어서 또 왔어요.
0: 지금 문 닫으려고 했는데.
2: 김밥 하나요?
0: 네? 네!
3: 쭈쭈쭈. 갔다 올게.
0: 갔다 올게.
2: 여기요.
3: 맛있게 드세요.
0: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
3: 맞아.
2: 잘 먹었습니다.
0: 안녕히 가세요.
2: 이따 밤에 또 올게요.
0: 안 돼!
3: 밤에 또 온대.
0: 우리 밤에는 자야 하는데.
4: 뭐든지 문장이야.
0: 식당은 아침부터 까지 열어요.
2: 언제까지 열까?
3: 밤까진 절대 안 돼.
0: 그럼
4: 저녁까지? 좋아!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 아...
0: 안 돼!
3: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3: 악어가 한길 까지를 먹고 가버렸네.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너는 어?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6: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5: 어? 이?
6: 야!
5: 후민정은 안녕?
4: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까지! 까지가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문!
6: 까지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까지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쌍기역을 찾아야 해. 쌍기역은 어디에 있지? 오, 까치야. 쌍기역 못 봤니? 오, 찾았어. 까치야, 정말 고마워. 까치의 쌍기역.
1: 소설아, 한글.
2: 쌍기역이 알을 만나? 까! 까!
3: 이제 지읒을 찾자.
4: 오!
3: 집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군. 삐뚤빼뚤한 집도 멋지군.
4: 음?
3: 이 집은 반듯한데?
5: 어? 한글 용사다.
3: 안녕. 집이 아주 멋지구나. 그런데 이 반듯한 집은 뭐로 그렸니?
5: 자로 그렸어요.
3: 자? 아니, 이건? 찾았어. 자의 지읒.
1: 나와라 한글.
3: 하차. 지읒이 이를 만나 시작.

0: 끝까지 합체! 저장 완료! 까지! 훈민정음의 손으로!
1: 까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우리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1: 이제 손님이 와도 알 수 있겠지?
2: 식당은 저녁까지만 연다는 거야.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까지! 까지! 까지!
1: 할아버지!
0: 아하! 훈민정음이 왜 부를까? 친구들! 할아버지가 갔다 올 때까지 아구가 한 글 못 먹도록 지켜봐 주세요! 부탁해!
2: 맛있겠다, 까지.
1: 안 돼! 할아버지!
0: 지금 간다!
2: 에잉, 오늘은 실패! 슝!
0: 오호! 한글까지가 그대로 있네! 친구들, 고마워요!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2: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에서 열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에서 열어요.
3: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여기는 훈민정음 식당이에요. 식당은 아침부터 언제까지 열까요? 한글까지가 어디로 갔지? 까치의 쌍기역이 아를 만나 까. 자의 지읒이 이를 만나 지.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까지가 나왔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

0: 까지 열어요. 식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노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식물엔
13: 달콤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하우스.
4: 헤이리핑.
5: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1: 응.
2: 기가 빌더 출발.

0: 선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케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0: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냄새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디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2: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앞에서 빼앗아주 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어?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 들다 출동!
1: 엉망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5: 기가 우주 가방! 작동!
1: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 슈퍼 출발!
1: 잡았어.
7: 우주 쓰레기 발견. 메인 작동.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부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빌더 변신!
3: 포키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0: 우리가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1: 부스터 작동!
2: 안 돼!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케이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5: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6: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3: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빌더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타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7: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8: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9: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4: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1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12: 자, 쌍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4: 자, 가자!
15: 우리만
4: 믿어!

0: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비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이야, 엄청난데?
1: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1: 기가 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응.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5: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1: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1: 저기 좀 봐.
4: 우와, 진짜 예뻐.
5: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피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어쩌지?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2: 그래!
1: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5: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2: 어떻게!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더 업그레이드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리본 리더
5: 포키본 변신 완료.
8: 나이티본 변신 완료.
1: 레이본 변신 완료.
2: 유성체를 잡아볼까?
1: 그물 하나 발사!
8: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1: 그래!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5: 거의 다 왔어.
2: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9: 산산조각 난다고?
5: 잘 찍고 있는 거지, 고?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10: 제일 회피해야 해, 빨리!

0: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밀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1: 어린!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0: 언니 위험해! 빨리 PSP! 오베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 기유! 제발 멈춰줘!
1: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2: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4: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 걸 그랬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진물엔
8: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간식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중물엔
11: 덕분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복구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2: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베이비 핑.
15: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16: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17: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9: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2: 지성.
21: 얼굴엔
22: 순한 길길.
21: 진물엔
22: 덥덥한
23: 순하게 지켜줄게.
2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

0: 합니다. 감자처럼요.
1: 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2: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3: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2: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3: 짐이 안에 있는데.
1: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2: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4: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5: 저 사람들이에요.
3: 어서 빨리 보고 싶어.
5: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3: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2: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4: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6: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7: 탐험할까 진짜 벌써 좋아지는데.
6: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7: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8: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9: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2: 아,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3: 너무 귀여워.
2: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4: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3: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2: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6: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7: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6: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4: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교육 쌓기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하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1: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2: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3: 세상에! 멋진데!

0: 마이티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루루스랑 변신 완료! 기다모 준비 완료!
1: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2: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 보자.
4: 얼른 해보자.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것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0: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큰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3: 녹아버렸네.
4: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4: 아니,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5: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6: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5: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7: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5: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아!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싹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9: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시원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2: 마이티,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에? 뭐야?
1: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우와!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3: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아하!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다.
3: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2: 포부, 거기 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0: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어?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2: 도망치고 있잖아!
3: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5: 야! 또 뭐야?
0: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90도 오프셋, 빅뱅의 파이로는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0: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저기 좀 봐요!
0: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차게 할 때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차게 할 때까,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차게 할 때까,
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7: 그
8: 두드림
9: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0: 어서오세요 공주님.
9: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캐슬
11: 데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킹과 함께.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9: 옳지.
1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9: 옳지.
1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옳지.
20: 우리 모두
19: 옳지.
21: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얼리면 더 맛있어.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뚝딱뚝.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뒷공기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1: 코피는 아프대요.

응?